0: 그래가지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잘 받으니까 목도 좋고. 그러더니 한 달 다 가르치시더니 여우지 말으랴. 네가 지금 목도 좋고 그러지만 조금만 더 해봐라. 이제 서너 달만은 목이 쫙 깨진다. 목이 깨지는데 그놈을 잡고 일어서려면 10년 독공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네가 어떻게 하겠냐. 하지 말아라. 나는 청천 병력같이 그냥 무슨 뭐 눈물 팍팍 흘렸으니 안 된다고 놓고 해야 한다고. 네가 꼭 하려냐. 그래서 꼭 하겠습니다. 네가 끝까지 이걸 해서 성공을 자신이 있냐.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부모님을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반이야. 반. 안 오면 좋겠어. 근데 아들이 졸으니까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를 인삼이를 가르쳐도 되겠소? 부모가 끝까지 잘 뒤에서 아를 잘 도와야 애가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어려운 걸 다 부모가 도와서 성공을 시키겠냐고 다짐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노라고. 자, 다짐을 받고 또 공부를 시작을 했지. 저는 너무 판소리를 좋아해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 좋았어요. 그냥 소리를 못하면 죽는 줄 알았어. 예,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이거 한 학기 댕겨도 단어 한마디를 제대로 못 배우게 생겼어. 그때 그 시절에 안 되겠다 싶은 성창호 선생 집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 집에 살면 내가 살면 선생님 연습하는 소리라도 듣고 그러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1: 삼창수 선생님 소리는 또 다르잖아요.
0: 달랐죠. 근데, 아니, 근데 그때는 그 뭐 다르고 그런 것이 없어. 일단 대학을 왔으니까 대학의 담당 선생님이니까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강동 선생님은 원체 큰 선생님이라 디테일이 없어요. 교육에. 그냥 많이 알아요. 근데 성창수 선생님 그 디테일이 있으셔. 아주 교수법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음정. 성음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성 소리가 화려하고 이면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큰 공부였지. 내가 꼭 만 3년 공부했어요. 선생님 집사.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전북 도립에 저 창단 멤버로 도립과학단 가서 또 동초 소리는 뭐냐 싶어서 그래서 일주 선생님한테 수공가를 조금 해봤죠. 하다가
1: 그럼 조상현 선생님한테도 소리를 불죠?
0: 조상현 선생님한테는 채 맞은 소리는 안 해봤어. 내가 정식으로 이렇게 채 맞은 소리라는 게 뭐냐면 북 놓고 제대로 이렇게 채 맞은 소리라고 그러지 그렇게 공부는 안 해봤지만은 광주시립국단 창단 멤버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조연출이라고 직을 줘놓고 선생님은 연출이고 그러면 이제 심청전을 그때 참석을 했는데 당신은 일 보고 다니시고 인삼이 네가 해놔 그래. 그럼 제가 선생님 역까지 도창까지 다 내가 이제 해가면서 좀 부족한 단원들을 이제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표목을 다 땄지 내가. 그래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강동훈 선생님이 췌장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고향으로 온 거죠. 와서 또 이제 선생님이 그때 췌장암이 걸리셔서 딱 4년 반 사시고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공부를 또 이제 더 밀도 있게 그때가 지금 제일 큰 공부를 했지 내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인삼이 네가 그 대통령상 받고 명창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러셔서 그걸 좀 원을 풀어드릴까 싶어서 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동점이 돼가지고 나이가 내가 어리니까 12살인가 어리다고 내가 밀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속이 상하더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대회 때 생전에 돌아가시려고 그러셨던가 봐 우리 선생님이. 생전에 그런 거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근데 그렇게 복도에서 손을 잡고 내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제가. 근데 제자로서 너무 이 불효야. 부끄러워요. 스님이 너 잘했다. 나 처음으로 칭찬 들어봤어. 스님 칭찬 잘 알아서 대놓고

0: 분들한테는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신다는데 난 대놓고 칭찬 잘 안 하셔. 너 잘했다. 네가 복이 없는갑다. 응? 그래서 이제 또 가을에 또 남원 시립 국악단 뭐 예술 감독이야 그 당시에는 국악장이. 그래서 맡아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대사습을 나가서 창원을 했지. 97년에 창원기 저거 받아가지고 선생님 묘소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생전에 좀 보여드렸더라면 그랬을 건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를 해놔서 그 소중함을 알죠. 아니까 추구를 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뭐 택도 없어요. 그 선생님들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방향은 정확히 가져가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벌써 환갑이 넘고 이 나이 되다 보니까 후학들에게 지금 서 있는 자리라도 제가 좀 어떻게 좌표를 정확히 찍어주고 후학들이 또 그걸 바탕으로 어떠한 길을 무색을 할 것이 아니냐.
1: 어떤 방울이 어디에 오니까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그러면 해당하냐.
0: 내가 추구하는 소리는 나에 맞는 소리죠. 그러니까 1인 극노래인 판소리를 판소리의 요소인 소리 안일이 발림을 통해서 여실히 판을 휘어잡고 감동, 청중을 감동시키는 소리. 근데 그 청중이 내가 말하는 즉 노랫말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려워서. 그래서 나는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전승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 소리 안에서라도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수월한 예술성을 완연히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명창이에요. 그게 누구나 소리 하는 사람은 꿈이겠지. 나는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 같은 지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0: 번세야마나 속득이 정도.
1: 불교의 본패는 음악지잖아요. 음악. 불교의 음악인데 그 음악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순화하고 교화하는 겁니다. 천상에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그 덕을 찬탄한 것을 시로 된 것을 음악적인 요소로 부른 것이 이 범패의 시초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중국으로 이제 건너왔거든요. 불교가 중국에 오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재창작이 된 게 범음이에요. 범, 어산, 어산이에요. 고기 어짜 매산자, 호수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거 보고선 음악적인 율동으로 해서 자기가 이걸 재편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범패를. 그래서 어산이라고 그래, 중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신라 말기에 그 진감선사라는 애가 중국에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 중국의 범패, 저 인도의 범패하고 중국의 어산하고 두 가지 다 배워왔어요. 진감선사형을 아주 시치원이 쓰고 지은 비문에 지금까지 전해오니까 시원을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200년 된 소리입니다.

0: 석사 박사 받으라. 그래서 거기 공부하면서 가끔 녹음을 틀었대요. 그런데 세계적인 음악 석사 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격천을 했다는 거예요. 범패스를 들고 어느 나라 음악 이렇게 훌륭한 음악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위를 받아와서 아 이게 대단한 소리라고 그 아주 유럽에서 그 유명한 그 음악학자들이 이거 아주 격찬을 한 소리라고 이거 문화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전국 조사를 했어요. 65년도에 그 TBC인가 KBS인가 하여튼 그 방송국에서 전부 녹화를 찍고 녹음을 하고 각 질문에 문화면에 나왔다가 테레비에 이제 막 그 문화 프로에 이걸 지정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된 거예요. 문화재가 될 때 세 분이었는데 73년도에 벽웅 스님, 운공 스님, 송암 스님 이렇게 세 분이었는데 처음에 벽웅 스님한테 가서 한 두 달 배웠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송암 스님한테 봉원사에 와서 내가 밥 끓여먹고 노절방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서 아니죠. 죽자사자 배웠지 내가.
1: 송암 스님한테는 그러면 네. 어떤 소리를 배우신 거예요?
0: 아이 범패 전과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배우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는 재바지라고 그래요. 재는 그 스님들을. 그걸 하려고 배운 게 아니고 내 끊어져가는 전통의 맥을 잊고 후학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배웠죠. 짓소리라는 게 제일 이제 어려운 소리. 한자 가지고 얼마나 소리 하는데 한번 그걸 시범을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러니까 언제 우하고 언제 안이 알 수가 없잖아요. 심속을. 이거 10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배워야 된다는데 나는 3년에 맞췄으니까 얼마나 노력할까? 나는 노력에 10배를 했어.

이 소리를 전하는 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승유감선사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옥천보험회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태고정 스님들을 그때는 첫 해에 72명을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수 달 동안 가르쳤어요. 보험사에서 남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분명해야지나 못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나 부르는 데는 조금 틀려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남을 가르치는 한마디만 달라도 안 되니까. 지금도 여기 내가 가르치면서 옛날 소리 잊어버리니까 한마디만 달라도 내가 녹음 듣고 와서 다시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아주 내 실력이 월등히 향상이 되더라고.

그 수험생한테 만 3년이요. 열사흔 날 가서 내가 절을 장사문이고 절을 딱 하고 스님 은혜가 한량 없이 그냥 깊은데 제가 이제 다 마쳤으니까 선방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쳐다보더라고요. 딴 데 먼 산 쳐다보더라니까. 중이 공부해라 간다는데 내가 막을 수 없다. 예. 가가지고 그 여기 자주 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어디가 견뎌. 돈 잘 벗고 대접받는데 어디 가서 견뎌. 이런다는 거야. 자주 오면은.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갔어요 내가. 내가 이제 견성 성불을 못했지언정 못해도 10년 안에는 여기 안 오리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8년 만에 가서 주지를 붙들려서 우리 신 연세가 높아서 내가 모시가 되어가서 8년 만에 선방에 10년을 모시하고 사장 주지를 했어요. 했는데도 2년을 안 갔어요 내가 2년은. 10년 만 10년을 채우고 갔어요 내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를 조계사에서 하루 종일 아침 그때 10시인가 9시 반인가 보통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했거든요. 이게 이런 데 소리 배워가지고 용산제 못 지내요. 그 용산제에다 배운 스님들을 여기서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4개월 동안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비구니들은 동해 스님이 또 청량사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개운사하고 어산학교에서 만나서 또 합동으로 또 연습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65%에 70%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절에서 해결되는 안 되고

0: 그래가지고는 그냥 하긴 했지만 3년 동안에. 그래서
1: 많으면 좋았을 거예요.
0: 그렇죠. 어르신들 많으면 이제 처음에는 뭐 굉장했죠. 그냥 그 태구종 봉원사에서 그냥 세 사람이 네 사람 나 하루 종일 지켜봤지. 어떻게 네가 감히 영산질을 해 그런 식으로 아주 왔는데 홍인식 박사라고 이거 아주 젊은가 그 동대 교수인데 와서 보고 봉원사 하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훨씬 선생님들이 잘합니다. 아 이거 윤석을 그냥 몇 대를 시켜서 그거 한 거니까.

0: 금일년간
1: 나이 먹어서 만약에 숨이 가쁘다든지 뭐 이런 못 가르치니까 그때는 헛수꺼니와 내가 가르치었으니까 그냥 남을 가르치고 또 부처님 가르친 대로 되도록이면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니까 그 수행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가르친 제자들이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구능, 서호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 친화적인 독특한 장려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능과 정능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의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명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나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심많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위패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유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 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보

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안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0: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조선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1: 헐.
2: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대를 익히려는 것이다. 춤을 출 바로 그때
3: 민둥이 처음 보시나?
4: 아, 말할 것도 없다.
3: 나 기억 안 나?
5: 아니요.
6: 갈 춤은 무서운 춤의 얼굴 까칠한 매력 첫 만남부터
2: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 이루 갈란지
0: 이대의 장원은 누구? 나야 나.
3: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7: 그게 그렇게 되나?
5: 소야 가자.
8: 재미있는 아가씨는
5: 소혜야! 소혜야!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던 그 미인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오늘 밤 이렇게 납시였으니 미자를 권두어로 작시 대결하면 어떻소? 미천 한쪽이 벗는 거요. 하나씩.

적은 소꿉부터 미끄덩덩 밀어주 말고 미리미리 이 내미자 노래로 벗겨볼까.

Thank you.

0: 잊을 수가 없어.
1: 금수저 선비의 치명적인 눈빛.
2: 어쩜 근사해.
3: 소혜야, 아직 화 안 풀렸어? 어젯밤에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0: 뭐야 뭐야? 규희 쟤만 특별 대우해주려는 거 아니야?
1: 이 놀이개가 네 것인데.
2: 그러합니다.
1: 사내들과 놀아난 적은 없다.
2: 믿어주십시오.
1: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요? 이렇게 믿을 만한 제보에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했는데도?
3: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아이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셔야 합니다.
1: 규희, 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모르는 거야? 어째서 대답이 없어?
4: 뭔가 이상해. 쟤는 완전 범생이 간데?
5: 딱 봐도 사내 후리게 생겼잖아.
2: 제보자가 누굽니까? 퇴진시켜 주십시오.
6: 반성의 기색이라고는 없구나. 어? 풍기문란 죄인 주제에!
1: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그 꼬셔냈다는 사내놈이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선발전을 망치냐고!
2: 하랄 말씀 있습니다. 나를 고해 바치시겠다. 김대감 마님한테 내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7: 아뢰 말씀이 있습니다. 규희 놀이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 이것도 어찌된 일이야?

0: 네가 어젯밤에 빌려줬는데 그랬잖아. 기억나지?
1: 어젯밤에?
0: 내가 무보 그릴 때 네가 이 놀이개를 흘려서 내가 예쁘다고 딱 하루만 빌려달랬잖아.
1: 그래. 생각난다. 생각나.
0: 김대감마님, 워낙 똑같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귀의 놀이개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2: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0: 여부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규희는 밤새 제 옆에서 꼼짝 않고 잔걸요?
3: 거짓말이에요, 김대감마님. 어젯밤 규희가 사내들과 어울려 난리치는 꼴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2: 네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럼 제보자가 너야?
3: 네, 제가 목격했고 우리 엄마한테.
4: 얘가 열이 좀 나나 봅니다.
5: 아프면 가서 쉬어.
2: 출입문을 포쳐서든 청지기가 제보했다.
6: 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늘.

0: 파리바리라는 곳입니다.
1: 파리바리? 이깟 명품 고쟁이 한 벌에! 특정 후보를 모함해? 그것도 가장 훌륭한 자질의 후보를! 뭐야, 니들 청탁 받은 거지?
2: 어, 아니, 청탁이라뇨! 당첨했습니다!
1: 아, 예! 그저 제보만 전해달라기에!
0: 어쩔 수 없었습니다!
1: 이거 지금 당장 벗어버리지 못할까?
2: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0: 남사실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아이, 그리고 이 살에 붙어서 당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1: 아, 이게 살에 붙었어! 그럼 의금부에 가서 쥐리라도 풀면 이게 떨어지겠네! 응?
0: 아이, 저는 당장 붙겠습니다!
1: 뭐 아까 살이 붙었다며?
0: 아이, 떨어지지 못할까?
1: 벗어! 당장 벗지 못할까?
3: 우리 화해한 건가?
4: 우리 절친이잖아.
3: 고마워. 근데 어제 이 배곡놀이개는 어떻게 된 거야?
4: 아, 그거 비밀. 근데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
5: 나 찾으러 갔었다더니
3: 사내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다.
4: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
3: 이렇게 춤추니까 다 도망가던데?
4: 규이 너?

0: 이제 어쩌면 좋을지.
1: 아드님께서 미인 후보를 희롱했다 한들 뭐 그리 큰 죄가 되겠습니까?
2: 이게 감히 어디서 협박질이야?
3: 내가 가진 무기는 권력. 무엇이든 잃었다가 부술 수도 있는

0: 진실과 거짓도 모두 뒤엎을 수 있는 돈. 김대감님께서 조선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 들었습니다. 우리 단이 장원만 굳혀주시면 남는 장사겠죠.
1: 흥정 솜씨만큼은 역시 조선 최고의 상단 안주인답군.

능력이 필요해. 나를 지키기 위해.

0: 어디?
1: 좋아.

0: 강희 선생님, 조선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1: 김대감이 무슨 일로? 조선민 서... 호호! 아니, 어때? 하하, 이...
2: 이제 곧 본선입니다. 집중!

0: 이 사태를 어이하면 좋을꼬.
1: 이 인물을 추라고요? 궁중정제의 아름다움이 망가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절정 부분에서만이라도 실력 있는 두 후보님이 나서주었으면 하오.
2: 할게요. 하겠습니다.
1: 아니요. 저희 둘이서만 춤을 추는 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2: 걱정 마. 같이 연습하면 돼.
3: 인자, 춤땀시 볶을 일 없겠지라?
4: 춤 잘 춘다고 장원은 아니지. 난 홍삼 바르러 가야겠다.
5: 나도 물살을 팽팽하게 조여서 매무새 점수 높이고 말 거야. 가자.
6: 더 부드럽게. 더 숙이고.
7: 왜 그래?
1: 미안. 나 잠깐 숨 좀 고르고.
8: 조선 최대 상단에서 거에게 표권을 내놨단 말이지.
9: 그쪽에다가 장원을 줘야겠지요?
8: 아니, 장원은 당이 선생 요식에게 낙점해야지. 이번 기회에 임금의 신임을 얻어야 하지 않겠소?
9: 그럼 그 표권은 돌려줘야겠네요.
8: 한 번 손안에 들어온 것을 그리 쉽게 내줄 수야 없지. 이제부터 이 표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소?
10: 청나라 출입증이다. 어찌 될지 모르니 잠시 피해 있거라.
11: 어머니, 제가 왜 천국까지 가야 합니까? 그 계집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10: 이놈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네가 웬 시야 이놈아. 네가 웬 시야 이놈아. 응? 이놈아.
11: 어머니.
10: 이

0: 괜찮아? 이걸 먹으면 얼굴이 팽팽해진대. 장원은 나의 것.
1: 장원은 나의 것. 나 오늘부터 금식. 나도 물만 마실래.
2: 나도 오로지 장원. 의녀 퇴직금 몽땅 투자했구만.
1: 나도 반드시 장원에서 무술 연세에는 정규직에 취직하고 말 거야.
0: 실업급여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2: 미모석 등수 밀림은 인생, 집안, 재산, 급이 다 갈리네 말이지.
1: 근데 소혜랑 규인은 어디 간 거야?

0: 진짜 너무 잘 어울려.
1: 조선미인 선발전 장원은 바로 소혜, 너야.
2: 왜 그래?
3: 아, 몰라. 그냥 답답해.
1: 그럴 땐 춤을 춰야지.

0: 나 너한테 숨기는 거 있어.
1: 뭔데?
0: 아냐, 관둘래. 얘기하면 네가 나 싫어하게 될까 봐.

0: 네가 나한테 뭘 숨기든 내가 널 싫어할 일은 없어. 절대로.
1: 집중하시고

0: 갑자기 밀면 어떡해. 손목 멍들었잖아.
1: 귀 너? 설마 장원이 탐나서 일부러 그런 거야?
2: 그러네.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3: 아니.
2: 우리 대자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4: 동료 후보들 다 다치게 해놓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5: 불량 후보한테 감점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최규희 후보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6: 아유, 미인 후보님들 진정해. 이런 일은 그냥 조용히

0: 처리하는 게 상책이야. 오늘따라 더 이쁘네.
1: 일단 들어가. 가.
2: 아, 김대검만 아니면 아시면 우리한테 불똥이 튈 텐데요.
1: 후보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지. 응?

0: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는 사고를 쳤고
1: 이제 내가 장원?
0: 자, 이게 바로 참기름에다가 금가루를 팍팍 섞어 만든 보쪽 수침이야. 드디어 완성.
2: 귀야! 야, 귀야.
3: 아버지, 어떻게 벌써? 아직 날짜가.
2: 이 서신을 보고 달려오지 않았느냐?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김대감이 영경까지 소식을 전했더구나.
3: 당치 않습니다.
2: 그렇지, 그렇지. 아,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지. 에헤, 어쩐다. 이 김대감 이 유인을 정말. 아, 그런데 네 오래비는 어디 갔느냐?
3: 아버지, 저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요.
2: 야야, 귀야, 귀야. 야, 사라능단 비단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당부를 하더니만.

0: 보라보니 큰일 났어.
1: 무슨 일이냐?
0: 아버지가 연경에서 돌아오셨어. 김대감이 아버지한테 서신을 보냈대. 내가 간신히 둘러대긴 했는데.
1: 일단 돌아갈 거라.
0: 집에 올 거지? 오라버니, 궁중정제는 다 익힌 거야? 그렇게 바라던 미의 경지는 때때로 됐어?

0: 미안해. 네가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어. 설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원 욕심에 너 밀쳤다고.
1: 그럼 아니야?
0: 소혜, 넌 알잖아. 난 장원 같은 거 신경 안 써.
1: 그러니까 말해봐. 거짓말하지 말고.
0: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춤. 너와 춤추면 안 하는 순간들 뿐이야.
1: 넌 괜찮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 난 너랑 있으면 온몸이 떨려. 숨 막혀. 화가 나.
0: 믿어줘. 널 위해서였어. 네가 무대 밖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야.
1: 그래. 박자만 놓치지 않았어도 내 맘을 모두 들켜버리는 일은 없었겠지.
0: 소혜야.
1: 난 너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해. 나한테만큼은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었어?
0: 너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1: 네 거짓말을, 그 대단한 비밀을 나 혼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0: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1: 멀리, 되도록 멀리 가버려. 이제 네 비밀 같은 거 지켜줄 생각 없으니까.
0: 소혜야, 나 항상 너한테 진심이었어.
1: 왜?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이 특별한 패치 소혜가

0: 이름 뭐야? 원래 네 이름?
1: 규원.
0: 규원?
1: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
0: 알아.

0: 넌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거.
1: 처음엔 춤 곁에 있고 싶어서. 나중엔 네 곁에 있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

0: 때문이겠지? 이 대회에 나온 진짜 이유.
1: 완벽한 궁중정재를 만나보고 싶었어.
0: 그럼 추시죠, 이 인모. 내일 본선 무대에서.
1: 자신 없어. 모든 게 혼란스럽기만 해.

0: 이 대형 폭탄을 어디서 터뜨린다.
1: 할아버지. 기어이 본선에 출전한다고?
2: 아니, 네 오래빈 어딜 가고?
1: 아마도 시사 모임에 간 듯합니다.
2: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구나. 아, 나는 그

0: 어째서 아직 여기 있는 게야?
1: 소자, 오늘은 어머니께 확실한 효도를 하렵니다.
0: 그렇게 일렀거늘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게야?
1: 그 계집 말이오. 나를 골탕 먹인 그 계집. 계집이 아니라 사내입니다.
0: 네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라. 아이고, 네 놈이 기어이 이 어미가 벌인 행사를 망칠 작정이로구나.
1: 직접 봤다니까요.
2: 자, 이제 다들 오해는 풀린 거지?
3: 그래, 귀이 아니었음 소에 너 무대 아래로 떨어져서 완전 큰 사고 날 뻔했네.
4: 오메, 그런 줄도 모르고 거럭거럭 난리를 쳐버렸단 게.
5: 아니, 나 다 못 믿겠어. 귀이 제가 오늘 사고 안 친다는 보장 있어? 우리 다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
6: 세상 마상에 후보님은 옷도 안 입고 뭐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시작이?
5: 반각 남았습니다. 반각? 아, 내 불륜지 어딨어?
7: 이거 맞냐?
5: 하여튼 끝까지 왕재수.
6: 발목은?
2: 걱정 안 하셔도 돼요.
6: 두 후보가 궁중정제의 고매한 아름다움을 꼭 보여주길 바라네.
7: 명심하겠습니다.
8: 부인, 오늘 탕희 선생도 오실 것이니 장원 잊지 마시오.
0: 글쎄요, 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야 할 텐데요.
9: 자, 대봉박두 장원은 누구냐? 인형미모 1번.
10: 우와, 예쁘네. 엄마,
9: 정순가련 2번.
11: 얼굴이 나좀 왜
12: 내가 좀더
11: 웃기고 있는데 아주 그냥.
13: 아버지, 아버지 꼭 오늘 미인 선발전까지 꼭 가셔야겠습니까?
14: 아, 확실하게 따지려면 자고로 이 현장을 덮쳐야 되는 법이다. 아, 김대감 이 위인을 정말.
13: 아이고,
14: 귀야, 귀야. 아, 왜 이러느냐, 야, 정신 차려.

0: 여기 좀 앉아보자. 아이고 고맙소 고맙소. 어 앉아. 아이고 우리 큐이 괜찮으냐?
1: 미인 조한 사내라니까 사내
2: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돈 넣고 돈 맡기 장원을 맞추면 돈벼락이 돈벼락 장원을 못 맞.

0: 있어도 재미가.
1: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재벌 상단 외동딸.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주방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반전 비보의 주인공 최규희.
2: 아니 최 아니 아~ 어이구 아니 이게
3: 아버지 아이
4: 내가 오늘 진실을 폭로하고 말 테다. 가자.

0: 자신 없어 못 주겠어.
1: 괜찮아, 내 호흡 받아.

0: 이런 어여쁘고 아름다운 난장판 세상천지 또 있더란 말이냐.
1: 교환이 돼 이놈.

0: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러고 나니까 소에 네가 보였어. 여태껏 만나본 적 없었던 아름다운 네 모습이.
1: 우유 빛깔 꽃선비.
0: 고마워. 가난한 네 마음에 찾아와줘서.

0: 아, 괜찮아. 아, 잘 됐다.
1: 아니야. 오지마.
2: 괜찮아.
3: 그렇게 했잖아, 아까도.

1, 2, 1, 2, 1, 2, 3, 4!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낮잠자리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리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저 면이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들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Into the World.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빠지는 물질 빠지 가물 빠지는 격 빠지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타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맵쇼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0: 네,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2: 저희는 소리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0: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3: 좀 무리해봤어요.
0: 좀 무리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2: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0: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2: 아, 그래요?
3: 소울이 네. 넘치는 네. 파워풀한.
2: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0: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2: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2: 딜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0: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0: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 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3: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0: 그러면
2: 저희도 소리맵시도 같이 할까요?
3: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0: 자, 손을 그렇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3: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0: 자, 다 같이 시작.
3: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0: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3: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0: Let's go!

내 바지는 나 발바지 어이 지우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일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1: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1: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0: 너무 재밌어요.
1: 어,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0: 아, 저 중국.
1: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0: 예, 놀러.
1: 아, 진짜요?
0: 남편하고 둘이.
1: 어,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에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0: 석.
1: 아직 안 끝났어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0: 아,
1: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0: 추남이 아닌
1: 새.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0: 추남이 아닌 아,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1: 석!
0: 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1: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너무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부는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 이렇게
3: 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산타 하세요.
2: 이렇게
1: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밤? 그쵸,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4: 바람이 분다.
1: 이렇게 생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이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파.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왔네 얼싸 여름이 왔네 얼싸 좋네 허좋네 군밤이요 에헤라 생일밤이로구나 생일밤이로구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꾸며주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1: 아,
0: 그러니까
2: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2: 어머님,
0: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2: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2: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네.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2: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0: 와우.
2: 와,
0: 미모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 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네요.
2: 닮았죠.
0: 아,
1: 진짜 웃는 모습이.
3: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4: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0: 아, 훌륭하십니다.
5: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3: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0: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2: 멜로디 해주시면 제 생각에.
4: 네, 멜로디.
0: 와,
4: 네.
0: 와, 박수 여러분.
1: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색깔 좀 오네.
0: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한다는 자체가
1: 너무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 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

0: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
0: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0: 연인이죠. 연인이죠.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아버님 왜 방송
0: 어디 갔어요? 너무 부끄러우셨어요.
2: 솔로 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다가가면
0: 그래요?
2: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0: 거기도 계세요?
1: 오세요.
2: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0: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0: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3: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로맨틱하셨어.
0: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1: 네, 잠시만요.
0: 네. 그러면 어머니 나.
4: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0: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1: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 네.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박수 소중한...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번에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까 나가셨는데
0: 자, 렛츠고.

0: 야,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신명나게 돌아보냈지. 어이 시가면은 좋다라.

0: 치킨!
1: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2: I love.
3: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

0: On you.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1: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0: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2: 아이고 세상에.
3: 이럴 수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4: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5: 유봉아!
1: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4: 어?
1: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4: 뭐.
1: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
6: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4: 어?
1: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주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4: 와, 이게 뭐예요?
6: 가야금이란다.
4: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1: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4: 어떻게 아셨어요?
6: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4: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6: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4: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0: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4: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0: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1: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6: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1: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6: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4: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1: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에

0: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1: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1: 초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2: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3: 아이고 미안해요.
4: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고기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1: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2: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꽃망울처럼 아름다운 모형으로 국악한 마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혜란입니다. 오늘이 바로 단오입니다. 과거에는 단오날에는 서로 부채를 선물하면서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를 기원하는 우리 고유의 풍습이 있었는데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또 세심하게 주의를 챙기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어지는 무대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원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느껴지는 절대가인의 무대 만나보시죠.

0: 언제 봬도 참 멋진 분이시죠? 송순섭 명창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제가 선생님 소리를 들을 때면 항상 느끼는 것이 어쩜 저렇게 가사가 정확히 잘 들릴까, 발음이 정확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중요성을 강조하시잖아요.
1: 그렇죠. 내가 원래의 목이 안 좋았어요. 고음도 잘 못 지르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같이 고음도 잘 못 지르고 그런데 가사나 발음법이 나쁘면 누가 내 소리 들어주겠는가. 그래서 가사, 발음 이것을 정확히 하고 또 소리는 가사가 분명해야 해. 발음법이 분명해야 해.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해야 우리 판소리가 옳게 전승이 될 것이고 관중들도

0: 옳게 호응을 해줄 것이고 이래서 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봅니다.
1: 네, 전달이 잘 되는 만큼 이해도 잘 되고 공감도 그렇지. 잘 되니까 그게 바로 전승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겸손하게 아유 나는 소리가 약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좋은 성음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내 성음을 완성할 수 있을까일 텐데 비법이 뭔가요?
0: 비법이 첫째 소리할 때에 뭔 소리가 있느냐? 성출 다안전이다 그래. 다안전해서 소리를 뽑아 올립니다. 요새 소리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힘을 줘라 힘써라 그러거든.
1: 그렇죠.
0: 응. 그런데 나는 반대예요. 힘을 빼라 그래.
1: 힘을 빼면 단전에 응. 힘을 어떻게 주죠?
0: 다안전에는 호흡을, 호흡을 가득 해서 단전에서 딱 생겨놓고 힘을 어디를 빼느냐? 흉허복실이라 그러면은 소리꾼 소리에
1: 네.
0: 흉허 가슴을 비워. 복실은 배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이래야 옳게 저거 그것도 손도 동동 뛰는 거야. 이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여기다 이러면 나오던 소리도 갈라지고 간다.
1: 비법이 알려졌으니 이제 소리꾼들 난리 나겠네요.
0: 난리 날 거야마도.
1: 네, 선생님께서는 적벽가 예능 보유자시잖아요.
0: 예.
1: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적벽가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0: 적벽가의 매력은 우리 소리가 5바탕, 5바탕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삼강오륜이 있어. 그런데 이 소리가 오륜에 딱 구별되어 있어. 적벽가에는 붕우유신이 벗글기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해. 남남끼리 만나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써? 서로가 남남끼리 만나가지고도 서로 우리 대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정신이 살아있어. 그래서 적벽가를 내가 하면서도 그런 의리 시키는 걸 좋아하고 또 장부답게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좋아하고
1: 중국의 소설이지만 우리만의 정서가 담겨있는 적벽가 대목을 들려주실 텐데요. 송순섭 명창의 소리로 직접 청해 듣겠습니다.
0: 조조가 목을 들여 사면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모두의 조승상을 원망을 하며 우는디 이것이 적벽강 쇠탄행이라고 하던가 보더라. 선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자 본디 마하나 어거어거 눈 쌓이고 천안봉어 바람칠제 화초목실이 없어 곳은히 원하이니 끈천난디
2: 시가
0: 시가 어이 울려가만은 적벽화주를 죽은 군사
2: 시가
0: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승상을 원망하여 지지고려 우덕이라 나무나무 끝끝다리 앉아 우나 건각시 소리 토타로 싸해라 군사 고향지별이 몇 대를 넘고

0: 어르자 초 혼조
1: 시가
0: 여산 굴량에 시지해는 이 천폐노랴 이기기 할 때로구나
1: 시가
0: 병에 좋다고 썩고 썩썩고 자잉요는 화를 들고 살이 없다 걱정 마라 설간다 수루루루루루루루
1: 시가
0: 저 호반세 반공허 둥둥
1: 시가
0: 늪이 떠고 남부궁을 내가 봐도 주려 하느냐 너후를 너후를 저 바람 내기
1: 아이씨가
0: 절망을 벗어났구나 화병 하우지 마르라 노고 체리
1: 씨가
0: 노고 체리 저중 날새 황제 호통 거벌내교 벗은 홍포를 내이 이번에
1: 시가
0: 따옥 따옥이 첫 따옥이
1: 시가
0: 화룡도가 부르기보다 적벽 풍파가 밀어 온다 어서가 하자 저기 우리
1: 시가
0: 운난 끝에

0: 이거 다
1: 사설만 처할미세
0: 이거
1: 순금 갑옷을 어디다 두고 살도 맞고 창어도 찔려
0: 시고.
1: 기하노 골머리 되어 내 단장을 돌아마라 상처독기를 조사 예. 주마
0: 시고.
1: 뼈 조근처 징구리로 속행빈 고목안 꼭
0: 아이씨고
1: 올

0: 그래 이런 철양하구나.
1: 시가
0: 탑재에게 소리 초조가 듣더니 탄식한다.
1: 시가
0: 우지 마라. 아 우지 마라. 갑시에 들어가는구나. 우지를 마루라.
1: 시가
0: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귀가 나를 본밤.

0: 힘들고 가야금을 잘하는 친구라 생각해요.
1: 힘들고 가야금 잘해서 부러운 언니.
2: 언제나 열심히 하는 좋은 친구예요.
3: 꿈나무 한마당 오늘의 주인공은 당장 가야금 연주가 인상적인데요.
4: 안녕하세요. 청라초등학교 6학년 신혜진입니다.
3: 가야금 반 얼음공주 신혜진 학생입니다. 4년 전 방과 후 수업을 통해 만나게 된 가야금을 지금까지도 재밌게 연주하고 있는 신혜진 학생.
5: 가야금 일단 소리가 좋고 가야금을 칠 때는 기분이 좋아져요.
3: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하면서 가야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6: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고 연습해서 항상 자기 걸로 잘 만들어오는 성실한 친구예요. 또 무엇보다도 무대에서 떨지 않는 대범함이 있어서 항상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3: 고양시 청소년 예술제에 참가해 자신의 특기를 선보였고 최근 전국 난개 국악경연대회에서 초등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신혜진 학생은 이렇게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5: 가야금 연주자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아파도 그 고통을 견뎌낼 거예요.

멋진 연주가를 꿈꾸는 신혜진 학생의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친구들도 그 열정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혜진 양의 꿈을 꼭 이루길 저도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현실을 담아 노래하는 창작 판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부부의 애잔한 사랑이 담긴 작품인데요. 판소리의 진정성을 믿으면서 관객의 가슴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소리꾼 정지혜 씨가 준비했습니다. 창작 판소리 내 사랑 내 곁에 지금 만나보시죠.

꽃보다 아름다운 실록들이 햇볕을 수놓은 여름이라. 서울시 신림동 얼음에 안준뱅이 할머니 평산댁과 고물을 주워다 파는 할아버지 황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된 50년 부부의 금슬이 꿀을 바르고 참기름을 친 것처럼 달달하고 고소하여 방방곡곡 면면촌촌까지 진동할 정도였던 것이었다. 고물 줍던 황영감 배고픈 몸으로 밤늦게 들어와 라면을 끓이는디. 아이고 배고픈 우리 할미 먼저. 아이고 고생한 영감 먼저. 할미 먼저. 아 영감 먼저. 할미 영감. 할미 영감. 라면빨이 다 불어 터지고 서로 옆에 바싹 달라붙어 다리를 주무르며 우리 동네 각섬이 제일 가는 마누라 다리. 아이고 고생한 영감 다리 주물. 할미 주물. 아 영감 주물. 주물 주물. 서로 해연히 다리를 주물러주다 새벽 딱이 울어대는구나. 허나 이 부부의 금슬과 정을 귀신이 시기하고 신선이 질투했습니까? 어느 날부터 이 평산댁 머리에 까막까막 치매가 왔는디 까막까막까막까막 까막 고기 먹었나 꿈벅 꿈벅 군뱅이 고기를 삼켰나 손에 수저를 들고도 여보 영감 이것이 어디다 쓰는 물건이요? 아침 먹고 뒤돌아 서자마자 아이고 영감 이제 나 밉다고 아침도 안 주시오. 황영감 일 나갈 때 아버지 올 때 맛있는 사탕 꼭 사다 주시오. 황영감 귀가 오면 나 몰래 혼자 만난 거 처먹고 온 게 좋소. 이렇듯 까막까막 치매가 왔다가도 또한 번뜩번뜩 제정신이 돌아오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황영감만 죽을 맛이었지. 그때요 황영감 오늘도 시내에 나가 고물이며 폐지를 주어 리어카에 싣고 오는 뒤 아 이날따라 재수가 좋아 삼겹살 반근과 막걸리 한 병을 너끈히 살 수 있었던 것이었다. 허절 시구 시구 시구 시구 시구 시구 사

0: 고추장을 듬뿍 넣어 구운 마늘 금상첨화. 바싹 구운 삼겹 먼저 비어지게 쏙 넣으면
1: 아따 죽여준다 막걸리야.
0: 둘이 죽어도 모르리 맛 막걸리. 할멈 한 잔 나 한 잔, 할멈 두 잔 나 한 잔, 할멈 세 잔 나 한 잔 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부터 지을 양으로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는디 아 글쎄 그 안에 주먹만한 돌덩어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 황영갑,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평산댁을 데리고 근처 보건소에 갔다가 의사의 도움으로 함께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지. 헌데 이게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며 우는 아이 뺨 때리는 소식이란 말이냐. 황영감이 돌이키지 못할 몹쓸 병에 걸렸다 하더라.

0: 하시오.
1: 마침내 이 리무진이 완성이 되자 예쁘게 꽃단장 시킨 평산댁을 태우고 활짝 웃으며 바닷가로 출발하는 뒤 황영감 한 걸음

할아버지 볼 낯이 없어 치매에 걸린 척. 아이고 아저씨 붉은 노을이 참말로 곱습디요.

참으며 여보 할머 붉은 노을이 당신 얼굴처럼 정말로 곱구려.

모습이 달만큼 보이다. 결만큼 보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창단 연주회로 화제가 됐던 남성 가야금 단체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흔히 가야금 하면 여성적인 악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20, 30대 젊은 남성 연주자들이 모였습니다. 창단 연주회에서 선굵은 선율과 가야금의 타악기적인 면모를 살린 다섯 곡의 초연 작품을 선보이면서 가야금의 남성적인 면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가야금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는 춘호 가랑의 연주 만나보시죠.

남성 연주자들의 가야금 연주에서 부드럽고 섬세함은 물론이고 박력 있는 묵직한 음색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추노 가랑의 가야금 연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국악 한마당 마지막 무대로는 시원한 대금의 울림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연주자 한충은 씨의 무대 준비했는데요. 대금과 현악 사중주로 풀어내는 만파 정식 지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흔한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용유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는 늑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풍남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완전 몸조의 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 걸 보듯 지난지라 이 사람을 탈주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여 우한음의 날이라 서성 정복을 불러

이 본부대 너희 소속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을 상토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좌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시비보니 최준 안녕 오이오 사람은 은자랑 초기인

놈 소주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 낙 뜻밖 어떤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니 급해 안에서 이루 대장이 호뚝 나서난 한 번 보기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빙북 내려 밤에 들하더니 우리 그를 내고 원이라고 소근소근 목에 딱딱딱딱 입만 총긋총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다고 상류로 가더이네 다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이놈 사공아 예 디베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바지를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목을 끄르륵 뛰어 이 물에 붕덩거릴 지며 여배 꼴러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없구나. 또 최고야 진다 이자 보라 휘어라 저라 저라 휘어라 어야 니야 어야 눈이 드드러 가리지 상류를 바라보니 호강요을 떴는데

마음 이모 아는 이라고 일부자고 해보아라. 사성전 웃든 낸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만이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 빼다 더우리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독서성 이놈서성 정몽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든지 모르고 모든지 바라보면 백보안이가 되든 받은 장목 천전을 내려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을 주먹이 터지게 종통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이해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주 빠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돈대철컥 화재건 물에다 물결이 인척 소스를 광풍에 갯머리 돌고 물결은 어리렁 주렁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 문화는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이들을 통해 오늘까지 생생히 전해지고 있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전통의 기준을 세운 명인부터 전통과 창조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창작자까지 다채로운 우리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삼성문화재단의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은 이날치 밴드의 리더이자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장영규가 맡아 전통의 깊이와 동시대 전통예술의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꾸몄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의 기준이 되어온 명인들을 만나는 자리와 자신의 예술관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를 만나는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했습니다. 문화인 공감에서는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가는 박수빈의 무대 만나봤는데요. 박수빈이 해석한 춘향전의 이몽룡,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은 어떤 모습일지

0: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1: 오늘을 살아가는 전통예술,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전통의 뿌리와 새로운 흐름을 만나다. 전통음악은 시대와 함께 흐르며 오늘의 소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는 전통의 기준을 만들어 온 예술가들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통을 확장해 온 예술가들이 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온 예술가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진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만나고, 전통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우리의 유산임을 실감하는 자리인데요. 예술감독은 밴드 이날치의 리더이자 여성 국곡을 다룬 드라마 정연희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장영규가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면의 경계를 넘어선 회화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 윤학루의 작품을 활용해 전통음악을 즐기는 공간에 신선한 감각과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2: 일반인들이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통음악 전문 공연장이나 특별한 곳에 가야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두 공간에서
1: 공연은 전통음악의 기준을 세운 명인을 만나는 The Authority, 동시대 전통예술가를 만나는 The Signature,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9월 6일에는 3세대 여성 국극 배우 박수빈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0: 여성 국국은 여성 배우가 남녀 배역을 모두 맡아 판소리와 춤, 연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악극으로, 박수빈은 1세대 여성 국국인인 조용숙 명인을 사사하고 여성 국국 제작소를 운영하며 국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저는 9살 때 안산의 와리풍물로 국악에 입문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판소리 선생님인 박개짜향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소리도 소리인데 너는 남력해라, 여성국국해라 하셔가지고 그때 조용숙 선생님이라는 우리 여성국국 스승님을 만났고 그 뒤로 쭉 여성국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여성 예인들이 모여서 정말 획기적인 창작 장르를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여성국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0: 박수빈은 여성 국국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남역을 주로 맡아왔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과 춘향전의 이몽룡을 연기했습니다.
1: 여성국국이라는 장르가 또 여자가 남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성 있는 남역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도령은 점잖은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개구진 욕구가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바보 온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지만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많이 웃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무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저 같은 바보에게 아내가 된다니요.
1: 아닙니다. 몸달님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네,
2: 이번 공연은 국궁무대에 전자음악을 더해 전자음향이 상대 배역과 장단, 추임새를 채워주는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3: 오늘은 이제 혼자서 이제 극을 이끌어 가셔야 되다 보니까 전자음악이 어떤 반주의 역할도 하면서 또 상대 배우의 어떤 대사도 이제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양조 오면 진양조에 어울리는 어떤 장구, 반주 장구를 찾아서 그거를 약간 어떤 전자음악 식으로 뭔가 과하게 오버드라이브를 걸거나 소리를 왜곡하거나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질감의 소리로 만든다거나 판소리를 할 때 반주로 이렇게 북을 같이 쳐주시는데 고수가 그런 고수의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을 장단들을 좀 재현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0: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색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박수빈 배우. 그가 생각하는 여성 국극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일단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를 우리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대중들한테 알려지긴 했지만 무대에 서는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이렇게 공연장까지 오게 하는 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객들이 아 여성 국극 나 한번 봤었지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게 좀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전통을 지켜가는 뚝심부터 그 뚝심을 뿌리로 시대와 호흡하며 새로운 길을 넓혀가는 움직임까지 전통의 깊이에 동시대의 감각을 더해온 전통예술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갈지 기대해봅니다.
2: 네, 무대 위 창작자의 눈빛과 숨결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열려서 더 인상 깊었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 박수빈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여성 국극에서 남역을 맡은 배역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남성성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역 혹은 여자역의 특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여성 국극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처럼 여성 국극만의 독특함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이곳에서 여성 국극 1세대 배우이자 박수빈 배우의 스승인 조영숙 명인도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야말로 전통의 맥을 지켜온 명인과 오늘날의 무대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예술가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만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떤 음악으로 이어질지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의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얇은 천과 종이로 집을 지으며 전 세계를 누비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작가 서도호인데요.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서도호 작가의 30여 년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유년 시절의 드로잉부터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최신작까지 무려 500여 점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도호 작가는 해외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작업들을 국내 관객들과 나누고 싶다며 이번 전시를 자신이 가진 것을 대중과 나눈다는 뜻의 불교 용어 회의 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기억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을 묻는 서도호의 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3: 공간을 짓고 기억을 입히는 작가 서도호.

0: 30년의 기억. 어린 시절의 한옥부터 가족의 사랑이 담긴 옷까지. 집에서 세계로, 다시 몸으로 이어지는 서도호의 여정. 국립현대미술관에 아주 특별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과 종이로 시공간을 재구성해온 세계적 작가 서도호의 30년 예술 여정을 조망하는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1: 이번 전시에는 약 500여 점의 작품이 설치되어서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매체, 주제들을 다루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님의 전시 이력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전시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자신의 작품을, 작가님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이 기회를 많이 기다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0: 전시는 시드뱅크에서 시작됩니다. 윤영기 그림부터 대학원 졸업작, 첫 패브릭 작업까지 서도호 예술의 씨앗이 된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대학생 무렵 가수 유재하 1집과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앨범 재킷 작업에 참여한 흔적도 소개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3 전시실 입구의 문은 작가가 살던 성북동 한옥 대문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선 작가의 드로잉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 다수 포함된 이번 드로잉 전시는 그의 상상 세계와 조형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전시실에는 그가 어린 시절에 살던 성북동 한옥을 주제로 한 대형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서세옥 화백이 직접 설계해 지은 이 집을 작가는 실물 크기 닭종이에 흑연을 문질러 탁본처럼 떠냈는데요. 정성 들인 문지름 끝에 기와 문양부터 나무의 결까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문지른다는 러빙과 사랑한다는 러빙을 겹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완성한 광주극장 사택. 광주의 기억을 담은 작품으로 지난해 영국 테이트 모던 개인전에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1: 이 러빙러빙 서울 집과 러빙러빙 광주극장 사택은 실제로 천, 한지와 같은 천으로 다 감싼 다음에 1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탁본을 한 작업이에요. 집을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집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또 비로소 떠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지르다는 러빙이라는 단어와 사랑하다의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시리즈이고요. 이 탁본 작업이 작가님의 작품 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촉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20대에 한국을 떠나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산 서도호 작가. 이 작품은 작가가 현재 사는 런던 집을 바탕으로 그동안 거쳐온 집들의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을 겹쳐 바느질한 겁니다.

0: 22m 규모의 대형 설치작 둥지들은 그동안 작가가 거쳐온 집의 복도와 계단을 하나의 연속된 건축으로 이어붙인 건데요. 관람객은 작품 속을 걸으며 작품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치되어 있는 퍼펙트홈과 이 둥지들은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는 차명 작품인과 동시에 관람객이 이 작품의 일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0: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집인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셨고, 작가님의 가장 사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집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기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22m의 공간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서사와 또 이야기를 포개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 중 한 점입니다.
1: MMCA 스튜디오에서는 그의 최신작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기억에서 출발했던 창작 여정이 이제 가족의 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작가의 두 딸이 자라며 남긴 옷들을 쌓아 만든 부성 재킷에서는 화가가 아닌 아버지 서도호의 부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두 딸과 함께 만든 타임 포켓은 주머니 안에 일상 속 사물을 담아 기억이 머무는 작은 집을 만듭니다. 최신작이자 최초 공개작인 사랑의 기억은 코트 안쪽에 가족의 옷에서 떼어낸 주머니를 달고 그 속에 가족들의 소중한 사물을 담은 작품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And I love you and I miss you.
0: I really want to wear. 이번 전시가 서도 작가님에 대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인식, 공식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방대한 매체와 주제와 재료들에 관심을 두시고 근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하셨는지를 아마 전시를 둘러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람해 주시는 분들의 각자의 기억을 포개 보시고 이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작은 집으로 남는다면 이번 전시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 Overarching theme with what the exhibit was, and then just the attention to detail in all of the pieces was breathtaking. Yeah, it was quite amazing.
1: 방에서 집으로 세계를 돌아 다시 신체를 감싸는 옷으로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과 소중한 인연들을 추억할 수 있는 전시. 서도우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서도호의 집으로 놀러 가면 어떨까요?
4: 네, 얇고 투명한 천으로 지어진 집들을 보니까 아련한 기억 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최신작들까지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집은 자신의 기억을 담는 장소에서 가족의 시간이 쌓이는 공간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입었던 옷과 물건을 모아 작품으로 만들 걸 보면서 결국 집이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인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오디오 가이드는 배우 박보검이 녹음을 했는데요. 박보검 배우의 다정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하는 것도 이번 전시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는 서도호 개인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계속되고요. 올해 12월에는 6m 높이 뉴욕 아파트 설치작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집을 찾아서 이번 주말엔 서도호의 집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의 중심지 바로 인사동인데요. 10월 1일부터 이곳에서 고미술부터 현대미술, 공예, 차를 주제로 인사동 인틱 앤 아트페어가 열립니다.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강민우 회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거 처음이시죠?
5: 처음입니다.
4: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강민우입니다. 문화공간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아, 반갑습니다. 예. 인사 전통 문화 보존회. 네. 1980

0: 2017년에 창립을
1: 네,
0: 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 아, 저희 전통문화보존회는 인사동의 문화지구 보존과 인사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이 보통의 상인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사동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인사동 하면 그냥 약간 관광객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약간 고미술들도 볼수
1: 네,
0: 있고, 그 다음에
1: 맞습니다.
0: 그냥 전통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좀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1: 아, 그럼요. 인사동은 우리 문화재 판매상들과 화랑과 또그 표고 또 공예 또 그리고 지필묵 등 하여튼 전통 권장업종들이 한 400여 개 밀집돼
0: 그렇게
1: 있습니다. 그리고
0: 많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일본지죠, 사실. 그러니까 요즘 인사동은 예전과 달리 전통과 약간 문화적인 색채가 조금 퇴색해 간다는 어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새로 모든 걸 한번 다시 브랜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렇군요.
1: 근데 요즘 고무적으로 그래도 젊은이들이 다시 많이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전시 기회 뭐 등등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인사동 하면 진짜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표구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전통 무언가 필요하거나 선물을 사야 되거나 이럴 때 갔었는데 지금 그냥 생각해보면 어떤 하나의 문화지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1: 맞습니다.
0: 그냥 정말 상인들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역사적으로 뭔가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다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네요. 예,
1: 맞습니다.
0: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1: 네, 벌써 그렇게
0: 지났는데
1: 됐네요.
0: 어떠세요? 예,
1: 아,
0: 한번.
1: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제,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인사동이, 새롭게 변해가는 어떤 약간의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0: 아,
1: 있거든요. 그게
0: 그래요.
1: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 약간 여러 가지 규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인사동이 변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도 똑같은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스스로 자정능력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하다못해 관광 상품들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무적인 일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특히 뭐 캐대연이니 뭐 여러 가지 우리 K컬처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사동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정말 그야말로 인사동 하면 요즘에는 그 진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컬처의 어떤 중심지? 그래서 인사동을 가보면 여기 한국 맞아?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1: 맞습니다.
0: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좀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아주셨을 때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1: 아, 뭐 첫째로 우리 인사동에는 한 5대 권장업종이 있습니다.
0: 5대 권장업종.
1: 근데 그게 이제 고미술 가장 전통적인 데죠. 그리고 화랑, 그리고 표구, 공예, 또 지필묵 등또 요새 민화 뭐 하여튼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전통 식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 다실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0: 가예 이런 거 배우고 하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1: 네, 갤러리 하고 있습니다.
0: 언제부터 그럼 하시는 건가요?
1: 제가 한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0: 36년이요? 가업을 이렇게 받으신
1: 아닙니다.
0: 그런 것도
1: 대부분
0: 아니고요.
1: 우리 업종에 가업을 받거나 뭐
0: 그쵸.
1: 종업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0: 어떻게 그럼 갤러리를 운영하게
1: 제가
0: 되신
1: 이제
0: 거예요?
1: 20대 말에 이제 일본에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자주 가다가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사카에 미술품 거리를 가게 됐는데, 한국 물건을 외국에서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더라고요.
0: 아, 오사카에 우리 한국 물건들이
1: 야,
0: 있었어요.
1: 그렇죠. 꽤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비싸지 않은 걸 사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취미가 생겼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뭐 자꾸 이제 눈이 높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러다가 갤러리를 차리게 됐어요.
0: 아, 컬렉팅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갤러리를 차리게 되신
1: 네, 맞습니다.
0: 케이스군요.
1: 조금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0: 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제가 뭐 다른 걸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제가 소양도 맞지만, 이 직업은 특히 손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0: 아, 그래요?
1: 직업이에요.
0: 왜요?
1: 손님들은 집중적으로 물건을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님들한테 배우는 직업 중에
0: 아,
1: 하나입니다.
0: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너무 새로운 관점인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아니, 고미술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이 됐지만, 그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수집할 때 보면은 안목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취향도 물론
1: 네,
0: 중요하겠지만,
1: 맞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약간 노력도 필요하지만, 약간 정말 미술품을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더 빨라요, 확실히. 좀.
0: 나만의 어떤 확고한
1: 네네네.
0: 그런.
1: 그런데 하여튼 뭐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옛날에 고미술품 하면은 고가의 뭐
0: 그렇죠.
1: 부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요즘 그 삼인상가나 인사동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비싸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문적인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샵에 이 디스플레이를 바꿨어요. 젊은 사람들 거 위주로.
0: 취향을
1: 네,
0: 약간
1: 취향을
0: 거기에
1: 저격하는
0: 맞춰서.
1: 겁니다.
0: 네, 그야말로 취향
1: 네,
0: 저격이군요.
1: 맞습니다.
0: 아니, 진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고미술품도 그렇지만, 뭐,
1: 네.
0: 빈티지 되게
1: 굉장히
0: 좋아하고요.
1: 좋아합니다. 네.
0: 그래서, 뭐, 가격도 가격인데, 뭐, 다 비싼 것만 있는 건또
1: 아,
0: 아니니까.
1: 그럼요.
0: 예, 자신의 어떤 취향을 반영한 작품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도 할 텐데, 인사동 이제 갤러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또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고미술 수집하는 걸 하나의 문화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어떤 관람 의식이나 또그 소장하는 그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상인들은 친절하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더니 뭐좀 그래도 저희가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저희보다 훨씬 더 박식해요.
0: 어머, 그래요?
1: 공부 많이 하고 와요.
0: 어머,
1: 그러니까
0: 그런 정보를 다 어디서 배우는
1: 요즘
0: 거예요?
1: 뭐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근데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오면은 뭐 저희뿐 아니라 저도 뭐 인사동에 제가 이제 그 회장을 오래 했지만 상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절대 마진 남기지 말고 주라고.
0: 어떻게 맞지는 안 남기고 저요?
1: 진짜. 아니, 그래도 이 저변학대가 되는 게 훨씬
0: 그렇죠.
1: 이익이잖아요. 우리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0: 어머.
1: 요새 굉장히 즐겁습니다.
0: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동 갔던 거 사실 전시 촬영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 갈 때마다 조금씩 인사동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저만 해도 고미술을 수집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요즘은 진짜 확실히 자기 취향이 맞습니다. 중요한가 봅니다. 네. 예. 자, 지난 6월에 보존회 소속 화랑들의 복합문화예술축제인 인사아트위크가 열렸는데 올해로 벌써 6번째 열리는 거라면서요.
1: 네.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오. 굉장히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0: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개 선택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도해봤더니 두 배 이상 반응이 있었어요.
1: 오히려.
0: 오히려.
1: 네.
0: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 뭐지? 그랬더니 그게 제가 보니까 캐대연 역할 같아요.
1: 캐대연.
0: 네. 그렇다고.
1: 근데 거기 고민술 막 그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0: 그렇죠. 뭐 소풍 같은 거 뭐 이렇게 가신을 해든지. 그러니까 거진 가시 없어졌어요. 전부.
1: 다 팔린 거예요?
0: 네, 다 팔려 나가가지고. 그 전통 가시 싸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직접 또 하고 다녀요. 아. 쓰고 다녀.
1: 인사동에 가면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0: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1: 와.
0: 그러니까 하여튼 그 캐대원의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아니 저만 해도 사실은 네. 이렇게 인사동 돌아다녀 보면 사실 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고미술도 네. 그렇고 이제 화랑도 그렇고 근데 선뜻 들어가기가 주저하게 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젊은이라는 말 자꾸 쓰니까
0: 네네, 맞습니다.
1: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만 예. 뭐 저만 해도 약간 저기 들어가면 너무 막 좀 이런 이게
0: 네,
1: 있었거든요.
0: 맞습니다. 네. 그런데 고미술 화랑이나 그러니까 이제 파인아트 화랑 쪽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대부분 고가의 물건들이 거래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이제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1: 네.
0: 요즘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것들이 고미술품이거든요. 일종의 고물이죠. 문화재급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앤티크 싸잖아요.
1: 네.
0: 사고보다 싼 거거든 사실은.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1: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0: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고려 청자 다환이나 사발이 아주 막 깨져서 파손된 게 아닌데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 용돈으로 즐길 수가 있고
1: 네.
0: 특히 우리 한 2000년 뭐서부터 한 1500년까지 우리 그 삼국시대, 원삼국 때 네. 토기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화병 같은 거 쓸 때
1: 네.
0: 요새 화병도 사실은
1: 네.
0: 조금 비싼 거 사면은 다 1, 20만 원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1: 20만 원 정말 몇십만 원 하나?
0: 몇십만 원도 하는데
1: 네.
0: 사실 그 삼국시대 토기가 고려 토기가 10만 원 정도면 화병으로 쓸 수 있는 거 삽니다. 진품을.
1: 아 그러면 진짜 그동안 고미술에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었네요.
0: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TV나 이런 데서
1: 네.
0: 무슨 뭐 경매에서 뭐 몇십억에
1: 그렇죠.
0: 팔렸대든지 그거는
1: 네.
0: 사실 국가적인 유물급들 얘기하는
1: 유물급.
0: 거고요. 네. 일상에 우리들이 썼던 물건들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1: 너무 이게 비싸고 그들만의 세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0: 뭐 그런 세계도 있죠. 저기
1: 있지만 일단 편하게
0: 네.
1: 예, 이렇게 인사동을 찾으면
0: 맞습니다.
1: 마음에 드는 또
0: 얼마든지
1: 고미술품들을 네. 만날 수가
0: 맞습니다.
1: 있겠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올해는 너무 더웠잖아요.
0: 네.
1: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에 네. 더 많은 분들이 인사동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특별한 축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0: 네, 맞습니다.
1: 4일까지 나흘 동안
0: 네.
1: 인사 아트 플라자와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인사동 앤틱 앤 아트 페어가 열리게 되죠. 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0: 이번 행사는 벌써 39회째인데요.
1: 네.
0: 인사 전통문화축제 그 대표 행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고미술과 현대미술
1: 네.
0: 그리고 조각협회 또 민화 그리고 그 또 한지 네, 또 섬유공예 네, 뭐 등 해서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차 전통 차가 제일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셔서 시음도 하실 수 있고 또 뭐 그 원가로 구입돼 가실 수 있으니까
1: 네.
0: 한번 인사동에 오셔서 한번 이번 행사에 꼭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정말 참가 업종을 보니까
0: 네.
1: 고미술, 화랑, 공예뿐만 네. 아니라 지필묵, 표구, 차 음식까지.
0: 네, 맞습니다. 참.
1: 볼거리도 많지만 이렇게 정말 직접 즐길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네.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0: 아, 화랑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1: 네.
0: 그 도슨트 투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하고 화랑하고 해설과 함께
1: 네.
0: 사실은 해설과 함께 들으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1: 더 잘 알죠.
0: 네, 정말.
1: 아니, 사실 삼국시대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0: 모르죠. 네. 그리고

0: 또 무슨 다른 박물관에 가면은 꼭그 도스들
1: 네.
0: 듣는데 이제는 훨씬 빠르듯이. 근데 인사동에서는 더 친절하게 그 소위 말하는 유통하는 과정까지 말씀해 주니까. 그래서
1: 오.
0: 아마 이번에도 굉장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외 무대, 뭐 야외에서 펼쳐지는 행사들도
0: 네,
1: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막식 때 별뱅이 그곳 인간문화재 그 박정옥 명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1: 오.
0: 덕담과 이제 공연을 볼수 있으시고요. 또
1: 네.
0: 그리고 전통 달의 시연이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 오.
0: 그 말차 체험도 있고 다도 체험도 있고 또그 강연회도 준비돼가지고 있는데.
1: 강연회까지. 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또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나흘 동안, 또 그때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렇게 또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그때 연휴.
1: 듭니다. 예. 자, 이제 또 지금 과도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0: 네,
1: 주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변화될 인사동의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0: 그렇습니다.
1: 목표가 있으실까요?
0: 뭐 여러 선대 회장들이 잘 해왔는데
1: 네.
0: 요즘은 이제 급격하게 우리 국격도 높아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더 국제적인 그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가 보존해서 뭐 통역 그
1: 중요하죠.
0: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네, 그리고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일본지지 않습니까,
1: 네.
0: 인사동에. 그래서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대 변화에 좀 맞춰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게 일단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
1: 네.
0: 그거를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요새 굉장히 고무적인 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세요. 뭐
1: 뭔가 배우면서
0: 네,
1: 일하는.
0: 맞습니다.
1: 네.
0: 통역도 뭐, 그래서 뭐, 점심만 사드리면 정말 다
1: 그래요.
0: 오셔가지고
1: 네.
0: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통역 걱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를 뭐, 우리 그 산업이나 그런
1: 네.
0: 무역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보러
1: 문화까지.
0: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역시 전통 있는 민족이구나. 네,
1: 그렇군요.
0: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인사동에서 이렇게 뵈면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물어봐요. 제가 가끔 이제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는 뭐 외국말도 안 되지만 이제 통역하는 분한테 가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행복했다. 인사동에서 뭐
1: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1: 네.
0: 생각이 좀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정말 그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사 아트플라자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열리니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들끼리 함께 인사동 나들이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전통 문화 보존회 강민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0: 아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0: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더기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가을 두 차례 광한로원을 수놓는 국악의 선율.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한로원 음악회가 광한로원 완월정에서 열립니다. 광한로원 음악회는 남원의 대표 명소 광한로원의 가을과 어우러지는 우리 음악의 멋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산조의 기교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악독주부터 남원을 배경으로 탄생한 판소리 춘향가, 민속무용과 사물놀이 등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원들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한로원 음악회는 오는 10월 1일과 8일 그리고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광한로원에서 우리 소리와 가을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엄청난 음량과 강한 리듬에서 나오는 역동감. 외국인들도 그 장단에 매료된 사물놀이.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연주자의 복장, 악기의 구성이 비슷한 풍물놀이. 익히 들어온 두 놀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풍물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농사일을 할 때 사람들의 피로를 달래고 세시 풍속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놀던 놀이다. 하지만 사물놀이는 생겨난 지 40여 년밖에 안 되었다. 사물놀이가 처음 생겨난 것은 1978년 2월.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공연이 열렸는데 이때 풍물악기 중 타악기인 꽹과리, 징, 장구, 북 네 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다. 그 연주자는 김용배, 김덕수, 이종대, 최태연 이렇게 네 명의 남사당패의 후예들이었고 이것이 사물놀이의 출발이 된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엄연히 다르다. 풍물놀이는 야외에서 서서 여러 명이 돌아다니며 연주한다 해서 선반, 사물놀이는 실내에 앉아서 연주한다고 하여 앉은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 사용되는 네 가지 악기 외에 소고나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져 연주를 한다. 풍물놀이는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이라고 하기도 하며 각종 세시 명절에 행해져 애군을 쫓고 한해 풍년을 기원한 공동체의 의례다.

자물놀이는 풍물과 굿의 예술성이 높은 장단을 세련된 음악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무대화시켰다. 그렇다면 풍물놀이와 농악은 같은 걸까? 농악은 농부들의 음악이라는 뜻으로 꽹과리, 징, 북과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되고 춤과 노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농악수들의 묘기가 가해져 흥겨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 풍물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명칭이다. 풍물놀이는 일과 놀이가 하나 되고 이웃과 내가 하나 되는 화합이라는 우리 정신의 미학이 담긴 공동체 문화이며 혼이다.

0: 퓨전 국악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4: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지저철을 엄청 많이 좋아하니까요.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0: 혹시 뭐 만드는 거예요?
1: 저주태.
2: 낮에 아빠랑 산책도 하고 네. 바람 좋으니까 네. 무슨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가훈아?
1: 슬퍼지는 분위기.
2: 슬픈 분위기야? 그럼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분위기인지.
3: 30개월째 가서 병원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더니 자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뭐 그때는요. 뭐.
4: 뭐 먹느냐고 안 오니까.
2: 엄마 엄마 이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커피숍에서 들은 거라고 피아노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을 한 소절을 쳤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악보 없이 자기가 듣고 곡다운 곡을 옮겼던 거죠.

0: 2010년 초에 어느 날 자기가 피아노 병창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가르쳐주시는 판소리 선생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1: 종점까지?
2: 종점까지 들어와서 이제 종점에 기차가 딱 쓴 장면이 끝나는 부분이.
3: 네. 한
2: 준이가 뭐 해볼래?
3: 좀 미리 연주해보래. 미리
2: 연습해봐.
3: 미리
2: 방금 이건 오랜만이지야?
3: 네.
1: 1호선, 4호선 둘 다 구동음이 똑같고요. 5호선은 ABB GTO고요. 6호선은 미쓰비시 IGBT고요.

준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 감성 이런 걸 준이가 말로는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준이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늘 고맙고 준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이가 지금처럼 자기가 떠오르는 영감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간간히 종종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요런 게 지속될 수 있으면 준이한테는 아주 행복한 일이겠다 싶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네, 이번에는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 제주도, 강원도 지회에서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명인, 명창, 명무 여러분들을 파견을 해주셨거든요. 전라남도 지회에서는요 고현미 명창, 주소연 명창, 현미 명창, 정승희 명창 다 판소리계 대통령상 또 남도민요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명창들이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산발락, 개구리 타령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제주도 지회에서는요, 제주도 분위기가 물씬 나는 물허벅놀이를 춤으로 형상화한 무대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춘식 선생님께서 안무를 하신 제주 허벅놀이, 10분의 춤사위로 만나보시고요. 강원도 지회에서는요, 강원도 무용문화재, 예능 보유자시죠. 바로 김길자 명인께서 이끄시는 정선아리랑 보존의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슴속에 흐르는 노래 정선아라리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라남도 지회에서 함께해 주신 명창 여러분들을 모셔볼까 합니다. 이왕이면 추임새로 모셔볼까요?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는 추임새와 큰 박수로 명창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남도 작가 육자배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얼씨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자나네 발자나네 모반들 광골방에 색별같은 눈요강을 발치만 지던져놓고 원앙금 진작 벽에 있고 같은 너를 안고 잠자보기는

배빙이 부모가 이제 배빙이 죽어가지고 각도무당 불러고 타는데 제일 먼저 어디 무당이냐 저 강원도 도매산골.

여러분 겁나신 수 뱉어 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대로 되시라고 마수각을 빕니다. 아! 요번 무당은 어디 무당이냐? 저 항해도 무당이 항해도 보혈을 구수한 마당이 있습니다.

고요일의 것을 한마디 했어요. 요번 무당은 어떤 무당이냐? 아주 이 무당 소리도 아니고 주책하는 분인데 요렇게 주책이 없습니다. 퍼버렸고 빙글 빙글 빙글 빙글 요리 조리 조리 요리 요리 조리 조리 조리 조리 요리 요리 조리 요리 조리 베베는 도라를 가르던 우리 집이야 몽텅구리는 나를 안고 볼 줄을 몰라 죽으나요. 제 타령 들어간다 올라간다 홀랑바지 내려간다 내려바지 굴러간다 굴렁바지 적은 쌀바지 아이 바지로 개구리 바지 개구리 바지 통바지 여름 바지는 호바지, 가을 바지는 겨바지, 겨울 바지는 손바지, 긴 바지 양복 바지, 청말 바지 진짜 바지, 진짜 바지는 아버지. 얼추고 저시고 자락, 제 타령 들어가고 통통 타령 들어간다. 서울 통해 남대 문턱 서대 문턱 강함은 언제를 고통 아이와 저턱 건방진 놈 대갈통 미친 바람 나는 동해 밥통 술통 간장통 벌떡 꿀떡 경통 적통 문턱 다 팔아도 작동 문턱 지름통에 턱턱 털어 다 털어먹고 툭통 복통 알통에 그지 깡통 대역 얼씨구 저씨구 잘한다. 나도 좀 정신 나갔지만 여러분들은 더 나갔어 정신이. 이게 좀 박수 칠 일이요? 감사합니다. 저 평양산을 저 건달 친구가 이제 배뱅이 집 등대해가지고 배뱅이 혼이 났다고 저 평양 무당들이 한테 울어요.

이다 왔소이다 왔소이다 불쌍히 주고 황천 갔더니 배뱅이 혼신이 오늘날에 여러분들 만나기서 배우는 극장에 왔소이다 호마리 호마리 어디를 갔나요 살았을 쪽 같으면 내가 어딜 갔다 온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동지서 딸 고픈 도시 어둠밤에 화랑 딱 뛰어 살아 우리 엄마 죽어지고서 길 갈라서니 쓸 것이 없구려 오면 줄 알면 가면 간 줄 알아 오마니 어디를 갔어 우는 것만 30분이요 뒤에 불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 저녁도 잡수고 오셨어? 아유 시장하지만 좀 끝까지 좀 참아주셔 자 우리 이응관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연평도 사곡이 있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내가 저 세상으로 가면은 배배이고 끝난 다음에 요걸 콩 너 두 애호가 같이 불러라 그래서 연평도 사곡을 요 저 우리 안방마님하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에너지 절약도 전력 들어가는 거야. 5회부터 8회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선 거
3: 절약을 전략적으로.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의 정석,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가 국악의 높은 담장을 한결 더 낮췄다고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어, 그랬나요? 국악의 높은 담이 낮춰졌나요?
1: 그렇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까기를 하는 것처럼 국악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잖아요.
0: 맞아요. 그 아무리 근엄해 보이는 사람도 바둑판 앞에 앉아 알을 까면은 이 친근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모든 시청자들이 국악의 높은 담장을 훌쩍 이렇게 뛰어넘기를 바라면서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합니다.
1: 네, 먼저 네. 백돌을 잡은 정성호 8단입니다.
0: 네, 정성호 8단 지금 화면에 나오지요. 네. 1998년 M본부 네. 9기 공채 개그맨으로 화려하게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네. 그러나 처음에는 뭐냐? 네. 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활쏘눈에 있잖아요.
1: 아, 네? 그 레골라스요?
0: 레골라스. 맞습니다. 네. 그 캐릭터로 분장해서 그냥 흥근히 네. 이렇게 먹고 살아왔었습니다. 성대모사 겨우 딸로 하나, 서경석.
2: 네? 아, 반갑습니다.
0: 예, 저 초고예요, 초고.
2: 아, 반갑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이미 그 당시 서경석은 네. 아주 탑 개그맨이 돼서 광고도 네. 많이 하고 광고 있지 않습니까?
1: 아, 유명한 거야.
2: 공무원 시험 합격,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0: 아직도 하네요.
2: 모두 다 같이 애들이.
0: 네. 네, 합격입니다. 예. 네. 그렇게 서경석이 잘 나갈 때 문명으로 지냈던 정성호 8단 마침내 네. 드디어 개그야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 주연아, 주연이 너 주연아.

0: 저는 잘 못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요?
1: 준호.
0: 우와.
1: 너 준호 무당 준호.
0: 어, 네.
1: 너 준호 용기 준호.
0: 그만하시지요.
1: 준호.
0: 야, 그만.

0: 약간 8년 무명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때 진짜로 꼭 이 말은 드리고 싶다고.
1: 정성호 발단 여기 토크쇼가 아닌. 그만. 야! 그만해!
2: 네, 그 이후의 시간은 정성호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인데 거기에 안면모사까지 하는 완벽함이 특징이죠.
1: 그렇습니다. SNL 코리아에서 주사랑으로 분장하고 뛰어나오는 모습에 네. 추성훈이 네. 정말 킥업을 하면 정색을 해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2: 그리고 나도 가수다에서는 임재범 분장을 하고 노래까지 잘 부르는 바람에 인기가 급상승했죠.
1: 정성호 8단. 자,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3: 성호 씨. 아이, 여기 왜 이래. 아이, 정호 씨. 아이, 왜 이래. 정성호 씨.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원래 이름이. 이름이 까리예요, 까리. 지하에서 까리라 불렸거든요.
2: 이수?
3: 네, 그래서 오늘 진중하게 제 실력 보여드리고 연말에 왕 중에 왕에 제가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아, 조사표 좀 긴 듯 했습니다만. 네.
2: 너무 길었습니다.
1: 정성호 8단 본인 목소리가 제일 어색해요.
2: 네, 맞아요.
1: 네, 뭐 상체군데.
2: 네. 네. 자.
1: 하여튼 강호 네. 대단했습니다.
2: 네. 그에 맞서는 흑돌 신승태 6단입니다.
1: 강원도 그 아름다운 네. 고장이 있지요. 속초. 속초의 아들로 불리우는 야생마 신승태. 신승태는 원래 타악을 전공했던 네. 겁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에서 네. 동상을 받은 팀에서 네. 소리 노래가 네. 아니고 꽹과리 연주를 했다고 해요.
2: 네.
1: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서 경기민요를 배웠는데 네. 그 실력이 일취월장. 7년 전이죠.
2: 네.
1: 퓨전 국악밴드 싱싱으로 오, 네. 미국 방송에 그 유명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까지 네. 나와서 K컬처의 신박함을 자랑했는데 난리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2: 나를 버리고 하시는님은 신비도 먹어서 발병이 난다. 그리고 소리꾼 신승태를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 또 그럴 것이 여러 방송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죠.
2: 네.
1: 호프집에서 먹태는 몰라도 되지만 야생마 신승태 모르면 간초. 네. 소리가 나올 지경입니다.
2: 네.
1: 신승태 6단 역시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4: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까리님이랑 붙게 됐는데 저는 오늘 처음 해봅니다. 약간 처음 해보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5: 아, 부당이에요?
4: 아니 선무당.
5: 아, 선무당. 예.
1: 그런 속담이 있죠.
4: 예예. 예.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2: 네,
1: 알까기
2: 그쵸.
1: 몰라요. 자, 기대되는데요?
2: 네, 그럼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1: 네, 시타는 헛손질 혹은 또 힘주절 실패로 인해서 이 수업 방지하기 네. 위해서 대국 전에 이제 손가락 푸는 거예요.
2: 네.
1: 뭐 한번 까보세요. 예. 상대야도 까보고 예 그렇게 연습을 하랬니 입니다. 네. 그 강도를 네. 그렇게 하지 말아도 돼요. 네, 그렇지. 정성호 8단. 네. 네, 그렇게.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2: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1: 네.
2: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자리와 경례. 예.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우리 알까기. 8알씩 보소 끝나 이미 끝났나요? 아, 이제 바꾸네요 또.
2: 네.
1: 아, 주로 이제 하수들이
2: 네.
1: 그냥 틈만 나면 저렇게 바꿉니다.
2: 저는...
1: 그러나 정성호 8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2: 네.
1: 벌써 플랜 정해져 있습니다.
2: 네.
1: 네. 딱 바둑판을 넓게 활용하는 정성호 8단 보석으로 봐서는
2: 네.
1: 네. 그리고 약간 촘촘한 듯한 신스테 6단입니다.
2: 네.
1: 자, 그러면

0: 선, 흑도를 잡은 신세 6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가주시죠. 첫 수. 그렇습니다. 아, 과연 저 한 점이 성립이 될까요? 꽤. 아... 첫 수에 꽤기 나왔어요.
1: 네, 아, 아쉬워요.
0: 왜 저
1: 알이 저쪽으로 들어갔다고?
0: 네. 거기로 들어가야 돼. 아, 낙이 된 알이 네. 이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깠다. 아,
1: 이게 좀 약간
0: 괜히
1: 처음부터.
0: 이제 식경전인데. 네. 신세대 6단은 그 페이스에 빨리 보내.
1: 아니 지금 그쪽으로 이제 명중을 하는 게임이 아닌데 네. 네, 지금 약간 기분이 상했어요.
0: 네. 자, 과연 아까 연습하는 거 봐서는 와, 이 정도로 부드럽다.
1: 우와.
0: 저, 내 손가락을 봐라. 자, 그래놓고.

0: 역시 우와. 깨끗하지 않습니까?
1: 네, 역시
0: 정성호 8단. 야, 이렇게 되면
1: 기선제압을 했어요.
0: 신세계 6단 상당한 강자를 만났습니다.
1: 네.
0: 대진운이 안 좋아요.
1: 아.
0: 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니까.
1: 네, 아직 모르죠.
0: 예, 내가 할 길로. 그렇습니다. 네, 야생마.
1: 네.
0: 신승태 6단. 아, 그거 신경 쓰지. 아, 이쪽에.
1: 아.
0: 네, 그렇습니다.
2: 난감하네.
1: 아, 네. 조준이 좀 빗나갔어요.
0: 거리가 있으니까.
1: 네.
0: 너무 큰 거리에.
1: 네.
0: 네?
3: 너무 차이가 나. 급이.
0: 이게 오히려 정성호 8단은 아니 상대방이 실수하면
1: 네.
0: 갑자기 그 승리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가 너무 안 된다. 차원이 다르다.
3: 예. 승태야 어떡하지? 우리 승태야. 아너 아이씨 됐어.
1: 됐어. 아 지금 한석규
3: 아이씨 속초야. 네.
0: 하도 성대모사를 많이 내서
1: 네, 한석규 8단이 온 것 같아요.
0: 목소리를 까먹었어요.
3: 아이씨 승태
0: 지금 약간 한석규 네? 성대모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자
1: 오
3: 보라고
0: 네
3: 잘 봐 잘
0: 퍼펙트 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실점을 안 하고
1: 네?
0: 완벽한 승리가 그런 알까기가 될 수 있을까? 너무 건방을 떨었어요. 네.
1: 네.
0: 실수. 원숭이도 네. 뭐라 그랬습니까?
1: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0: 바로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방심한 금물입니다.
1: 네, 맞아요. 이게 알까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0: 모릅니다.
1: 네. 이 정성호 8단은요.
0: 네.
1: 2009년 인플루언서 경말금 씨와 결혼해서 슬하의 3남 2녀를 두고 있는 다산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0: 야 오남매 그런 거 이제 우리말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 좋다.
1: 와.
0: 네 넘칩니다. 다산왕 아니 진정한 총자왕은 정성호 8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자 신스태 6단.
1: 네.
0: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한 점 득점했습니다만은 거리가 늘 멀어요. 단 한 방에 저 세 점을 향해서.
2: 난감하네.
1: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0: 빗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멋진 공격이 없었어요.
1: 네.
0: 과연 저 두 점을 공격하겠다.
1: 오.
0: 네. 그러나 네. 과연 뜻대로 될지?
1: 아
0: 좋습니다. 저거 괜찮습니다.
1: 아 그렇죠. 다음에
0: 모든 거 한 걸음 한 걸음. 네.
1: 네.
0: 네.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 그렇게 예. 될까요?
0: 웃기고 앉아있네입니다. 네? 그 사실 저 한 점이라도 어떻게 처리만 해도
1: 네.
0: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1: 네.
0: 저 한 점만이라도 안 되죠.
1: 어떻게 이렇게 다 빗나갈까요?
0: 약간 지금
1: 네.
0: 페이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대국입니다.
1: 아...
0: 이 정성호 8단의 어떠한
1: 네.
0: 현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네. 대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또 난전을 유도하고 네. 있는 정성호 8단입니다.
1: 네.
0: 역시 영리하지요.
1: 네.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과연 1타 2득이 가능할지
1: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0: 이럴수
1: 문을 열고 나갔어요.
0: 네?
1: 아 진짜
0: 오늘 신스테 6단은 야생마가 아니고 병든 마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있는데 아 왜 그럴까요.
0: 안타깝네.
1: 네. 이 야생마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0: 이제 그
1: 네.
0: 흔들려서 인류를
1: 네.
0: 부르는 모습이 들판을 달리는 야생마와 같다.
1: 네. 그 밖에도 또 이제 5초 유아인.
0: 아,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0: 6초 넘어가면은 아닙니다. 5초.
1: 1, 2, 3, 4, 5.
0: 네, 네,
1: 1, 2, 3, 4, 5.
0: 네.
1: 네. 그리고 트로트계의 구교환이란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아직
1: 네.
0: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망뿐입니다.
1: 네.
0: 만회를 해야 되겠지요.
1: 네.
0: 자, 뭐 가지고 논다는 표현, 네.
1: 네.
0: 그러면, 네 이렇게 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 오,
0: 그래, 그렇게. 예.
1: 이게 또 살짝씩만 해도
0: 그렇습니다.
1: 알아서 떨어져 주니까 네. 지금 정성호 8단이
0: 알아서 떨어져 준다. 네.
1: 지금 살짝살짝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신승태 6단을 무시하는 네. 이야기 아닐까요? 제발 한 점이라도.
1: 제발요.
0: 네. 과연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아, 속초 내려가자.
2: 근데 이 장면만 보면은 오히려 정성호 팔단이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0: 그러네요. 난 망했다. 오히려 네. 정성호 팔단이 떨렁 하나 흙을 잡은 조수 같고.
2: 네.
0: 자세 봐서는 진승태 입장이 압도적으로 지금 유리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2: 네. 네.
0: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네. 예, 혼돈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0: 자, 끝내기 데려가네요. 자, 멋지게. 과연 농계탑
2: 우와.
0: 네, 농계탑으로 아, 네. 이렇게 끝내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전은 너무나 쉽게
2: 네.
0: 가볍게 예, 백을 잡은 정성호 팔단의 승리. 첫 대결에서는 정성호 팔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2: 포석이 되게 특이해요.
0: 어, 네. 야 신승태 6단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냥 공격으로 나가겠다.
2: 다 앞으로 예, 나왔네요.
0: 예, 거리가 좀 먼 거리였으니까
2: 네.
0: 사정권 안에서 그냥 공격을 해버리겠다.
2: 네.
0: 반면 정성호 팔단은 저렇게 붙여놓으면은
2: 네.
0: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좀 완전히 신승태 6단을 속된 말로 봐버린 거지요.
2: 네.
0: 이렇게 해도 난 이기다.
2: 그렇죠. 지금 약간 무시하는 게
0: 겁니다.
2: 보이고 있어요.
0: 저런 보석은 사실은 없습니다.
2: 네.
0: 그러나 결과는 모르지요.
2: 네.
0: 자, 2차전도 신승태 6단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는 네. 이거
2: 네.
0: 밥 껐네요. 엄지타법이 정확합니다.
2: 네.
0: 공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속점을
2: 네.
0: 향해서.
2: 잘 네. 들어가면은
0: 네.
2: 새 알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그렇죠?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어우, 꽤가 안 되게 다행이에요. 성공은커녕 네, 꽤가 안 되게 다행입니다.
2: 네.
0: 실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2: 네.
0: 예, 오히려 핀 맞아가지고.
2: 네, 다행이에요.
0: 예, 다행입니다. 자, 그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공격. 세 점을 향해서. 성공했습니다!
2: 드디어!
0: 드디어! 야, 임마! 승승태 6단 장하다!
3: 미나노!
0: 멋진 흐름을 보여준 승승태!
2: 와, 드디어!
0: 네. 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2: 네.
0: 이러면 이제 풀리는 겁니다.
2: 네.
0: 알까기 몰라요.
2: 그럼요.
0: 네.
2: 이렇게
0: 네.
2: 이제 2차전에서
0: 지나치게 건방을 떨었던
2: 네? 네?
0: 정성호 팔단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2: 네. 네.
0: 당황입니다. 얼굴 빛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2: 네.
0: 당황하는 빛이. 네. 우습게 봤죠, 너무.
2: 네.
0: 네. 당황은커녕 차분하게
2: 네.
0: 처리합니다.
2: 역시. 어딜 들어와. 네. 역시 정성호 팔단입니다.
0: 그렇습니다. 참 동안이에요.
2: 네, 맞아요.
0: 네. 누가 저 50대로 보겠습니까?
2: 맞아요. 진짜 동안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2: 피부도 너무 좋아요.
0: 네, 피부도. 네. 아유. 네. 네. 승자의 여유입니다.
2: 네.
0: 만약에 치고 있으면
2: 네.
0: 귀에 안 들어옵니다.
2: 네, 맞아요. 네. 지금 신승태 6단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자, 그렇거나 저렇거나
2: 네, 네.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2: 네.
0: 저 동문서답이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그거. 네, 좋아요. 자, 과연 저거는? 승승태 6단.
2: 와.
0: 저희는 사실 뭐 정성호 8단이 네. 승리하든 승승태 6단이 승리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2: 네.
0: 그래도 지금 약간 열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2: 네.
0: 약자를 응원하게 되네.
2: 네.
0: 네. 뭐 이렇게 스포츠 채널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두 선수라도 좀 네. 지고 있는 네.
2: 맞아요.
0: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의치 않고 정성호 8단은 네, 노련합니다.
2: 너무
0: 빠르지 않습니까?
2: 네.
0: 내 알은 끝자리.
2: 네.
0: 상대의 알만 공격하고
2: 네.
0: 처리하는 네, 프로다운 수입니다.
2: 네.
0: 과연 네. 이번에는 어찌 될지 성공을 할지. 그러나
2: 네.
0: 1차전과는 달리
2: 네.
0: 한 점 차이입니다.
2: 맞아요.
0: 크게 밀리는 거 아니에요?
2: 네네네. 네.
0: 가기 어렵기 때문에
2: 네.
0: 과연 저건 어려운 아, 뜨겁습니다.
2: 논개답법이 되네요. 네.
0: 그래도 네, 논개답법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입장입니다.
2: 네. 네.
0: 과연 그래도 두 대국자는 양반이에요. 매너 좋습니다.
2: 네, 맞아요.
0: 왜냐면 승부에 집착하다 보니까 상대 네. 네. 위치까지 가서 막 비키라고 그러고
2: 맞아요.
0: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대국자는
2: 양반이 아니었네요.
0: 아, 네. 양반이라고 그랬더니 좋은 방법이다. 이제 깨달았나 봐요.
2: 아, 몰라서 예. 못하고 있었나 봐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안 비켜주네요. 안 비켜줘도 네. 할 말 없는 겁니다.
2: 네. 네.
0: 자, 과연 자리까지 이동했는데 보람이 있었지? 네. 하여튼 네, 그런 뭐, 정도.
2: 그래도 네. 그냥
0: 예. 네, 뭐. 사이에 끼인 네.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어우. 자, 1타 2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성호 8단. 흑 두 점을 향해서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역시 프로입니다.
2: 네.
0: 자, 흑이죠? 네. 저거 굉장히 유리한 네, 위치입니다. 자, 아, 안 돼요.
2: 아, 신중하게.
0: 저런 현상이 네. 자신감 부족.
2: 네.
0: 자신 있게. 네, 자신 있지 않습니까?
2: 아, 진짜 정성호 예, 팔단은 저... 아주 깔끔해요.
0: 정성호 팔단 정말 잘하네요. 네.
2: 아, 이제 한 알 남았어요.
0: 정성호 팔단은 못하는 게 뭔가요? 네, 다 잘합니다.
2: 오.
0: 죽으려고 네. 한 장 있지 왜 또 그 한 점.
2: 보통은 이제 하나가 남으면 도망을 가는데.
0: 가는데 날 죽여주세요. 날 처리해주세요.
2: 역시 야생마 덥습니다.
0: 아. 네. 아, 저거 끝내기 들어갑니다.
2: 아,
0: 여기서.
2: 진짜. 신승태 6단은 오늘 네. 의상도 네. 일부러 흑돌, 백돌 상징하는 블랙 앤 화이트를 입었는데.
0: 네, 준비는 좋아요.
2: 네.
0: 준비성분들. 어? 어? 와! 본인이 어? 스스로. 이야. 어떻게 보면 상대를 우롱하는.
2: 네.
0: 우롱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3대 1이다.
2: 네.
0: 네. 그것도 멋지다고 신승태 6단 추접스러워 믿습니다. 저거는
2: 네.
0: 맥없이 끌려가는데.
2: 네.
0: 자, 그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2: 네.
0: 한번 멋지게.
2: 진짜.
0: 1타 3득 나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2: 네, 그럼요.
0: 예. 기가 막히게 기적이 일어나서 1타 3득이 나오느냐?
2: 우와!
0: 3득은 안 나왔습니다만. 득점을 올리는 네. 신승태 6단. 속초의 아들 신승태. 와.
2: 깔끔했어요. 네.
0: 아, 아깝지만.
2: 아, 이게 약간 먹히나 봐요. 이게. 네.
0: 좀 동정심 유발.
2: 네.
0: 아, 그런 거 없어. 어.
2: 아.
0: 어, 그거를?
2: 아니.
0: 네.
2: 지금.
0: 네. 어떤 바보가 자기 아이를 연달아. 그것도 넘어가. 네, 결과.
2: 아, 노래를 해주면?
0: 응.
2: 어, 오봉산 꽃대기 애와 돌배나무.
0: 네, 거기까지. 네.
2: 오, 과연. 네.
3: 이름 못 가지.
0: 와, 과연?
2: 에?
0: 와, 본인 알을 깔아요? 와, 여기 지금 여러분. 이야. 자, 요게 만약에 무승부일 가능성도 있고요.
2: 네.
0: 한 점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데. 했습니다.
2: 오! 오! 진짜 잘했는데.
0: 신승태 6단 2차전은 승리했습니다.
2: 자, 이제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흑돌 신승태 6단 성공해 주세요.
0: 네. 자, 신승태 6단은 집중해서 중앙에 세 네. 점을 포석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넓게 활용하겠다.
2: 네.
0: 정성호 발단은 세 점을 포진을 했고요. 자, 이게 세 알이기 때문에 첫 득점이 매우
2: 네.
0: 중요합니다.
2: 네, 맞아요.
0: 네, 첫 득점 성공해야 됩니다.
2: 신중한
0: 꽤기 나오면 안 돼요? 그래도
2: 오.
0: 네 미칠 거 없습니다.
2: 네 똑같아요.
0: 네, 네. 신숙대 육단은 1차 전달하고 2차 전달하고
2: 네.
0: 지금 결승전에는 오 진짜 프로다운 모습.
2: 네 이제야 손이 풀렸나
0: 이제
2: 봐요.
0: 풀렸습니다. 와 그러나
2: 와.
0: 정성호 8단이네요.
2: 역시
0: 네, 네. 차원이 다릅니다.
2: 네 맞아요.
0: 네 깨끗하게 득점을 네. 하는 정성호 8단.
2: 네.
0: 줄지에 똘록 하나 남은 신승태 6단.
2: 네.
0: 그러나 이것도 처리하면 모릅니다.
2: 네.
0: 실수 없어야 됩니다.
2: 네,
0: 네 성공하는 신승태 6단. 이게 웬 얘기입니까?
2: 와.
0: 각불 없는 드라마 알까기.
2: 네.
0: 신승태 6단 멋집니다.
2: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알 수 없는데요.
0: 알 수 없는 저게 만약에
2: 네.
0: 정성호 8단이 네. 실수라도 나오면
2: 네.
0: 네. 역전승을 거두는 겁니다.
2: 과연
0: 어. 어 네.
2: 아.
0: 방해된다.
2: 네. 이제는 마. 흔들리지 않겠다.
0: 네. 네. 자. 제가 볼 때는 정성호 8단. 평소 실력 같으면 충분히 와! 역시 국악의 날 지정 지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대국 최종 승자는 정성호 8단입니다. 여기 이제 사인을 네. 여기 해가지고 재밌게 잘했어.
2: 아.
0: 어, 저렇게 못한 사람이 저렇게 이겼구나.
3: 이야,
0: 진짜.
3: 진짜 잘한다, 성호는.
0: 자, 축하드리고.
4: 아~
0: 자, 수고한 말씀해 주시죠.
4: 아,
5: 오늘 어쨌든 즐거웠고
4: 예.
5: 야생마로 다시 돌아가서
4: 예.
5: 속초에서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2: 속초에서
0: 신수대 육단도 잘했어요.
2: 네, 네, 네, 맞아요.
4: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알까기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또 오늘 고수님을 만나가지고 한수 배우고 갑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시즌 2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네, 다들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서해안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 전공생들의 합동 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비농한 지 7개월 된 초보 농부 겸이신 자신감만큼은 전국 최고입니다.
1: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 덥다.
0: 마음과는 다르게 사실 실수투성입니다.
2: 이게 왜 부러졌지?
3: 아, 왜? 왜?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4: 야! 야! 좋은 말한테 빨리 와! 서른아!
3: Let's go!
0: 아직 일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농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3: 커피한잔 뽑고 가시죠. 방금 뽑아.
1: 제가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드려요?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4: 고맙다. 으아!
0: 자신감 넘치는 호탕한 사위 교민 씨의 실수 연발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참외의 7, 80%가 생산되는 참외의 고장 경북 성주. 교민 씨도 이곳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교민 씨는 참외 농사 40년 차인 장인어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즘 한창 수확철이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1: 와, 이거 잘 되겠다 이거. 이런 걸 따야지. 와, 멋지다.
0: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귀농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것이 많은 농사 초보입니다.
4: 그러나 안쪽으로 돼, 안쪽으로.
1: 소리 좀 앞쪽으로 좀 조금만.
5: 예?
1: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B.
0: 장인어른은 교민 씨가 일하는 게 아직 믿었지 않으신데요.
4: 아침에 저 완숲이 덜 되는 거 푸른 게 막 쌓이더라.
1: 아, 예.
4: 다 전부 네가 딴 거지?
1: 아닙니다 아버지.
4: 뭐?
1: 아닙니다 아버지.
4: 와, 내가 풀이잖아 이게.
1: 어떤 거야?
4: 이 덜이 있잖아 이게 봐 이게 그러니까 완숲이 덜 된 거야.
1: 예.
4: 어? 이거하고 다르잖아 봐 이거. 꽃기 부분이.
1: 예.
4: 예? 여기가 좀 부럽게 덜 익었잖아.
1: 예.
4: 하얗고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 참외 브랜드 가치가 떠야지.
1: 예.
4: 그래서 완숙된 것만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1: 예, 알겠습니다.
4: 어제 아침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 네가 이게 다 딴 거 아니냐 이거.
1: 설사 누가 딴지 뭐 CCTV를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누가 딴지 확인을 해봅니다.
4: 예, 우리 그 우리 계절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가 없었을 때, 땄을 때는 이런 게 안 나왔어. 네가 딱 들어가니까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
1: 아닙니다, 아버지.
4: 어?
1: 아닙니다.
0: 괜찮을까요?
4: 야, 밟지 말고 그. 넌 그렇게 밟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1: 사자밟으라고 한번 생각하네.
4: 어?
1: 사자밟으면 안 돼.
4: 봐라, 벌써 이게 꽃이 하나 밟혔잖아, 꽃.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싹 흘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발 뒤꿈치 딱 들고.
1: 네.
4: 들고 이렇게.
1: 아버지 그 밟으시지 마세요.
4: 왜 밟아.
1: 꽃 다 사갑니다 아버지.
4: 이렇게, 그. 이렇게 뒤꿈치 들고 항상 이렇게.
1: 에이, 꽃 다 사겠네 이거. 아, 오, 참외 밟으셨네.
4: 썩은 거야 그 따박.
1: 피디님 이거 보세요. 참외 밟으셨어요. 와. 아버지 이런 거 밟으시면 안 되죠 참외. 아, 아버지도 짠.
4: 내 죽겠네. 야, 빨리 해. 막기 전에. 에?
1: 네, 알겠습니다.
4: 못하는 거 밟았다고 이 난리치네. 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1: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갑시오. 예, 잘 따겠습니다. 아버지 빨리 가세요. 연세 많으셔갖고 저 있으면 쓰러지십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가십시오 빨리. 아, 빨리 나가세요. 쓰러지십니다 연세 많으셔서.
0: 영 불안한 장인어른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돌아보십니다.
1: 전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잔소리 이런 거는 아무리 들어도 괜찮은데 단지 건강 때문에 제가 좀 먼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제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0: 투덜거려도 장인어른을 생각하는 마음은 깊습니다. 장인의 참외 농장은 7,000평, 약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비닐하우스만 30동이 넘습니다. 농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교민 씨뿐 아니라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엔 계절 근로자들까지 같이 일하는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눈, 코, 뜰 새가 없습니다.
5: 저기 바쁘신가 봐요.
1: 네, 아주 많이 바쁩니다. 햇대 다시 많이 물렸어요.
0: 택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오전 일찍 수확한 참외는 바로 작업장으로 옮겨 선별 작업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참외 선별의 첫 과정은 세척입니다.
1: 막내야, 이거 좀 털어라.
2: 내가 더 경력자거든.
0: 자동 선별 세척기에 참외를 넣으면 레일을 따라 중량별로 구분되는데요. 총 1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루 출하량만 적으면 1톤, 많으면 2톤 정도 돼 분류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참외를 상자에 넣는 일은 장인어른이 전담하신다고 하네요.
3: 담는 게 이게 굉장히 고난도와 같은 기술이고요.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 담으면은 이게 중매인들한테 리콜 들어옵니다. 대만에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 이제 얘들 계절 근로자들 이제 참외 먹고 있네. 일 안 하고.
2: 감사합니다.
0: 아내 은선 씨는 처음 남편이 귀농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뜻 찬성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 저 어릴 때 그 눈 뜨면은 엄마 아빠 안 계셨거든요. 맨날 바쁘셔가지고. 참외 농사하면은 또 그 바쁜 걸 알아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는데 이 길로 들어섰네요.
4: 인생이 맘대로 안 되지.
2: 맞아요. 인생이 참 맘대로 안 되네요.
0: 귀농 전 교민 씨는 슈퍼마켓에 입점해 채소 장사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농사를 짓자고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귀농에 열심히 배워가는 중입니다. 오늘 출하할 참외는 모두 180상자. 다른 때보다 양이 많아 분류에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1: 자, 렛츠고!
0: 참외를 싣고 서둘러 공판장으로 출발합니다.
1: 네, 지금 좀 늦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지금 물건을 10분 남았습니다. 경매 시작 전까지.
5: 뭐 늦으면 경매를 안 해줘요?
1: 아니, 늦어도 이게 이제 물건을 내릴 수는 있는데 좋은 자리도 없을 뿐더러 마음도 급하고.
0: 농장에서 차로 5분 거리라 그래도 늦지 않게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경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지체할 틈 없이 도착하자마자 참외를 내립니다.
1: 아니다.
3: 아, 참외가 너무 많이 실려가 혹시 또 가다가 도로에 또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싶어가지고 뒤따라왔습니다.
6: 한번 돌리세요.
1: 2단 끝. 끝.
3: 내가 내리는 건 니듬을 타, 니듬을. 내려맞게.
0: 보다 못한 장인어른이 차에 올라가 옮기기 시작하시는데요. 와, 교민 씨와 달리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4대 견본입니다.
3: 네. 아이고, 이것도 나이라고 이제 막 힘을 못 쓰겠네.
0: 드디어 180상자 모두 하차를 마치고 경매 준비가 끝났습니다.
3: 네, 오늘 금액을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1: 아버지, 제가 이거 챙겨드리면 누가 챙겨주겠니?
3: 그래.
1: 어? 오늘 시세 아버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3: 아, 지금 현재까지는 4만 8천 원이
1: 정품이요?
3: 제일 잘 나오는데 우리 참외 물건이 좋으니까 뭐
1: 한 5만 원 넘겠네요.
0: 경매가 시작됐는데요. 품질에서 자신감을 보이던 장인어른의 말씀을 증명하듯 교민 씨네 참외는 그날 최고 경매가인 4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날 오후.
3: 여민아.
1: 예.
3: 빨리 나온다. 약해야 된다.
1: 지금 채요?
3: 어.
1: 보자. 여기 있네.
3: 대응대지 말고 조심해 쳐.
1: 예, 걱정 마세요.
3: 어. 조심해 치네.
0: 오늘은 참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 영양제를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3: 어, 차라야.
0: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 넘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영양제를 살포하는 기계가 부러진 것 같은데요?
1: 이게 왜 부러졌지? 센데? 이 쉽게 부러지나?
0: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기계를 다시 메고 살포할 준비를 합니다.

0: 역시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기계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예.
2: 아, 불편해 못 쓰겠어. 딴 걸로 좀 쓰려고. 딴 걸로 좀 쓰겠습니다.
1: 아, 그.
2: 저 아버지 딴 거 하십시오. 저 하고 있을게요. 딴 거 하십시오. 저 아버지 몰래.
1: 왜 저런지 모르겠네.
2: 아니, 아버지 몰래 보시라니까요. 아니.
1: 아. 또 사고 쳤어.
2: 아,
1: 왜,
2: 어?
1: 왜, 왜?
2: 배가 아파.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 야, 이거 가서 이 불 안 먹으면 이게.
3: 아우 참.
2: 아버지,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이건 내가 얼마나 이거 얼마나 생긴 줄 알아?
2: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1: 아, 이거
2: 보시야.
1: 20년 동안 이거 아끼고 쓰던 건데 이거
2: 아버지 제가 더 심하게 다칠 뻔했어요. 제 다리도 부러질 뻔했습니다.
1: 이래식을. 이 항상 문 들어갈 때 나올 때. 어, 항상 이거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걸 제껴가지고, 어, 안 부딪히도록. 내가 이 20년 동안 쓴 건데. 진짜 크냐, 이거, 어?
2: 20년씩 쓰는 사람이 어쩔 거 아니야, 이런 거.
1: 오래될수록 좋은 거야, 어? 아, 이거 봐라, 이거. 이게 약치기가 얼마나 변한 줄 알아? 어?
3: 이거 방법이 없어요?
1: 이거는 뭐 용접하기 어렵죠, 이제 이게. 고할락해도 단종대가 이게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만큼 변한 게 없는데, 이렇게 불에 들여놨으니까, 이제는 뭐,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폭격기라고 해가지고 울림 밀고 쫙 가면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봐라, 이게. 어? 얼마나 이게 진짜 불편한지 알게 될 기다.
2: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버지. 이거?
1: 그래, 한번 해봐.
2: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약 치고 올게요.
1: 아.
0: 새 기계를 들고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엔 별일 없겠죠?
2: 시작하겠습니다.
0: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우스만 30개가 넘어 전부 뿌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기계를 높게 들고 씩씩하게 뿌리는데요.
1: 약치는 거 이래 들고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낮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하면 팔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만큼. 네, 왜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2: 아, 이렇게 하면 내 아들 다치는데.
1: 뭘 치워, 그. 맞을 거 다 하는데.
0: 장인어른의 말대로 높이를 낮춰서 다시 작업을 합니다.
1: 약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0: 갑자기 수압이 약해졌습니다.
1: 소리가 터진 것 같은데?
0: 문제가 생기자 바로 원인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나 문제 해결은 장인어른 담당입니다.
1: 이거 봐라, 열려가지고 이거 막 엉망진창이다, 이거. 어? 이거 봐라, 이거 양이 이거 다 알았잖아, 여기 야. 빨리 와, 빨리!
2: 이게 왜 열려있었나?
1: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쭉 당겨가지고 이게 열린다고. 여기 봐, 저기 약 응원하잖아. 여기 봐라, 약물 봐라요. 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제 스타트하면 쭉 당기면서 이게 여기에 걸려가지고 쭉 당기면서 이렇게 열리잖아. 이게 걸려가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잖아. 약 딱 치고 나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쭉 당겨도 이게 밸브가 안 열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그렇게 늘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놓으라 그래도 이게 쭉 해놔가지고 열리가 저기 봐, 약 봐요, 저기 약 얼른 보세요. 약을 딱 칠 때 약이 분사가 적게 되고 그러면은 아, 이 다른데 새는구나 이래 생각해야 되지. 약 절반도 안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치고 있어 막 그래. 계속 약이 이렇게 흘러 나가는 거 아이가 그래. 가자 가자.
2: 죄송합니다.
0: 오늘도 사고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장인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귀농 7개월 차 아직 서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2: 이 뭐 무슨 이게 뭐 시험하고 왔나?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안 돼,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양말하고 다 버렸습니다 지금.
4: 아, 약 칠 때는 장화 신고 해야 돼요. 아니면 신발이 다 젖어요 옷이라.
5: 어, 근데 그거 왜 안 가르쳐 줬어요?
4: 예? 가르쳐 줬는데 그냥 대충 신 거죠.
2: 약 칠 때 장화 신은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 아, 배운 적이 없어요?
2: 진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잘못으로 따지기에는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않나.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장인 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으시니까 저는 받아들이고.
1: 기가 찼나 기가 찼나.
2: 장인 어른이 아, 제 잘못이라 하면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아유 깨졌네. 아이고 제만 신경 쓰느라 나까지 이렇게 실수하네.
2: 아버지 그거 떨어뜨리면 다 깨먹잖아요 아버지 그거. 그거 정품이던데. 그 돈이 아버지 참외가 비싼데 그. 아버지 저 아무튼 뭐 옷 좀 갈아입고 있고요. 고생했는데.
1: 아 그래 빨리 가라 고생했다.
2: 그만 좀 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도 다 베렸는데.
1: 그래 고생했다 그래. 네.
0: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 먹을래?
2: 어, 내가 먹을게.
0: 사실 바쁘게 일하다 보면 끼니를 놓칠 때도 많아 남편은 집에 오면 항상 배고파하는데요. 그래서 은선 씨는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부터 준비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사이 규민 씨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2: 자. 아, 오늘.
6: 집이 크고.
2: 집이 커. 진이야. 집이 커.
7: 손은 안 커. 양은 양극이 안 보라.
2: 자,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7: 잘 먹겠습니다.
2: 엄마 고생하셨습니다.
8: 맛있나?
0: 디저트는 참외 요구르트입니다. 만들기가 간단해 자주 해먹습니다.
2: 너 참외 잘 빻는다.
0: 참외를 잘라 요구르트를 부어주면 끝입니다.
7: 언니 참외요. 방송했어.
8: 먹어봐. 이거 참외 누가 농사 지었어?
7: 아빠 그 저 할아버지.
2: 할아버지는 뒤에서 지시만 하셔.
7: 맛있네.
2: 아빠가 다 지은 거야.
7: 맛있다. 진짜? 아빠 최고. 아빠.
2: 아빠 최고. 고마워.
7: 아빠 힘내세요. 누가
0: 오늘 새벽 4시 30분. 아직 해도 뜨지 않아 깜깜하지만 이 시간이 교민 씨의 기상 시간입니다.

0: 수확철엔 일이 많아 항상 이때 일어나야 합니다. 식구들 깨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바로 농장으로 출근합니다. 수확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이니 벌써 석 달째 이 시간에 일어나는데 여전히 새벽 출근은 적응이 안 됩니다.
1: 새벽에 하루가 일과 시작됩니다.
2: 식사도 안 하고 가신 것 같아요.
1: 예, 밥은 뭐 아침에 새벽이다 보니까 먹을 시간이 잘 없습니다. 또 피곤해서 또 뭐 따로 뭐 챙겨 먹지도 뭐하고.
0: 밥보단 10분이라도 더 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0: 그 사이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규민 씨가 분주한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1: 벌이 수종을 좀 못할 때는,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직접 수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종 우리 저희가 직접 하기 전에 약을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 아, 이런 거 보면 장인어른 뭐라 하시는. 이렇게 막 틀린 거 보면 장인어른 엄청 뭐라 하시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거 실수한 것도 나가는가요?
2: 네.
1: 예, 이거 좀 아까 뿌리다가 뜯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3: 많이 흘린 것 같은데?
1: 물이 옆에 좀 묻어 있어서 좀 번진 건데 절대 많이 흘린 거 아닙니다.
3: 농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제가 많이 흘릴 뻔한 거 제가 조금 흘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진짜 조금 흘린 겁니다. 아, 물러야 된다. 약은 다 태웠고 옆에 이거 흘린 거 좀 덜 나오게 해주면 안 돼요?
0: 덜 나오게 하기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수정액을 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이거 나가는 거예요? 아니, 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태워갖고. 아니, 조금 흘렸습니다.
3: 농사 얼마 하신 거죠?
1: 저는 지금 7개월 차인데 한 실력으로는 한 3, 4년 차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인어른이 워낙 또 힘들게 가르치시니까 7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한 3, 4년 차 정도의 경력 수준의 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3: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경력자처럼 얘기해가지고.
1: 아, 주드는 건 좀 많아서. 혹시나 또 장인어른이 또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별로 말한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말할 것 같은데 근데 어깨너머로 또 주워들은 게 많아서 좀 아는 건 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영양과 생식성장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제가 요즘 또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0: 아무래도 자신감의 근원은 공부였나 본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장인어른처럼 농사의 달인이 될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벌 수정만으로도 충분한데 최근엔 비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된 것들은 인공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1: 이게 꽃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열매가 달려있는 찍어야 되는 꽃이 있어요. 제가 벌보다 수정을 더 잘합니다.
3: 아, 그래요?
1: 예, 저 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이상은 제가 다 수정 걸거든요. 제가 그 벌의 한 10배는 제가 일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벌은 제 일하는 속도를 못 따라오죠. 어, 여기 있다. 이런 거는 벌들도 못 찾습니다.
0: 이번에도 자신감 하나는 최고입니다.
1: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일일이 이렇게 막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한번 스캔하면 딱 보이거든요. 오, 씨, 오, 씨, 와, 큰일 날 뻔했다. 참외 바를 뻔했다.
3: 참외 밟았어요?
1: 아, 밟았어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밟진 않았고, 와, 제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밟아 터졌습니다. 이거 근데 저라서 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피했는데,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장인어른이 나타나셨습니다.
4: 이래 더운데 이걸 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예? 일꾼들 얼마나 힘들겠어?
1: 아이 참.
4: 야, 어디야 이거 빨리 빨리 열어. 뭔 소리야 이거 자꾸?
1: 아 이거 조그만 거야 조금.
4: 안 열리지 싶은데 그게?
1: 아니 아니 열렸어요. 이사한테 오지 마세요 아버지.
0: 아침부터 또 난리 법석입니다.
4: 아, 안 열리고 했잖아 여기. 어? 요, 저 안 열렸네.

0: 말려라.
1: 창문 개폐기를 열지 않아 하우스 온도가 40도 가까이 됩니다.
2: 수동으로 바꿨고.
0: 야, 이게 패드잖아. 이걸 켜야지. 이것도 안 켜고 이 올리면 올라가나.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그래. 이걸 그래. 열어놔야 애들이 좀 시원하 일할 수가 있지. 봐, 더워서 땀 나는 거 봐라. 너. 어? 너만 더운 게 아니고 저 일꾼들 얼마나 덥겠어. 덥잖아 그래. 아, 미치겠어. 이렇게 하면 시원한데 그래.
2: 참외는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조금
0: 온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3: 참외가 열대 식물이에요?
2: 네, 열대 이제 과일이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필.
0: 변명하지 마. 그래.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자, 일을 하자 이제. 에이. 10시까지 해래.
2: 아버지 10시 안 돼.
0: 야, 씨.
2: 안 돼. 10시 안 돼. 더워. 깨.
0: 빨리.
2: 예.
1: 장인어른이 하우스를 떠나시면 그때부터 교민 씨가 확 바뀌는데요.
2: Let's go, let's go. 고 제프리. 예! 저기. 예! 사장님 앵그리. 사장님 앵그리. 예.
1: 장인이 안 계시니 참외밭은 교민 씨 세상입니다.
2: 피리 씨. 오케이, 렛츠 고. 피리스. 오케이, 굿데이.
4: 대문에 가자.
2: 가자. 밥 먹자. 아, 아버지 점심시간인데 식사하시죠.
0: 그럼
2: 뭐 드시랍니까? 라면 끓여 드시랍니까?
0: 난 라면 제일 싫다.
2: 아, 아버지 라면 드시고 하시죠. 지금 딴 거 뭐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지금 시간도 바쁘고.
1: 시간이 없어 오늘은 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사실 비밀인데 교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이라네요.
2: 저 혼자서 한 3개까지 먹습니다. 그 아버지 한 2개 드신다는 생각으로 하고. 라면은 보통 한 성인 남성 한 명이 한 3개까지나 먹습니까? 아버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0: 잘 됐나?
2: 예, 빨리 오세요. 아버지 어떠십니까?
0: 이 무슨 맛을 먹냐?
2: 김치라면입니다, 이거. 응? 바쁠 때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0: 이거 쓰듯이 보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2: 예. 네? 저 요즘 줄이려고.
0: 가끔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2: 잘 먹겠습니다.
0: 조금 느려.
2: 아니요.
0: 라면 끓일 때는 계란도 하나씩 넣어줘야 되고.
2: 바꿀까요?
0: 지금 해가 안 돼.
2: 금방 됩니다, 아버지.
0: 그냥 먹자, 그냥.
2: 금방 갖고 올게요. 네?
0: 그냥 먹자, 가라.
2: 에이, 있어야 되죠. 세 개면 되겠지.
1: 좀 툴툴거리지만 교민 씨는 장인을 참 살뜰히도 챙깁니다.
2: 계란 3개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보자.
0: 그래, 미리 진작해야 돼. 지금이어가지고 이게.
2: 응? 그럼 덜 작고 맛있습니다.
0: 벌써 나면 다 퍼졌잖아. 이건 너무 확 풀면 안 되고, 이거는 좀.
2: 어, 계란 썩었다. 어, 라면 못 먹는다, 가만. 네? 아, 계란 썩었어요.
0: 아니, 아! 한 개. 아유, 이런 게 다 있네.
2: 계란이 선질만 돼. 라면 또 다 버려야 되네.
0: 이건 안 들어갔잖아.
2: 안 들어갔어도 저게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먹어요? 냄새 나는데. 손에 지금. 그냥 드시면 되지. 왜 또 계란 얘기를 하셔갖고 지금. 이거 못 먹습니다, 아버지.
0: 자, 무 보자.
2: 아니, 못 먹어요. 먹으면 배탈 나요, 아버지.
0: 자, 그러면 내가 무 볼게.
2: 아버지, 안 됩니다. 냄새 납니다. 네? 냄새 나서 못 먹어요. 아버지, 안 돼요.
1: 아, 드셔도 될까요?

0: 아, 됩니다, 이거. 아, 라면 이거 아까워 죽겠네. 아, 아 시간도 없는데.
1: 큰일 났다.
0: 아버지,
1: 진짜. 내가 그래, 그, 라면.

0: 아무래도 요즘 누가 계란 나와 먹습니까 아버지?
1: 미안하대 스타비야, 미안하다. 그저 좋아하는 라면을 오늘 못 먹어가지고 어? 네 몸을 생각해서 어?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것 같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잘 먹을게 아버지.
1: 사이가 이래 참을 들른데도 참 그런 생기는 건 잘합니다. 말을 이래도 뭐 실제로 보면 나타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사이 얻었습니다.
0: 아버지가
1: 고맙게 생각합니다.
0: 미안해서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괜히 미안해서 이불로 저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2: 평소에 칭찬이 없어요?
0: 네? 없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일절 없으신 분입니다. 계란 주죠.
3: 거기 계란 어디야? 네. 네. 어, 다리 돌았다.
0: 감사합니다. 어, 아씨.
1: 제가 또
0: 대물에 야, 계란 이번에 좋네요.
4: 이제야 한 숟가락 드십니다.
0: 계란 맛이 어떠십니까?
1: 아, 좋네. 나은 거는 좀 낫지.
0: 잠깐만. 너무 순두부 너무 큰 걸 집어넣었다.
1: 천천히 물, 천천히.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빨리 먹고 이거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국은 뜨겁고 이거 참.
4: 할 일은 많은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점심이 늦어져 마음이 급합니다. 그날 오후 수학철엔 바빠서 아빠를 못 보는 것이 못내 아쉬운 아이들이 아빠를 보러 농장에 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아이들의 응원 몇 마디에 싹 날아갑니다. 분류장이 순식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5: 이거.
6: 자네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5: 네, 요렇게. 엄마 요렇게. 자네를 소중하게 해야 돼.
6: 자네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4: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교민 씨가 성주 읍내로 나왔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닭발 전문점인데요. 요즘 교민 씨는 저녁엔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0: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손님들이 계속 너무 많이 찾으셔서 제가 그 어머니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지금 뭐 조금이라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 어머니가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이나 운영하던 식당을 닫아놓을 수 없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 주문하셨습니까?
1: 네. 네.
0: 잠깐만요.
1: 아까 시킨 대짜.
0: 대짜, 예.
2: 여기 나왔습니다. 3마리입니다.
1: 네.
2: 아,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3: 양념이 쏙쏙 다 배게 있어가지고 먹을 때도 끝까지 뼈만 남기고 더 먹죠.
1: 정말 맛있어요.
4: 단골이신 거로?
1: 네, 단골입니다.
5: 감사합니다.
1: 안녕.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6: 주문한 거.
2: 아, 밀키트하고.
6: 네.
2: 아, 예, 잠시만요.
7: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녁엔 꽤 손님이 많습니다.
2: 반갑습니다. 처음하면 눈만 붙여요. 저 원래 본업이 농사인데 농사 짓다가 어머니가 계속 사람들이 찾으시니까 네가 가서 땜빵이라도 잠깐이라도 해라 하셔갖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 아,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7: 정신없이 저녁 장사를 끝내고 마무리하면 밤 11시입니다. 새벽 4시에 나와 밤 11시까지 꼬박 19시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보람 있긴 하지만 참 고되긴 합니다.

0: 다음 날 아침.
1: 들어와. 자, 아침 체조. 자, 아침 체조하겠습니다. 자, 자,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게 이제 피트 체조, 피트 체조. 자, 얼마 10분 보시죠, 이렇게. 아, 일단 안 먹겠다. 하나, 둘, 셋, 넷.
2: 그 뭡니까, 아버지?
1: 맞나?
2: 아버지, 군대 나가. 하나, 둘.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1: 야, 늘 막이 받았다.
2: 병기 형이.
1: 야, 하나, 둘, 셋!
2: 자!
1: 야,
2: 오케이, 렛츠 고, 굿땡. 체조는 자주는 안 하는데 한 번씩 보면 전날에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막 힘들게 일을 했을 때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근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3: 특히 우리 체력 반대로 참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래. 귀엽게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0: 이번엔 포장한 참외 상자를 묶는 작업. 그런데 상자 위에 손을 올리고 줄을 묶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 저게 아주 타이트하면 잡으려고 할 때 제가 손톱이 없어서 들기가 힘들어서 조금 벌려놓으면.
4: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2: 네, 제가 의도한 겁니다.
0: 이건 아무래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 또 그러네. 잘라요.
3: 아, 그러면 안 돼.
2: 네, 제가 할게요, 아버지.
3: 꼬여 네. 있는 거 아이가
2: 아, 꼬였어요.
3: 괜찮아?
2: 예, 예. 여기까 이게...
3: 아, 왜 이래?
2: 잠깐만요.
3: 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지?
2: 한 번씩 그러더만요.
3: 한 번씩 에러가 생깁니다.
4: 사이 잘못은 아니에요?
3: 예?
2: 제 잘못이 아니라서 지금 큰 소리 안 치시잖아요, 지금. 이게 제 잘못이었으면.
4: 아, 그래요?
2: 예, 지금. 오케이. 됐어.
0: 이때 요즘 수확하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 며느리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2: 아,

0: 아,
1: 잠시 사모님이 이제 라이브로 노래 한 곡 부르겠답니다.
2: 나는 너밖에 모르고
3: 모르고
2: 너는 너밖에 모르고
3: 모르고
2: 그래서 똑같아 늙었지 평행선
3: 평행선
2: 나는 나밖에 몰랐지 평행선
3: 평행선
2: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3: 우리 시간 다 내가
2: 끝없는 평행선
3: 택배 시간
2: 잡고 있네
4: 돈 주고 레슨 받고 계십니다.
5: 아 진짜요?
4: 네. 네. 그래갖고 지금은 지금 유튜브에도 출연하셨고요. 노래로 지금 뭐 성주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유명 인사입니다.
5: 그 노래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
6: 한 2년 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워낙 못해가지고 2년 배웠는데도
5: 그래도 엄청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던데요?
6: 아니요 아직 조금 많이 더 배워야 돼요.
7: 다행히 휴식 시간이 끝나고 바로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보통 수확량의 30% 정도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요. 오늘 물량은 50상자 정도 됩니다. 그날 오후.
4: 아버지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봤던 땅입니다.
1: 제가 볼 때는 뭐 일조량도 여기는 괜찮은 것 같고 딱 평지도 똑바르고 경기 정리도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옆에 개울도 있고 일단 물은 충분히 많이 공급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네요. 이런 땅에도 저기 비닐하우스 저기 꼽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 어느 정도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8: 주변에 저기는 있지만 여기는 안 좋으니까 참 농사를 이렇게 안 짓는 거잖아. 이 땅이 진짜 좋으면은 벌써 하우스를 꼽았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산이 딱 있어가지고 저녁에 좀 해가 일찍 빠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4: 두 분의 의견이 틀려서 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말 들으면 여기가 맞고 저분 말 들으면 저기가 맞고
1: 일단 이 땅값만 싸면은
4: 네.
1: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래 난 생각한다.
8: 야 이게 뭐가 좋아? 아빠 위치적으로 봐도 여기 저기 이제 저기 뚱기 있잖아. 이쪽도 이제 그늘도 끼고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이제 저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높이가 차이가 있어서 객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1: 물은 이제 언제든지 농부가 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고 말려가지고 이제 농사 지으면 되거든.
8: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거의 뭐 이 정도는 객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땅을 만들려고 하면 이 투자 비용이 이제 훨씬 많이 든다.
4: 아, 지금 결론은 여기는 안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8: 그렇지, 여기는 뭐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가자. 네.
1: 그건 뭐 이거 내가 사볼까?
8: 아, 글쎄
1: 돈 벌어갖고 이거 내가 사야겠다.
7: 아무래도 땅은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교민 씨네 가족이 총 출동해 근처 계곡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4: 참외도 담글게요. 물찬 참외는 먼저 확인 좀 해봐야겠다. 물찬 참외는 가라앉거든요.
7: 먼저 과일은 물속 천연 냉장고에 담가 넣고 본격적인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4: 훈우 안 추워?
9: 여기까지
10: 먹고 사랑해. 우와 물고기 잡았대.
4: 우와 물이 보러 가자.
10: 보자.
4: 우와
10: 몇 마리나 되겠나.
9: 야
10: 잡았어?

0: 송사리.
1: 송사리 뭐예요?
2: 와, 나 헬기 잡았다.
3: 어? 진짜?
1: 오, 움직인다.
0: 바닥, 바닥, 한다, 바닥, 바닥.
1: 다슬기 없는데요, 아버지?
0: 저 안으로 내가고, 저 안.
1: 어디요? 저 안쪽은, 다 베리인데요, 이 기쁜데로 가라, 가면 뭐합니까?
0: 자, 기쁜데로 내가 봐라, 기쁜데.
1: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0: 기쁜데 잡아라, 기쁜데.
1: 아버지, 이거 빠져요.
0: 깊이 가면 됐어.
1: 아버지. 아버지 들어서 저를 던져도 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3: 여기.
1: 엄마 먹어라, 저. 엄마 멸치 먹어 해.
3: 여기 수박.
4: 보자, 보자.
3: 잠깐이야.
5: 와, 수박이 왔습니다.
4: 수박이다, 수박.
6: 우와! 역시 여름엔 화채만 한 게 없죠. 그런데 화채에 참외가 들어가면 또 별미라네요. 그래서 교민 씨네 집에선 화채를 할 때 참외를 꼭 같이 넣는다고 합니다.
3: 다시 먹어봐.
7: 일단 여기 좀 부을까요?
0: 어때? 힘이 맞는 거 같다.
7: 이거 끝났고.
0: 자, 사랑해.
1: 아버지, 수박 먹은 사실까요?
8: 아, 한 우물만 봐야 되지, 어? 참외 시작했는데 참외를 성도로 봐야지 무슨 수박이야?
3: 예쁜다. 나 참외 좋아.
6: 가족은 교민 씨의 귀농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버팀목입니다.
9: 최고의 맹인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훌륭한 농부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1: 다 저를 위해서 정말 그 혼내시는 거고 저는 저 하나도 기분 안 나쁩니다, 아버지. 오히려 저를 저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 혼나는 것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나중에 피와 살이 될 거고 맨날 싸우지만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사이좋게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0: 고맙다. 우리 사이 최고.
1: 아버지 최고.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개토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 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 거에서 저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반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도는 이리 관지 충서 이의라.
1: 오도는 이리 관지 하나의 도로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 너에게는 그런 도가 있느냐?
0: 아직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1: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구나. 무엇이냐?
0: 궁극의 미가 아닐까 합니다.
1: 궁극의 미?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하나의 도다? 앞뒤가 꽉 막힌 우리 아들, 의외로 심중에는 흥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0: 오늘 영경으로 떠나십니까?
1: 그래, 이 아비도 천국의 학자들을 만나서 궁극의 도를

0: 보내볼까 한다.
1: 아버지, 사라능담 비단 잊지 마셔요.
0: 명심, 또 명심하마.
2: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0: 그래, 가자.

0: 서 삼경에 묻혀 사는 우리 오라버니 춤에 빠져 있다는 걸 세상 누가 믿을까? 그래서 이번에 무슨 춤 배울 거야?
1: 어허, 그놈의 방정. 제발 춤이라는 말에 무게를 좀 느껴보거라.
0: 흥, 맨날 혼자만 심각해.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0: 형제 춤을 배우시겠다.
1: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 하니 내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0: 철없는 선비님께서 춤바람이 단단히 나셨구만.
1: 그대가 그대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알 것이야. 춤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하늘의 이치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0: 글쎄요.
1: 나는 다만 궁중정제를 배워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것뿐이네.
0: 선비님의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상간마마를 위한 춤, 저처럼 천한 기녀가 궁중정제를 어찌 알겠소? 게다가 아무리 청해도 산에는 못 배웁니다.
1: 아니, 배우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네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어째서 분별하는가?
0: 세상이 분별하는 걸 낸들 어쩝니까? 아, 처음 급하시면 조선민 선발전에 나가시던가요. 여학행수가 궁중정제 특훈을 시켜준다죠. 미인 후보들한테?
2: 와, 상금이 99평 복층기와집?
3: 복층기와집?
4: 운전기사 딸린 4천마력급 가마.
3: 4천마력?
5: 네 집 아신지 장원만 뽑히면 팔자가 후딱 뒤바뀌겠네.
3: 그렇지, 바뀌지, 바뀌고. 과거 급제보다 낫구만.
1: 미인 후보들은 궁중정제를 익혀 본선 무대를 꾸민다. 그래, 됐다, 됐어. 궁중정제 내 춤으로 만들 수 있겠어.
6: 무슨 수로? 오라버니, 도대체 뭘 어쩌려고? 조선 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7: 헐.
1: 조선 미인 선발전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제를 익히려는 것이다.
6: 그러니까 심야저고리 입고서 미인 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거잖아.
1: 군자 표변이라 했다. 군자라면 옳은 것을 위해 표범처럼 재빨리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나는 궁중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으로든 변할 각오가 돼 있다.
6: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1: 너는 그저 여인의 자태와 몸가짐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6: 춤이 뭐 그려줬어?
1: 오로지 서책으로만 엿보았을 뿐인데 궁중정제는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더구나.

0: 이젠 살아있는 궁중정제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1: 근데 조선민 선발전엔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0: 그야 응당 그게 네 이름이지.
1: 최고의 미인을 뽑는다는 건데 미인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결국 이곳에서 시작되지.

0: 사뿐사뿐 가볍게.
1: 가볍게 어떻게 해.
2: 인수요 어서 오시오. 얼마요?
3: 2냥입니다.

0: 예의와 정절, 매무새를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예선인 초상화 심사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1: 피부에 바르는 홍삼, 미용 홍삼죠.
2: 올리고
3: 이렇게
2: 눈 이렇게 좀 이렇게
3: 보라보니 초상화 그려줄 솜씨 좋은 화공이 생각났어.
4: 응?

순사위로 봐선 고급진 초사화가 나오긴 글렀다. 일어나, 딴 데로 가자.

0: 그림싹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1: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2: 흥정은 조상화 맞은 후회하거라. 낙방을 수준으로 그릴 것이 뻔해.
3: 아, 그래도 그림이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다 그린 뒤에 보고 주슈.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그림이나 확인하죠.
2: 어마어마 솜씨가 오라버니. 아니 기희야 얼른 좀 보렴.
3: 아니 선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색감은 섬세한 초상화라.
2: 기희야 내가 뭐랬니?
1: 그림 싹은 열량에다가
3: 두 배! 20량 드리겠어.
1: 그럼 20량에다가 그 배공 노리개 얹어줘요.
3: 그건 실수. 무슨 그런 춤사위를 하고서는 이게 어울릴 거나 갔어?
1: 20량의 배공 노리개 흥정과 정중히 거절이요.
3: 이리 주시오. 찢어진 단말.
2: 오라버니도 참 쫀쫀하오.
4: 초상화가 탐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지.

0: 조선민 선발전의 지원자가 예선 인원의 10배수를 넘었다니 사실이요?
1: 네. 전국 팔도에서 후보들이 밀려오는 건 물론이고 고위 관료들도 굵직한 상단들의 후원 또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0: 그 편전에서 임금의 기분이나 맞추는 나보다 부인이 더 낫소?
1: 아니 왜요? 임금과 또 편치 않습니까?
0: 새님 같은 임금이 이번 대회도 걸고 넘어지는 걸 겨우 막았지. 그저 당이 선생만 끼고 도니 깐깐할 밖에.
1: 그 당이 선생은 여식이 없답니까?
0: 왜요? 그 딸을 장원에라도 앉혀주실 거요?
1: 못할 것도 없지요. 당이 선생과 가까워지고 또 임금과 신뢰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0: 그 성균관 대제학임네 하고 점잔을 떠는 놈이 그 딸을 이런 대에 내보낼 리가 없지.
1: 아유 천시려워.
0: 그거 조합이네.
1: 그래요? 이번 대회만 성황리에 마친다면?
0: 그럼 임금도 전주의 최고의 실력자 나의 힘을 무시하진 못하겠지요.
1: 당연하지요.
2: 참 묘한 일이야. 표치가 그토록 곱다니.
3: 누구? 나?
2: 춤사위는 상스러워서 못 봐줄 지경이던데.
3: 아, 그하고. 근데 아버지, 지금쯤 영경에 도착하셨겠지?
2: 교희야, 내 간곡히 부탁하마. 아버님께 비단 심부름 시키는 것 좀 끊거라. 아, 성균관 대제학 당의 선생 채통이 있지 않느냐?
3: 오라버니가 지금 누구 채통 따질 때요?
2: 예선엔 붙어야 된대 말이다.
4: 야, 강원도 사람이 붙었네. 강원도 사람이 붙었어.

0: 오라버니, 사내라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1: 자, 내 호패, 이 선비 잘 좀 부탁한다. 오늘부터 나는 규희, 최규희.
0: 내 이름값 제대로 해. 행실 그르쳤던 내 혼삿길 다 막히고.

0: 불통. 찍을 수도 없어. 불통. 불통.
1: 오, 드디어 왔네.
2: 누가?
1: 미인 후보 송혜규.
2: 송혜규. 아, 그 초상화 심사에서 만점 받은 송혜규?
1: 네.
2: 미인 후보 송혜규? 어, 틀림없어? 진짜 송혜규?
3: 예, 제가 송혜규. 뭘 잘못...
4: 어, 잘못됐지, 잘못됐어.
0: 그쪽은, 어? 이 아니고, 그냥 송혜야, 어? 불통!
4: 어?
1: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0: 한 바퀴 쭉 살짝, 돌아봐.
4: 아유,
0: 뒤가 이쁘네.
4: 너무 예쁘네.
2: 통.
5: 최규희라 합니다.
0: 약 한 번 쭉 돌아. 아유, 말할 것도 없다.
6: 10살 땐 고추 아가씨 선발대회, 12살 땐 호미 아가씨, 15살 땐 소 달구지 아가씨 선발대회. 넌 몇 번째야 이런 대회?
5: 글쎄, 처음...
6: 어? 야! 나 기억 안 나? 아, 왜? 우리 동아미모 한약 같이 지어먹었었잖아. 압구정 황진이 의원에서.
5: 황진이 의원?
6: 진짜 모르겠어? 오늘 아침에 처음 씻는 비단 버선이란 말이야. 아씨, 너 때문에 오리원 나갔잖아.
5: 아유, 죄송. 아유, 죽을 죄를. 아유.

기간을 통해 조선 여인의 미를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본선 무대를 여러분들이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이것은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춤이다. 오늘 축하연으로 특별한 궁중 정제를 청해볼까?

0: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고?
1: 방희 선생의 딸 최규희입니다.
0: 방희 선생? 호.
2: 왜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주고 있어? 나 기억 안 나?
3: 아, 혹시 황진이 의원에서 타격제 먹었어? 난 아닌데.
2: 그때 저자에서

0: 야, 안 들어가고 뭐해?
1: 이 방에서 다 같이 함께 잠을 잔단 말이오?
2: 별 따가시 나셨네.

0: 거시기 방이 어디요?
1: 무슨 일이야? 얼굴이.
0: 어메, 아 흐른다 흘려. 아무나게 비싼 홍삼인디. 그, 나 좀 방으로 좀 데굴고 가야.
1: 아이.

어머, 이건 지필무? 민소 말 전 나온 거 맞아? 자기가 무슨 과거 보러 나온 선배인 줄 아나 봐.

0: 혼자 체면 참 기구하구나.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이로 갈란지.
1: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소자도 기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2: 됐다.
3: 마님, 개성장단 대방 정대연의 처가 백대 청하옵니다.
2: 들라하게.

김대감마님, 제 딸 단이에요. 우리가 조선 최고의 상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우리 단이 아드님처럼 훌륭한 양반댁 자제와 혼인하려면 이번 미인대회 장원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 거리요.

0: 안녕. 일찍 일어났네. 난 아침마다 몸을 풀어줘야 개운한데.
1: 나도 아침마다 책을 읽는 게 습관이야. 너도 책?
2: 무슨 책이야?
0: 무보라고 해. 춤의 순서를 그려놓은 춤 악보 같은 거.
1: 근데 그림만 그려져 있네?
0: 그림이면 충분하니까. 나 쓸 줄 모르거든.
1: 아, 근데 설마 이거 다 네가 그린 거야?
0: 당연하지.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고 허리를 쫙 편 다음에
1: 아니야.
3: 자자자, 미인 후보님들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오늘 일정 아주 빡빡해. 일단 열녀 춘향이 태어난 남원에 가서 여러분의 학문적 소양을 평가한 다음 저녁에는 정력에 좋다는 추어탕을 팔팔 끓여서 먹어볼 것이야.

0: 시제는 만고 열려 정씨부인 칭소. 이 열려 사당에서 정씨부인에 대한 각자의 느낀 점과 배울 바를 글로 써내는 것이다. 미인의 절대 덕무 정절을 평가할 것이니 유념하도록.
1: 후보님들 서두를 거 없네. 해가 지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0: 부럽다. 쟤네 엄마가 고액과외 시켜주나 봐.
1: 부럽다.
2: 부러우면 돈 많은 부모 많나. 그것도 능력이야.
3: 단이 얘 좀 봐. 어? 조선 최고의 상단집 딸내미라 역시 달라.
1: 요즘엔 공부건 미모건 요 쇠복이 받쳐줘야 한다니까요.

0: 이 답안을 좀 보게.
1: 어찌 여인의 필체가 이렇게 박력 있을까?
2: 오, 짐승체. 그 요즘에 선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짐승체 아니에요.

0: 간신히 언문 몇 자로 적어낸 시들과는 격이 달라.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나 할까. 난 말이야, 이 아이가 이번 대회에 장원감으로 어떨까 마음에 두고 있다네.
1: 아, 대관절 이 처자가 누구래요?
0: 당이 선생의 딸, 규희.
2: 규희? 극이 지배로 정해졌다고? 미인 선발전 장원이?
3: 답안지는 제대로 벗겨서 낸 거야?
2: 응, 당연하지. 내가 얘 감을 안 놔둘 거야.
3: 괜히 사고치지 말고 엄마만 믿어. 명문가 사돈을 만들려면 기필코 장원.
2: 기필코 장원.
3: 아이고 내 새끼.

0: 열녀 정씨 부인 어떤 여인인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살에 시집와서 12살에 열녀가 됐다는 게.
1: 그게 그렇게 대단해?
0: 그럼 가문의 영광이지.
1: 겨우 12살짜리 여자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0: 그게
1: 봐, 그냥 돌멩이 비석일 뿐이잖아. 저 여인 가난한 인생이다.
0: 가난?
1: 나보다 훨씬.

0: 너 이름이 뭐야?
1: 소혜. 뭐 하는 거야?
0: 네가 쓴 시잖아. 난 네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 적었어.

0: 안 돼.
1: 그리고 내 이름은 야가 아니고 규헌. 최규희.

0: 뭐야?
1: 네가 규희? 너 명심해. 이대의 장원은 누구? 나야, 나.
0: 비켜줄래? 그리고 그거 위험해.
1: 야!

0: 가련한데 팔.
1: 각오는 됐겠지?
2: 오늘
1: 허발나게 어렵고 따분한 일정이 기둘리고 있다 안 오냐.
3: 세상에서 제일 질색인 거.
0: 제일 설레는 거.
4: 제일 아름다운 거.
0: 춤. 그중에서도 궁중정제.
5: 궁중정제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예와 규범과 따라야 합니다. 들이쉬고 셋, 넷, 버티고

0: 혹시 설마 금수저 살인미소? 어머, 김생도령이다.
1: 한양아씨를 반이 넘어갔다는 그 마성의 미남 김생도령.
0: 어메, 멋져보라.
2: 미의 정진하는 모습이 더없이 감탄스럽군요. 미흡하나 꽃 한 송이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소금 꽃다발 저거 내가 받을 거야. 나 저거 못 받으면 짐 싸고 만다. 저는 꽃다발이 받고 싶어요. 또 귀재야?
3: 소인동 이불 와라 했어. 소야, 가자.
0: 응?
3: 무보 그려준다며, 잊었어?
0: 응, 그래.
2: 꽃 따위로 와.

0: 아첨을 하지 말란 얘긴가? 재미있는 아가씨네.
1: 궁중정자는 한 박자 한 박자 너무도 엄격해. 덩덩덩.
2: 글쎄, 박자가 제멋대로 같은데. 덩쿵 다라라라라라. 이런 느낌을 주는 춤은 처음이야.
3: 나도 처음.
4: 누군가와 진지하게 춤 얘기를 나누는 거 가장 가까운 복가도 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
2: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4: 그게 그렇게 되나?
2: 이 세상에 고운 춤이란 게 따로 있는가 봐. 궁중정제는 사당패 춤사위랑은 확실히 달라.
4: 그럼. 얼마 전에 문둥춤 추는 이 또래 여사당을 만났는데 딱 한 양짜리 춤을 추더라.
2: 규희, 넌 춤에도 값을 매기고 그러는구나.
4: 너도 봤다면 구경값은 고사하고 비웃어줬을 거란 얘기야.
2: 그럼 내가 췄던 궁중정제는 몇 양짜리야?
4: 아니, 감히 어떻게 네 춤에 그 가치를 정하겠냐. 그리고 궁중정제는 정, 중, 동 세상 모든 것에...
2: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니? 그깟 춤이 대수야? 궁중정제처럼 지루한 춤은 질색이야.
3: 뭐야?
2: 한 양짜리 춤? 그래, 그 여사당 춤춘다고 뭐가 생기겠어? 국밥 한 그릇? 폭사관 2부짜리? 한숨뿐이겠지. 춤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3: 아,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던 그 미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0: 나오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1: 어떤 놈이길래 조선 미인 손발자를 맞추냐고!
2: 왜 그래?
3: 몰라, 그냥 답답해.
4: 아,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1: 깜지 않습니다!
5: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6: 교원이 돼, 이놈!

금사풍류 악가무 축제 사회를 맡은 김성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멋지고 귀한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잔치에는 65년의 전통을 이끌어 오신 귀한 선생님의 악가무가 정말 남김없이 다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 곡으로 들은 우리 저 멋진 거문고 합주, 그것은 신케동 선생님의 거문고 산주죠. 우리 김용재 선생님의 큰 스승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신케동 산주 이후에 또 우리 김용재 선생님의 귀한 그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 선생님이 지금 신케동 명인이 부르던 거문고 병창곡입니다. 팔도의 풍류객들이 전국을 유람하면서 나누는 모습을 그린 단가 형식의 노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팔도 유람가 청해 듣겠습니다.

0: 네, 오늘 선생님이 주인공이신 이 65주년의 기념 축하 큰 공연에 축하해 주러 나오신 최경만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박봉훈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감기가 걸리셔서 우리한테 옮기면 안 된다고 와서 인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그 세 분이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 동지 도반 이 말보다는 중마고우 같은데 65년 하셨으면 선생님도 65년 넘으셨습니까?
1: 넘은 것 같아요.
0: 넘으셨고 아주 네. 지금 다들 노익장을 막 그냥 과시하시면서 행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세요 선생님? 뭐 좋은 보약을 드십니까?
2: 운동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0: 그리고 특히 음악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건강이 또 유지되시죠?
2: 제 마음이 아름다워요?
0: 네. 선생님은 춤도 잘 추시고 또 모든 걸 잘 하시는데 처음 어떻게 만나셨어요? 악기가 선생님은 필이시고 선생님은 또 다양한 거를 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아, 제가 학교 들어가면서 김영재 선생님을 처음에 만나게 됐죠. 그래서 네. 그때는 고등학교
0: 때
1: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왔고 그다음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만지는 걸 잘 못 만드셔요. 그러니까
0: 만드는 걸요?
1: 나만 보면은 가서 검은 구슬대 좀 하나 갖다 달라고 그러고
0: 검은 거

0: 술대를 네. 깎아달라고.
1: 그 다음에 밥꼭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그 해금 원상 해금. 깎아달라고.
0: 뭐든지 깎아달라고 하셨군요.
1: 깎아달라는 얘기 저한테 많이 했어요.
0: 네. 그러면 선생님은 또 뭐를 해주셨어요?
1: 저한테 즐거움이 많이 줬죠.
2: 네, 저는 최초로 라면을 사다 드렸어요. 그 하양이 아주 시골에 살았거든요.
1: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네. 뭘 먹자 그러는데 먹을 게 없었어요. 네.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라면을 사다 먹자 그러더니 라면을 갖다가 끓여서 주면 저는 그때 처음 먹었어요 라면.
0: 아 라면을 가지고 네. 서로 우정을 나누셨군요. 네. 근데 그때 우리 김영재 선생님의 예술 그 여태까지 재능 같은 게 보였습니까?
1: 선생님 원래가 앉으면 악기 만지고 네. 해금 만지고 네. 노래하고 네. 네. 그렇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다니셔가지고 저보다 네. 국악을 많이 더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네, 내가 네. 중머리 장단도 배우고 네. 진양 장단도 배우고 앉으면 피리 불고 가야금 듣고 거문거 하고
0: 늘 서로 풍류를 즐기면서 노셨군요.
1: 즐기면서 했습니다.
2: 아. 최 선생님은 네. 4학년 때부터 피리를 부시고 호적을 부셔가지고
0: 초등학교 4학년?
2: 왕십리, 화양리, 천호동 쪽에서 네. 대가였어요. 어리지만.
0: 아 그래요?
2: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존경했고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그냥 화양리 그 뚝기를 네. 헤엄없이 그 소리를 따라 다니고 그랬어요.
0: 나는 우리 김영재 선생님과 최경만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팬심으로 옆에 같이 있는데 춤도 잘 추시고 뭐 뭐든지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또 피리로서 박범은 선생님의 스승이기도 하시잖아요. 명인을 또 만드신 선생님이기도 하신데 제가 비밀을 하나 살짝 말씀 드리면 우리가 또 서양춤도 배웠어요. 한국춤뿐만 아니라 서양춤 배우는 우리가 같은 멤버기도 됐잖아요. 그죠? 네, 네. 괜찮습니까? 그 얘기해도?
2: 저는 서양춤에 네. 좀 더디었어요. 배우는 게. 선생님은 아주 잘하시더만. 네, 네. 선생님도 잘하시고.
0: 선생님도 잘하시고.
2: 네. 근데 이 템포가
0: 비밀을 어렵다. 살짝 말씀드렸는데 영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오늘은 사실 선생님의 65주년이 넘는데 이제 75주년 될 때까지 건강 유지하시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음악을 선사하는데 덕담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1: 네, 네. 선생님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음악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자 양성 많이 해주십시오.
2: 감사합니다. 예. 못 받아도 네.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과 월요일마다 동국대에서 만납니다.
2: 맞아요.
0: 다 일어섰는데 아직도 하실 일이 많아서 제자들을 키우신다고 동국대에서 지금 월요일마다 모여서 학생도 가르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재담도 같이 하면서 점점 돈독하게 노후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2: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참 바쁘신 김성녀 선생님이 특별히 사회를 맡아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0: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2: 예,
0: 자 이제 그 다음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공연은 우리 최경만 명인께서 이끄는 호적 풍류입니다. 호적은 태평서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우리 아주 기백을 우리 음악의 기백을 나타내는 흥과 함께 그런 대단한 악기죠. 오늘 무대에서는 경기 지역 특유의 아주 경쾌하고 화려한 가락 위로 태평소의 호쾌한 음색이 더해져서 아주 풍류의 정수를 여러분께 선보일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단법인 황두개 놀이보존회의 군배타령과 투전풀이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김영재 선생님의 국악 인생 65주년을 기념하는 충무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충무는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함경도 건무보전의 회장이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이수자이신 양승미 선생님께서 안무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경만 선생님의 호적 풍류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정말 흥이 절로나는 무대였죠. 네, 김영재, 류, 해금산조 합주 무대였습니다. 다음 무대는 김영재 명인의 해금독주 아리랑 연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 아리랑을 시작으로 해서 신아리랑, 정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해주아리랑, 밀양아리랑, 상주아리랑, 진도아리랑까지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네, 이

1학년 곡 정말 못 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무대는 국가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이신 정회석 명인의 소리로 전해집니다.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영재 명인의 해금독주 아리랑 연곡 박수로 청해 듣죠.

그때요, 신봉사가 뺑대기를 앞세우고 황성으로 올라가는 뒤 꼭 이렇게 가던가 보더라. 토아동아 잘 이끄라 무릉촌돌 잘 이끄라 내가

이 황성 천리를 의를 갈거나 조자룡의 월란하던 청초만아 이꽃의 면기날리시로 가렸마노 안무뿐한 이내 평신이 면들을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예 길소리를 좀 마셔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 내가 길소리를 맞는디 어디서 메나리 쪼를 들었던지 전라도 반맥이 반반맥이는디

이가리 황성체를 이룰 오기를 갈거나 날개도 진하기나 되며

하면서 환생을 갈끄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밴드기 내가 일색이여. 이렇다시 올라가라. 일루가 되니 초마에게 들어 잠자를 쩌고 그때여 윽뱅덕이 내는 근처사는 황봉사와 등이 맞아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는 아무런 주를 모르고 첫새벽에 일어나서 맹덕이 내를 찾는구나. 여뺑파 어서 일어나. 우리가 밤질 칠 수는 없고 새벽 칠로 한 2-3시 쳐야 됐디. 아, 어서 일어나. 방 네 구석지를 다 더듬은 바도 없지. 그제야 거기 올라갔나. 여 주인,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 올시다 간밤에 어떤 봉사하고 밤질 친다고 벌써 떠났어. 아니 그러시면 주녀식에 대해가지고 이제서 그 말을요? 아, 그 봉사님과 네가인지 알았지. 누가 봉사님과 네가인지 알았어. 아이고 인연이 도망을 갔구나.

주인기가 버릴 테면 있던 곳에서 마다고

왔다. 다시 인연을 생각하면 내가 일사불성의 쉬아들 놈이다. 주인을 불러서 하지요. 황성길을 올라간다. 주막밖을 나서더니 그대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에 덥소. 주저앉으며 덕이네 덕이네

배반 기동. 사람 치고는 못을 찐데 누나도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겠냐.

있지. 천리 신대는 청산으로 돌고 이골물이 추라르르 조골물이 괄괄 열열 뜨골물이 한태로 합순천 존방자 지방자 월독조 구조 방울이 화끈음조 건넌 평풍성에다 마주 꽝꽝 마주 시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근 경계가 또 있나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더듬더듬 들어가니 아따 추워서 안 되겠네 물 한 주먹을 덤석 쥐어 양치질도 꿀꿀하고 또 한 주먹을 덤석 쥐어 불도 문지르며 에이 시원하고 자기 좋다 삼각산을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 교수를 더 마신다 이어서 시원 헐거나 헐시고 좋구나 지와자 좋은데 헐시고 철시고 좋구나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이 65주년을 기념하는 명인 김영재 선생님의 무대를 보고 있자니까 전설이신 선생님들이 오늘의 전설 김명인님을 만드셨고 또 오늘의 전설이신 김영재 명인이 또 다른 제자들을 전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점점 젊어지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무대는 정말 귀한 무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국소 명무 다 아시겠죠? 그분의 그 기념 공연에 우리 김영재 선생님이 특별 출연으로 거문고 병창으로 출연하셨습니다. 근데 거문고 병창을 하시다가 딱 악기를 놓고 춤을 추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은 국소 명인인데 모든 환호와 함성이 우리 김영재 명인한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수호 선생한테 가서 자네 김영재 선생에게 춤 좀 배우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김명인의 음악으로 귀를 씻었고 또 김명인의 춤으로 눈을 씻으실 겁니다. 김명인의 춤은 전통 무용을 전부 다 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춤의 사이사이 하나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음악에 따라서 즉흥으로 춤을 추십니다. 그래서 즉흥무라고 합니다. 탈춤가락도 나오고 살풀이가락도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춤사위 중에 최연 선생님의 춤사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라이타 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흉내 내볼까요? 이게 라이타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 춤 사이에서 최연 선생님의 라이타 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추임새로 우리 명인의 뜨거운 열기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서산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세, 넷, 흠뻑아 좋아요. 흠뻑아

0: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1: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영지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협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꽃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꽃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0: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시구!
1: 오이시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세타령입니다. 세타령은 화창한 날에 모여서 노리는 온갖 새의 모습이나 울음소리를 표현한 잡가입니다. 통제 형식이나 대개는 두 장단이 한 가락을 이루며 장단은 중중머리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시구!

두 번째 무대는 김소연 언니의 지영이류 해금산조입니다. 지영이류 해금산조는 지영이가 스승 지용구의 영향을 받아 그 기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락들을 참가하여 엮은 산조입니다. 지영이류 산조는 그 가락이 섬세하고 경쾌하며 명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김소연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대는 진리 친구의 최종실류 속옷춤입니다. 속옷춤은 손잡이가 있는 작은 북을 들고 추는 춤입니다. 농악에서 소고 연주자의 개인 놀이를 무대화시킨 것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사하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무대는 영롱한 락락 친구들의 장기 타령입니다. 장기 타령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잡가입니다. 중국 고사나 인물을 다루기도 하고

어디 서정시 등이 들어가는가 하면 제주도 풍속도 들어가서 다양하게 엮어나가다가 맨 끝 소절에 장기에 대한 사설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롱한 낙낙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이 시고!

다섯 번째 무대는 화동정지에 들던 친구들의 아박 향발합설입니다. 작은 제규민 향발을 치며 추는 향발모와 여섯 조각의 상아를 묶은 아박을 들고 치며 추는 아박모를 재구성한 무대로 경쾌한 소리가 흥을 한층 돋구는 역할을 해 궁중잔치에서 빠지지 않던 향악정제의 대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의

여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 친구들의 배띄어라입니다. 배띄어라는 민요 형식으로 우리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배에 희망을 담아 띄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파도에 넘시대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배의 모습을 동살풀이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소원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러분, 저희가 패티 히어라 하면 따라 불러주세요.

0: 그리고 저희가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계승된 중부농악 장단을 동시대작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연주됩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Thank you.

0: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1: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용왕님.
0: 이게 다 자라 너 때문이다. 네가 토끼에게 속아서 간을 못 배우는 바람에.
2: 아니,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간 탓을 하십니까? 간은 건강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겨보시던 판소리 명창 경연이 끝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0: 판소리 명창 경연 대회.
1: 용왕님의 병증은 정신적인 부분이라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하나 보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0: 옳거니 그 연말이 맞다.
2: 그럼 뭐합니까? 우리 바다엔 명창은커녕 온통 음치들 뿐인데.
0: 어쩔 수 없구나, 자라야. 네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수밖에.
2: 제가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1: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느냐? 배우면 되지.
2: 누구한테 배워요?
1: 판소리 명창 1등한테. 그 이리한 토끼. 네가 잘하는 그 토끼지.
2: 그게 아는 겁니까? 제가 간 빼오려다가 당한 사이잖아요.
1: 됐다.
2: 아니, 되게 뭐가 돼요?
1: 자라야, 너에게 하루를 주마.
2: 하루요?
0: 또 가슴이 아프구나.
1: 뭐라는가? 하루빨리 판소리를 배우지 않고.
0: 자라야, 너의 충성심을 기대하마.
3: 자라는?
2: 토끼야, 잠깐만!
3: 너 아직도 내 간을 탐내는 거야?
2: 그게 아니라!
3: 너네 용왕한테 전해! 간이 아프면 운동을 하시라고!
2: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봐!
3: 이제 밤도 됐으니 가라 좀.
2: 나 너한테 판소리 배울 때까지 못 가.
3: 어이, 판소리? 갑자기 판소리 얘기는 뭐야?
2: 용왕님이 이번엔 가슴 답답증이 오셨는데 의원 말이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을 보면 나을 수 있대.
3: 그래서 나보고 공연을 해달라고?
2: 아니, 나한테 하래. 너한테 판소리를 배워서 그것도 하루만에.
3: 울지마. 내가 가르쳐줄게, 판소리.
2: 진짜? 고마워, 토끼야. 이 은혜 꼭 갚을게.
3: 시간이 없으니 기초만 배우자. 판소리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알지?
2: 그게 뭔데?
3: 소리, 발림, 안일이.
2: 소리, 발림, 안일이. 이게 뭔데?
3: 북치는 고수, 노래하는 소리꾼.
2: 어?
3: 장단 맞춰 노래하니 소리, 소리.
2: 노래가 소리? 소리가 노래구나.
3: 몸짓, 몸짓. 몸으로 하니 발림.
2: 몸으로 연기하는 게 발림이구나.
3: 서건, 서건, 서건, 서건. 말로 하니 안일이.
2: 아하, 말로 하는 안일이. 아, 대사나 해설 같은 거구나.

0: 어떡해. 판소리 사면서 익히는 데만 하루를 다 써버렸어.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고마워, 토끼야.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그래, 해보자.

0: 벌써?
1: 자라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0: 황공하옵니다.
1: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이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0: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세, 넷, 뽀뽀가 좋아요.

이때의 신봉사 뺑덕이네를 앞세우고 도화동을 뒤로 한 채 황성길을 올라가는디 이렇다시 올라가다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점자리적에 이때여 뺑덕이네는 황봉사와 등인마저 신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도망을 허였는디

0: 부르고 천세벽에 일어나서 맹덕이 내를 찾는구나. 야, 맹덕이네, 어서 일어나. 오니월 삼복 성념에 낮에는 더워서 갈 수 없고 새벽길을 한 4, 50리는 재야 되지.
1: 그렇지.
0: 어서 일어나. 아무리 부르고 찾은들 도망간 뺑덕이네가 대답할 리가 있겠느냐. 또 농한 줄로만 알고 여기까지 와서 또 재담이지. 그 방구석지에서 버덕웃었어. 내가 보듬고 와야지.
1: 그렇지.
0: 더듬 방 대구석을 더듬어도 없겠다. 신봉사 그제야 겁이 왈칵 나. 여주인, 예, 그 호구리 마누라 거기 안 갔소? 아니요, 그 어떤 젊은 봉사와 밤길 친다고 벌써 떠났어. 아니 뭐시였죠? 아니 그러면 주인 녀석이 돼가지고 진작 그 말을 해야지. 임자사 그 말을 혀? 아, 그 젊은 봉사와 내가 아닌 줄 알았지. 영감님하고 내가 아닌 줄 알았어.
1: 그렇지.
0: 큰안 그러겠다. 아이고 희녀.

0: 예.
1: 여유 전화

0: 울라떡. 아사랑
1: 한번
0: 현철하신 황씨도 죽고 출천대요 내 딸이 청이 생주건도 탕했는디
1: 다시

0: 정훈아, 내가 아니냐를 생각하면 인사불성의 새아들놈이다. 주인을 불러 하지고
1: 아, 그러지.
0: 황산길을 올라간다. 주먹 밖을 나서더니

전하 의무정한 연하 눈뜬 가장 배반 기도 사람 치고는 못할진대 두는

0: 그럭저럭
1: 그렇지 어?
0: 그럭저럭 올라갈제
1: 아, 그렇지
0: 이때는 어땠고 혼유월 삼복 성념이라 태양은 불볕 깎고 더운 땀을 횃불했제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천리신에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르 저 골물이 괄괄 열두 골물이 한대로 합수 자천봉 자 지방적 골턱 척구조 봉우리 박금작한 난 병풍석에 담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렁 떠나가 한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1: 좋다
0: 신봉사 주와라고 목욕을 허량으로 더듬 내려가 상하의 복을 홀홀 벗어서 지팽이로 눌러놓고 더듬 들어가 물에 풍덩 들어서 시원하고 장이 좋다 불안 좀 텃밭 지어서 양치질도 꿀꿀하고 또 안중 먹 텃밭 지어서 겨드랑도 문지르며 해 시원하고 장이 좋다 삼각산을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동해 유수를 탐하신들 이어서 시원할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와 자전대 둔벙 둔벙이 좋을 시고

가절로 나무용자 야금오랑 황화봄.

0: 신선이란 바늘과 실, 옷감으로 옷을 짓거나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느질 작업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을 신선장이라 하죠. 한 땀 한 땀 아름다움을 짓는 침선장의 손끝에도 바로 진양조 같은 느림의 미학, 지극한 정성의 손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인이라면 누구나 옷을 짓고 이불을 꿰매는 일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갖고 있는 침선장의 손끝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1: 누구를 만났을 때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이제 헛옷으로서 여름 모시옷으로 이렇게 말아 감춘다고 그래요. 솔깃솔깃을. 그러니까 그 12폭이 12달을 상징하고 위에는 저게 소매하고 길하고는 뭐 사계절을 상징하고 그걸 이제 말아 감치는 기법이 돼서 한 솔기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2폭의 치마니까 한 솔기를 하는데 그거를 네 번의 그 과정을 갖다가 해야만 말아 감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저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0: 일대 침선장인 시어머니 정정환 선생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한 구혜자 침선장은 팔순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엿새 동안 쉬지 않고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한복을 점점 안 입으니까 그걸 우리 전통의 원형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현재 와서도 우리 옷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이 침선장이라는 이제 사람을 정해놓고 그걸 전승하고 원형을 보존하라 하는 그런 뜻이죠.
0: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이자 제작자로서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침선장의 손끝에서 고운 자태를 품은 우리 옷 한 벌의 한복이 완성됩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불을 지금 보내라고요?
1: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2: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3: 보안 확인 링크?
2: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4: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아이.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 문화는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이들을 통해 오늘까지 생생히 전해지고 있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전통의 기준을 세운 명인부터 전통과 창조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창작자까지 다채로운 우리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삼성문화재단의 한국전통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은 이날치 밴드의 리더이자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장영규가 맡아 전통의 깊이와 동시대 전통예술의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꾸며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의 기준이 되어온 명인들을 만나는 자리와 자신의 예술관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를 만나는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했습니다. 문화인 공감에서는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가는 박수빈의 무대 만나봤는데요. 박수빈이 해석한 춘향전의 이몽룡,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의 온 달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1: 오늘을 살아가는 전통예술,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전통의 뿌리와 새로운 흐름을 만나다. 전통음악은 시대와 함께 흐르며 오늘의 소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는 전통의 기준을 만들어온 예술가들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통을 확장해온 예술가들이 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온 예술가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진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만나고 전통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우리의 유산임을 실감하는 자리인데요. 예술감독은 밴드 이날치의 리더이자 여성 국극을 다룬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

0: 상을 받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장영규가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면의 경계를 넘어선 회화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 윤학루의 작품을 활용해 전통음악을 즐기는 공간에 신선한 감각과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1: 일반인들이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통음악 전문 공연장이나 특별한 곳에 가야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두 공간에서
0: 공연은 전통음악의 기준을 세운 명인을 만나는 The Authority, 동시대 전통예술가를 만나는 The Signature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9월 6일에는 3세대 여성 국극 배우 박수빈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0: 여성 국국은 여성 배우가 남녀 배역을 모두 맡아 판소리와 춤, 연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악극으로, 박수빈은 1세대 여성 국국인인 조용숙 명인을 사사하고 여성 국국 제작소를 운영하며 국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저는 9살 때 안산의 와리풍물로 국악에 입문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판소리 선생님인 박개짜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소리도 소리인데 너는 남력해라, 여성국국해라 하셔가지고 그때 조용숙 선생님이라는 우리 여성국국 스승님을 만났고 그 뒤로 쭉 여성국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여성 예인들이 모여서 정말 획기적인 창작 장르를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여성국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밤,

0: 박수빈은 여성 국국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남역을 주로 맡아왔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과 춘향전의 이몽룡을 연기했습니다.
1: 여성국국이라는 장르가 또 여자가 남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성 있는 남역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도령은 점잖은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개구진 욕구가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바보 온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지만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많이 웃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무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니라 저 같은 바보에게 아내가 된다니요.
1: 아니옵니다. 몸달님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2: 네, 이번 공연은 국극무대에 전자음악을 더해 전자음향이 상대 배역과 장단, 추임새를 채워주는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3: 오늘은 이제 혼자서 이제 극을 이끌어 가셔야 되다 보니까 전자음악이 어떤 반주의 역할도 하면서 또 상대 배우의 어떤 대사도 이제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양조 오면 진양조에 어울리는 어떤 장구, 반주 장구를 찾아서 그거를 약간 어떤 전자음악 식으로 뭔가 과하게 오버드라이브를 걸거나 소리를 왜곡하거나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질감의 소리로 만든다거나 판소리를 할 때 반주로 이렇게 북을 같이 쳐주시는데 고수가 그런 고수의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을 장단들을 좀 재현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0: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색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박수빈 배우. 그가 생각하는 여성 국극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일단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를 우리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대중들한테 알려지긴 했지만 무대에 서는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이렇게 공연장까지 오게 하는 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객들이 아 여성 국극 나 한번 봤었지 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게 좀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전통을 지켜가는 뚝심부터 그 뚝심을 뿌리로 시대와 호흡하며 새로운 길을 넓혀가는 움직임까지 전통의 깊이에 동시대의 감각을 더해온 전통예술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갈지 기대해봅니다.
2: 네, 무대 위 창작자의 눈빛과 숨결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열려서 더 인상 깊었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 박수빈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여성 국극에서 남역을 맡은 배역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남성성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역 혹은 여자역의 특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여성 국극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처럼 여성 국극만의 독특함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이곳에서 여성 국극 1세대 배우이자 박수빈 배우의 스승인 조영숙 명인도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야말로 전통의 맥을 지켜온 명인과 오늘날의 무대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예술가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만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떤 음악으로 이어질지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의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의 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얇은 천과 종이로 집을 지으며 전 세계를 누비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작가 서도호인데요.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서도호 작가의 30여 년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유년 시절의 드로잉부터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최신작까지 무려 500여 점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도호 작가는 해외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작업들을 국내 관객들과 나누고 싶다며 이번 전시를 자신이 가진 것을 대중과 나눈다는 뜻의 불교 용어 회의 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기억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을 묻는 서도호의 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3: 공간을 짓고 기억을 입히는 작가 서도호 30년의 기억. 어린 시절의 한옥부터 가족의 사랑이 담긴 옷까지 집에서 세계로 다시 몸으로 이어지는 서도호의 여정. 국립현대미술관에 아주 특별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과 종이로 시공간을 재구성해온 세계적 작가 서도호의 30년 예술 여정을 조망하는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4: 이번 전시에는 약 500여 점의 작품이 설치되어서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매체, 주제들을 다루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님의 전시 이력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전시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자신의 작품을, 작가님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이 기회를 많이 기다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3: 전시는 시드뱅크에서 시작됩니다. 유년기 그림부터 대학원 졸업작, 첫 패브릭 작업까지 서도 예술

0: 시절에 씨앗이 된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대학생 무렵 가수 유재하 1집과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앨범 재킷 작업에 참여한 흔적도 소개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3 전시실 입구의 문은 작가가 살던 성북동 한옥 대문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선 작가의 드로잉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 다수 포함된 이번 드로잉 전시는 그의 상상 세계와 조형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전시실에는 그가 어린 시절에 살던 성북동 한옥을 주제로 한 대형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서세옥 화백이 직접 설계해 지은 이 집을 작가는 실물 크기 닭종이에 흑연을 문질러 탁본처럼 떠냈는데요. 정성 들인 문지름 끝에 기와 문양부터 나무의 결까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문지른다는 러빙과 사랑한다는 러빙을 겹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완성한 광주극장 사택. 광주의 기억을 담은 작품으로 지난해 영국 테이트 모던 개인전에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1: 이 러빙러빙 서울 집과 러빙러빙 광주극장 사택은 실제로 천, 한지와 같은 천으로 다 감싼 다음에 1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탁본을 한 작업이에요. 집을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집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또 비로소 떠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지르다는 러빙이라는 단어와 사랑하다의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시리즈이고요. 이 탁본 작업이 작가님의 작품 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촉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20대에 한국을 떠나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산 서도호 작가. 이 작품은 작가가 현재 사는 런던 집을 바탕으로 그동안 거쳐온 집들의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을 겹쳐 바느질한 겁니다.

0: 22m 규모의 대형 설치작 둥지들은 그동안 작가가 거쳐온 집의 복도와 계단을 하나의 연속된 건축으로 이어붙인 건데요. 관람객은 작품 속을 걸으며 작품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치되어 있는 퍼펙트 홈과의 둥지들은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는 차명의 작품인과 동시에 관람객이 이 작품의 일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집인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셨고 작가님의 가장 사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집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기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22m의 공간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서사와 또 이야기를 포개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 중 한 점입니다.
0: MMCA 스튜디오에서는 그의 최신작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기억에서 출발했던 창작 여정이 이제 가족의 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작가의 두 딸이 자라며 남긴 옷들을 쌓아 만든 부성 재킷에서는 화가가 아닌 아버지 서도호의 부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두 딸과 함께 만든 타임 포켓은 주머니 안에 일상 속 사물을 담아 기억이 머무는 작은 집을 만듭니다. 최신작이자 최초 공개작인 사랑의 기억은 코트 안쪽에 가족의 옷에서 떼어낸 주머니를 달고 그 속에 가족들의 소중한 사물을 담은 작품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0: 저는 이번 전시가 서도 작가님에 대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인식, 공식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방대한 매체와 주제와 재료들에 관심을 두시고 근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하셨는지를 아마 전시를 둘러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람해 주시는 분들의 각자의 기억을 보시고 이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작은 집으로 남는다면 이번 전시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Our overarching theme with what the exhibit was, and then just the attention to detail in all of the pieces was breathtaking. Yeah, it was quite amazing.
2: 방에서 집으로 세계를 돌아 다시 신체를 감싸는 옷으로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과 소중한 인연들을 추억할 수 있는 전시. 서도우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서도호의 집으로 놀러가면 어떨까요?
3: 네, 얇고 투명한 천으로 지어진 집들을 보니까 아련한 기억 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최신작들까지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집은 자신의 기억을 담는 장소에서 가족의 시간이 쌓이는 공간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입었던 옷과 물건을 모아 작품으로 만든 걸 보면서 결국 집이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인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오디오 가이드는 배우 박보검이 녹음을 했는데요. 박보검 배우의 다정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하는 것도 이번 전시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는 서도호 개인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계속되고요. 올해 12월에는 6m 높이 뉴욕 아파트 설치작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집을 찾아서 이번 주말엔 서도호의 집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의 중심지 바로 인사동인데요. 10월 1일부터 이곳에서 고미술부터 현대미술, 공예, 차를 주제로 인사동 인틱 앤 아트페어가 열립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강민우 회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거 처음이시죠?
4: 처음입니다.
3: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4: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강민우입니다. 문화공간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아, 반갑습니다. 예. 인사 전통 문화 보존회. 네. 1987년에 창립을 했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3: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4: 저희 인사 전통 문화 보존회는 인사동의 문화 지구 보존과 네. 인사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네.
4: 인사동이 보통의 상인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사동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 일본지이기 때문에
3: 네.
4: 저희가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3: 네.
4: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자,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인사동 하면 그냥 약간 관광객들이 많고
4: 네네.
3: 그다음에 약간 고미술들도 볼 수 있고
4: 네, 맞습니다.
3: 그다음에
4: 네.
3: 그냥 전통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좀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 아, 그럼요.
3: 네.
4: 인사동은 우리 문화재 판매상들과 네. 화랑과 또 그 표고 또 공예 또 그리고 지필묵 등 하여튼 전통 권장업종들이
3: 네.
4: 한 400여 개 밀집돼 있습니다.
3: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4: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일본지죠, 사실.
3: 네.
4: 그러니까 요즘 인사동은 예전과 달리 전통과 약간 문화적인 색채가 조금 퇴색해 간다는 어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3: 네.
4: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새로 모든 걸 한번 다시 브랜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3: 그렇군요.
4: 근데 그 요즘 고무적으로 그래도 젊은이들이 네. 다시 많이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4: 그분들,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전시 기회 네. 뭐 등등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아니 인사동 하면 진짜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표구할 일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어떤 전통 무언가 필요하거나 네. 선물을 사야 되거나 이럴 때 갔었는데 네. 지금 그냥 생각하면 어떤 하나의 문화 지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4: 네 맞습니다. 네,
3: 그냥 정말 네. 상인들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적으로 뭔가 보존 가치가 있는 네. 그런 곳이다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네요.
4: 네, 맞습니다. 예,
3: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4: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3: 어떠세요? 예, 한번.
4: 아,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제 그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인사동이 그 새롭게 변해가는 어떤 약간의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3: 아,
4: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 약간 여러 가지 규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인사동이 변하지 못하고 아. 젊은 사람들이 와서도 똑같은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3: 네.
4: 요즘은 그래도 스스로 자정 능력들이 생겨가지고
3: 네.
4: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관광 상품들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무적인 일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네.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특히 뭐 캐대연이니 뭐 여러 가지 우리 K컬처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3: 네.
4: 인사동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인사동 하면 요즘에는 그 진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컬처의 어떤 중심지.
4: 네네.
3: 그래서 인사동을 가보면 여기 한국 맞아?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4: 네.
3: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정말 네. 많거든요.
4: 네.
3: 좀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아주셨을 때 어떤 네.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4: 아, 뭐 첫째로 우리 그 인사동에는 한 5대 권장 업종이 있습니다.
3: 5대 권장
4: 네.
3: 업종.
4: 그게 네. 이제 고미술 네. 가장 전통적인 데죠. 그리고 네. 화랑. 그리고 표구, 공예, 또 지필묵 등, 또 요새 민화.
3: 네.
4: 뭐 하여튼,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3: 아.
4: 또 전통 식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4: 전통 다실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3: 가예 네, 이런
4: 네,
3: 거
4: 네, 네, 맞습니다.
3: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4: 네, 갤러리 하고 있습니다.
3: 아, 언제부터 그럼 하신 건가요?
4: 제가 한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3: 36년이요?
4: 네.
3: 가업을 이렇게 받으신?
4: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업종에 가업을 받거나
3: 그쵸?
4: 뭐 종업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3: 네.
4: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3: 어떻게 그럼 갤러리를 운영하는 거예요?
4: 제가 이제 20대 말에 이제 일본에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3: 네.
4: 일본에 자주 가다가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사카에 미술품 거리를 가게 됐는데 한국 물건을 외국에서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더라고요.
3: 아 오사카에 우리 한국 물건들이 있었어요?
4: 야, 그렇죠. 꽤 많이 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비싸지 않은 걸 사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취미가 생겼는데
3: 네.
4: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뭐
3: 네.
4: 자꾸 이제 눈이 높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다가 갤러리를 차리게 됐어요.
3: 그래가지고 컬렉팅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4: 네,
3: 갤러리를
4: 네,
3: 차리게
4: 네.
3: 되신
4: 네,
3: 케이스군요.
4: 네 맞습니다. 조금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3: 오,
4: 네.
3: 그러면 그때부터 고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4: 맞습니다.
3: 거예요?
4: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제가 뭐 다른 걸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3: 네.
4: 제가 소양도 맞지만 이 직업은 특히 손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3: 그래요?
4: 직업이에요.
3: 왜요?
4: 아 손님들은 집중적으로 물건을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님들한테 배우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3: 아, 그래요?
4: 그렇습니다.
3: 너무 새로운 관점인데요?
4: 네, 맞습니다. 네.
3: 아니, 고미술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이 됐지만
4: 네네.

0: 그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수집할 때 보면은 안목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1: 그게,
0: 취향도 물론
1: 네,
0: 중요하겠지만
1: 맞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약간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0: 네.
1: 약간 그 정말 미술품을 그 좋아하는 그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더 빨라요, 확실히. 좀
0: 나만의 어떤 확고한
1: 네.
0: 그런
1: 그런데 하여튼 뭐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옛날에 고미술품 하면은 그 고가의 뭐
0: 그렇죠.
1: 부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0: 네.
1: 요즘 그 삼인상가나 인사동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이제 그 비싸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샵에 이 디스플레이를 바꿨어요. 젊은 사람들 그 위주로.
0: 취향을
1: 네,
0: 약간
1: 취향을
0: 거기에
1: 네, 저격하는
0: 맞춰서,
1: 겁니다.
0: 네. 그야말로 취향
1: 네,
0: 저격이군요.
1: 맞습니다.
0: 아니, 진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고미술품도 그렇지만, 뭐,
1: 네.
0: 빈티지 되게
1: 굉장히
0: 좋아하고요.
1: 좋아합니다. 네.
0: 그래서, 뭐, 가격도 가격인데, 뭐, 다 비싼 것만 있는 건또
1: 아,
0: 아니니까,
1: 그럼요.
0: 예, 자신의 어떤 취향을 반영한 작품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도 할 텐데,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또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0: 네.
1: 그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고미술 수집하는 걸 하나의 문화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성숙한 어떤 그 관람 의식이나 또그 소장하는 그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0: 네.
1: 어떤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상인들은 친절하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그랬더니 뭐좀 그래도 저희가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저희보다 훨씬 더 박식해요.
0: 어머, 그래요?
1: 아, 공부 많이 하고 와요.
0: 어머,
1: 그러니까
0: 그런 정보를 다 어디서 배우는
1: 아,
0: 거예요,
1: 요즘
0: 그러면?
1: 뭐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근데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오면은 뭐 저희뿐 아니라 우리 저도 뭐 인사동에 제가 이제 그 회장으로 오래 했지만
0: 네.
1: 상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절대 마진 남기지 말고 주라고.
0: 어떻게 맞지는 안 남기고
1: 아니, 아니 진짜 아니 그래도
0: 저였군.
1: 이 저변학대가 되는 게 훨씬
0: 그렇죠, 그렇죠.
1: 이익이잖아요. 우리
0: 예.
1: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하여튼
0: 어머.
1: 요새 굉장히 그 즐겁습니다.
0: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동 갔던 건 사실 전시 촬영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 갈 때마다 조금씩 인사동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1: 네,
0: 했었거든요. 근데,
1: 그렇죠. 또.
0: 저만 해도 고미술을 수집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못
1: 아유,
0: 했는데,
1: 좋습니다. 네.
0: 요즘은 진짜 확실히 자기 취향이 중요한가
1: 맞습니다. 네.
0: 봅니다. 예. 자, 지난 6월에 보존회 소속 화랑들의 복합문화예술축제인 인사 아트위크가 열렸는데, 올해로 벌써 6번째
1: 네, 여섯
0: 열리는
1: 번째입니다.
0: 거라면서요?
1: 네.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가지고
0: 네.
1: 많은 관심을 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미술에 관심을 가졌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번에 또 특이했던 점은 원래는 파인아트 쪽에 갤러리들을 주로 해서 도슨트를 했는데
0: 네.
1: 아무래도 옆에 고미술 상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몇
0: 네네.
1: 개 선택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도해 봤더니 두배 이상 반응이 있었어요. 또
0: 오히려,
1: 오히려.
0: 네.
1: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 뭐지? 그랬더니 그게 제가 보니까 캐대언 역할 같아요.
0: 캐내연
1: 네.
0: 때문에.
1: 그렇더라고요.
0: 근데 거기 고미술 막 그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 그렇죠. 뭐 소품 같은 거뭐 이렇게 가시를 해든지.
0: 가시라든지.
1: 그러니까 거진 가시 없어졌어요, 전부.
0: 다 팔린 거예요?
1: 다 팔려나가가지고.
0: 어머, 어머.
1: 그 전통 가시 싸지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직접 또 하고 다녀요. 쓰고 다녀.
0: 인사동에 가면 이렇게
1: 네네네.
0: 쓰고 다니는
1: 가끔 그런
0: 모습을 볼
1: 친구들이
0: 수
1: 있습니다.
0: 있군요.
1: 네. 그러니까
0: 와.
1: 하여튼, 그, 캐대원의 여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아니 저만 해도 사실은 네. 이렇게 인사동 돌아다녀 보면 사실 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고미술도 네. 그렇고 네. 이제 화랑도 그렇고 근데 선뜻 들어가기가 주저하게 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젊은이라는 아, 말 자꾸 쓰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0: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만 아니. 예. 뭐 저만 해도 약간 저기 들어가면 너무 막 좀 이런 이게 네, 있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어. 그런데 어. 고미술 화랑이나 그러니까 이제 파인아트 화랑 쪽도 마찬가지지만
0: 네.
1: 대부분 고가의 물건들이 거래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 조금 그거를 이제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많이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0: 네.
1: 요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것들이 고미술품이거든요. 일종의 고물이죠. 문화재급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앤티크 싸잖아요. 네. 사고보다 싼 거거든 사실은.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0: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1: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고려 청자 다환이나 사발이 아주 막 깨져서 파손된 게 아닌데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 용돈으로 즐길 수가 있고,
0: 네.
1: 특히 우리 한 2000년 뭐서부터 한 1500년까지 우리 그 삼국시대, 원삼국 때 토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화병 같은 거 쓸 때 네. 요새 화병도 사실은 네. 조금 비싼 거 사면은 다 1, 20만 원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0: 1, 20만 원 정말 몇십만 원 하나?
1: 몇십만 원도 하는데 네. 사실 신라 그 삼국시대 토기가 고려 토기가 10만 원 정도면 화병으로 쓸 수 있는 거 삽니다. 진품을.
0: 아, 그러면 진짜 그동안 고미술에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었네요.
1: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TV나 이런 데서 네. 무슨 그 경매에서 뭐 몇십억에 그렇죠. 팔렸다든지 그거는 네. 사실 국가적인 유물급들 얘기하는
0: 유물급.
1: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 우리들이 썼던 물건들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0: 너무 이게 비싸고 그들만의 세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1: 뭐 그런 세계도 있죠. 저기
0: 있지만 일단 편하게 네. 네, 이렇게 인사동을 찾으면
1: 맞습니다.
0: 마음에 드는 또 미술품들을 네. 만날 수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올해는 너무 더웠잖아요. 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에 네. 더 많은 분들이 인사동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특별한 축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네, 맞습니다. 4일까지 나흘 동안 네. 인사아트 플라자와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인사동 앤틱 앤 아트 페어가 열리게 되죠. 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 이번 행사는 벌써 39회째인데요. 네. 인사 전통문화축제 그 대표 행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고미술과 현대미술
0: 네.
1: 그리고 조각협회 또 민화 그리고 그 또 한지 네, 또 섬유공예 네, 뭐 등 해서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차 전통 차가 제일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오셔서 시음도 하실 수 있고 또 뭐 그 원가로 구입돼 가실 수 있으니까
0: 네.
1: 한번 인사동에 오셔서 한번 이번 행사에 꼭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정말 참가 업종을 보니까 네. 고미술, 화랑, 공예뿐만 네. 아니라 지필묵, 표구, 차 음식까지.
1: 네, 맞습니다. 참.
0: 볼거리도 많지만 이렇게 정말 직접 즐길 수 있는
1: 맞습니다.
0: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1: 아, 화랑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네. 그 도슨트 투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하고 화랑하고 그 해설과 함께
0: 네.
1: 사실은 해설과 함께 들으면 이해가 빠르거든요.
0: 더 잘 알죠.
1: 네,
0: 전문가... 아니, 사실 삼국시대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1: 모르죠. 네. 그리고 저도 무슨 다른 박물관에 가면은 꼭 그 도슨트를 듣는데 네. 이해가 훨씬 빠르듯이. 근데 인사동에서는 더 친절하게 그 소위 말하는 유통하는 과정까지 말씀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굉장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네. 야외 무대, 뭐 야외에서 펼쳐지는 행사들도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막식 때 배뱅이 꽃 인간문화재 그 박정옥 명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담과 이제 공연을 볼 수 있으시고요.
0: 네.
1: 또 그리고 전통 달의 시연이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차 체험도 있고 다도 체험도 있고 또 그 강연회도 준비돼가 중인데.
0: 강연회까지. 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또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나흘 동안 또 그때 네. 연휴이기 때문에 네. 그때 맞춰서 이렇게 또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맞습니다.
0: 듭니다.
1: 그때
0: 연휴. 예. 자, 이제 또 지금 과도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1: 네,
0: 변화될 인사동의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1: 네네.
0: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1: 아, 뭐 여러

0: 네. 그리고 다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일본지지 않습니까? 인사동에. 네. 그래서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대 변화에 좀 맞춰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게 일단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1: 네. 네,
0: 그거를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요새 굉장히 고무적인 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세요.
1: 뭔가 뭐 배우면서 일하는.
0: 네, 맞습니다. 통역도. 네. 뭐 그래서 뭐 점심만 사드리면 친구가 다 오셔가지고.
1: 네.
0: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통역 걱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를 뭐 우리 그 산업이나. 네. 그런 무역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보러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이. 와. 이렇게 역시 전통이 있는 민족이구나.
1: 그렇군요.
0: 네, 그렇게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인사동에서 이렇게 뵈면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물어봐요. 제가 가끔 이제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는 뭐 외국말도 안 되지만 이제 통역하는 분 보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행복했다. 인사동에서.
1: 네네네.
0: 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이런 생각이 좀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올해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사 아트플라자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열리니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들끼리 함께 인사동 나들이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전통 문화 보존회 강민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가을) 두 차례 광활로원을 수놓는 국악의 선율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활로원 음악회가 광활로원 완월정에서 열립니다. 광활로원 음악회는 남원의 대표 명소 광활로원의 가을과 어우러지는 우리 음악의 멋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산조의 기교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악독주부터 남원을 배경으로 탄생한 판소리 춘향가, 민속무용과 사물놀이 등

국립민속국악원 국악 연주 단원들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활로원 음악회는 오는 10월 1일과 8일, 그리고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광활로원에서 우리 소리와 가을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닭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닭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여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림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3: 그 미지감.
4: 미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
0: 합성 틸. 네.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5: 민요의 미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4: 꼬꼬 입고.
5: 티셔츠요?
2: 말만한데 상당히 돼요.
1: 좋은데?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스퀘어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이탈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꼬리 멋진 꼬리 꼬리 꼬리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1: 아유, 떨렸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1: 박성우 씨는 15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2: 자, 다리가 좀 흘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벤치에 좀 앉으세요. 예, 예. 거기 좀 앉으세요. 예, 예, 예.
3: 발병 났어, 발병 났어.
1: 어, 박성우 씨?
4: 네.
1: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테니까 좀 누우세요. 예. 아,
2: 저희 누우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다가 전화 한번 하세요. 예, 15개 받았다고.
4: 아, 카드가 없어, 그치?
5: 카드가 없어.
6: 야, 박성우 씨.
7: 처음부터 올스타 나오니까.
8: 와, 부럽다, 진짜.
9: 열심히.
10: 좋겠다, 성우야.
1: 어, 너무나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무대에서 별 15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어, 뭐 다른 올스타 받을 도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성우 씨보다 더 많은 별을 받을 도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1: 일단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냥 후회 없는 무대 하자고 사실 기대 많이 안 하고 3라운드보다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올스타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 정말 오랜만에 소울을 제대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목소리와 소리를 내주신 게 저는 소름 돌았거든요.
11: 감사합니다.
12: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11: 네, 감사합니다.
13: 우리 박성우 씨가 첫 번째 단어 불빛만이 해서 아, 끝났다.
14: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13: 남성들도 가슴속으로 울고 싶은 아니라, 소리를 갖고 있잖아.
15: 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빛만이 할 때 이제 이 노래가 사실 그 임재범 창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재범 씨만 낼 수 있는 그런 창법인데 그걸 딱 긁을 때 그때 이미 아 왔다 왔다 별 10개 들어왔다 일단 구성을 너무 잘 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그 오버랩 되는 그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강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제대로 그 칼을 가셨구나.
16: 진짜 저도 처음에는 계속 듣고 있다가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연이다 보니까 곡의 길이가 짧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진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목이 계속 안 좋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올스타 받았어.
1: 자, 올스타를 획득한 박성우 씨 의자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앉았네. 뒤에 분이 떠지겠어요. 어떡해.
17: 일단 실수는 안 하고 일단 삑사리 좀 안 나고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예 제 심장을 좀 꽁꽁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첫 번째 무대에서 올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6팀의 도전자들 더욱더 긴장을 한 상태로 무대에 설 것 같은데요. 과연 네 번째 판 티켓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 보시겠습니다. 홍주입니다. 아이고. 조선 탄스타를 엎어치러 온 가수 홍주 씨는 매번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18: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1: 천하장사 씨름 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4: 모자개 따개 꼬리개 꼬리개 꼬리 다르냐 오늘도 숨을래 모자개 따개
1: 올스타를 꼬리깨, 받았습니다. 꼬리깨, 축하드립니다.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5: 네, 홍주 씨. 네. 이번 패자 부활 판 소식 듣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17: 예, 뭐 진짜 할렐루야 뭐 별걸 다 외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5: 오늘 할렐루야 대신 놀렐루야를 오늘 저희를 놀래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6: 네, 오늘 일곱 명 중에 두 명만 남게 되는 아주 잔인한 서바이벌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생각되는 출연자가 있나요?
17: 일단은 박성훈 님이 앞에서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이제 너무 꼭대기라서
9: 한번 기선제압 한번 화이팅!
6: 네, 기선제압 네. 한번 하고 가시죠.
17: 일단은 내가 봐도 몸무게도 제가 더 좀 나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이도 내가 좀 더 많고
19: 누나가 한번 누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
1: 예.
19: 하고 갈게.
1: 지금 홍주 씨의 그 소박한 바람은 박성호 씨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계속 저 자리에 함께 오래오래 앉아 있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19: 네.
16: 그 2등이어도 저기 앉을 수 있잖아. 지금 두 번째니까.
19: 이제 세 번째부터는 못 앉을 수 있어.
16: 그렇지, 그렇지.
1: 조선판 스타 어퍼칠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17: 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 후회 없는 무대 하고 그다음에 다음 무대에서 또 뵐 수 있음 희망사항 좋겠습니다. 네.
1: 네.
16: 지금 됐다는.
9: 앞에가 올스타니까.

0: 감정이 뭐.
1: 멋있다.
2: 이게 진짜 밟고 나오니까. 와.
3: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심사 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아, 자기 장르가 딱 있어요.
5: 솔직히 무대를 하고 나면 방송이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3: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4: 전 참가자분들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5: 감사합니다.
4: 짙으시고 그리고 무대 운영도 너무 좋으시고.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또 패자 부활전이다 보니까 소리를 하실 때 녹음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은 거의 노래에 맞게 네, 녹음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참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5: 진짜 큰 바닷속에 와서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 진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보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진짜 저는 이 무대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6: 갑니다.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5: 아, 저 여기 저는. 스텝으로 네. 올게요.
6: 아니,
5: 일 좀 시켜주세요.
6: 이 무대가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바다에서 같이 헤엄을 치셨으면 좋겠고 이 무대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5: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정이 들어서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7: 지금 눈물은 너무 빨라요.
5: 그럴까요?
7: 홍주 씨 아직 모르는 거예요.
3: 아이고 아이고
7: 아이고. 의상도 약간 오목가사리 같이 이렇게 막.
5: 감사합니다.
3: 네. 자, 홍주 씨 수고하셨어요. 네.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의자에 앉다가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8: 성격도 되게 좋아. 아유 참.
4: 어려워. 어려워.
9: 너무 좋았어요.
10: 잘 찍다 우선은
9: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10: 화이팅.
9: 네, 감사합니다.
3: 힘들게 다시 얻은 패자 부활판. 다음 도전자는 서건우입니다. 12살 국악신동 서건우군은 현재 조선판스타의 최연소 도전자인데요. 하지만 어른 못지않은 당찬 모습으로 매번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지난번 제 무대 때 이렇게 별을 안 누른 판정단 분이 계셔서 그분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요?
11: 누구예요, 누구?
12: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이용기 님이 하나씩
11: 별을 기억이 나는 거죠. 이용기 씨가 별을 안 눌렀어요?
12: 네. 2라운드, 3라운드. 제가 저번에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서건우 세 글자가 심사위원님들한테 잘 안 새겨진 것 같아서.
13: 어머너.
11: 아하. 새겨졌어.
12: 양을 딱.
11: 새겨지다?
12: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기님까지 별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4: 기대하겠습니다.
12: 감사합니다.

0: 어, 저는 집에 이거 할아버지 한 사람 있어요?
1: 다쇼리 하는 사람이요?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하세요?
1: 할아버지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70대까지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3살 뵈기 때부터 점점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를 말을 판소리로 배웠대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2: 건우 오늘 네. 준비를 좀 어떻게 많이 했어요?
1: 어 이번에는 제가 자작랩을 준비를 했거든요.
2: 자작랩?
1: 했거든요.
2: 자작랩?
1: 자작랩?
3: 네. 어 랩을 해요 이번에?
1: 한다고요? 네.
4: 아 자작랩.
1: 오늘 부른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쌍 선생님의 광대. 관전 포인트는 제가 노래를 하면서 했던 마음가짐을 전달시키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0: 간지러. 아, 얘가 간지러. 얘가 간지러하구나.
1: 이성이 꿈을 싣고 내가 웃고 있나요?
2: 저도 화이팅, 화이팅.
0: 화이팅! 이 패자부활판이라는 게 이제 주먹만 안 나가지 되게 셀 것 같아요. 피튀기는 썼냐니까.

0: 부끄러워하다 그냥.
1: 잘했다 진짜 잘했다.
2: 야, 나 지금 나 소름 끼쳤어. 야, 소름 소름. 실제로 맞았어 지금. 와,
3: 카리스마도 있고 뭐. 와,
2: 나 갈게.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좀 기가 죽더라고요.
4: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서건우군의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2: 저는 1등은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2등 자리.

0: 올스타지. 무조건 올스타.
1: 자, 서건우 군은 11개의
2: 아이고 아깝다.
1: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아, 아깝다.
4: 자, 서건우 군.
5: 유홍기 또 안 눌렀어?
6: 전 눌렀어요. 아, 눌렀... 저는 눌렀어요.
1: 아. 자, 서건우 군.
2: 후회는 없어요. 단지 좀 운이나 저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7: 건우 친구가 무대할 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시선이 저랑 눈이 좀 몇 번 마주쳤거든요.

0: 봐. 전체적으로 그 2라운드 3라운드 때 제가 왜 못 누르고 지금 눌렀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진정성과 와닿는 느낌을 더 중요시 했었었는데 오늘 한 무대에서는 무대도 너무 좋았고 편곡도 너무 좋았고 그 자작랩을 하는 가사들 자체가 너무 진정성에 와닿았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1: 네.
2: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목을 좀 아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건우 친구가 처음에 광대가 딱 부르는데 소리가 많이 늘었다 건우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금 목이 그 전 라운드보다 훨씬 편안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서건우 이름 세 글자 딱 새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자, 서건우 군은 사생 결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수고했어.
5: 잘했어.
4: 그래, 잘했어.
3: 네, 감사합니다.
6: 진짜 잘했는데.
7: 잘했는데. 네. 나 이제 물러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앉아야겠네.
3: 아니, 저 울 것 같아요.
8: 제가 지원할 때가 키가 150이 안 됐어요. 지금 150이 훌쩍 넘고 있는데 조선판 스타하고 같이 크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다음 도전자는 K판입니다. 국악계 BTS를 꿈꾸는 K-POP은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영어면 영어, 악기면 악기, 다양한 끼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죠.

0: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해역이 미소가 예쁜 여자
0: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2: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별 3개 나오는 순간 진짜 저는 제발 꿈아 깨라 깨 이렇게 자꾸 이랬거든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2: 자,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개입한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4: 네, 저희가 이번에 물론 패자부활 판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못 보여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끼와 노래 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파이팅!
3: 네, 저희는 BTS분들의 다이너마이트와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를 크로스오버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뜻이 K소리로 싹 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송도 저희 K소리인 고박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성공하게 되었고,

0: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1: 아, 진짜 잘하네요, 진짜.
2: 진짜. 와.
3: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최대한 제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5: 네.
3: 케이팝은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이 앞부분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5: 사실 제가 암이거든요. 아~
0: 암이면 킹정이죠.
2: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네. 아. 왜 여쭤봤냐면은 차라리 업타운 펑크랑 그 화초장 타령이랑 더 좀 잘 섞어 오셨으면 조금 더 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해요. 이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의 후렴이 워낙 강해서 좀

0: That's why, ow!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원곡을 생각하셔서 호응이 좀 덜 나신 게 아닐까.
1: 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세계 시장에 우리 팀 중에 한 분을 보내야 된다면은 K-판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가교 역할을 할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잘했어요.
2: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자, K-판 그동안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열심히 하세요.
2: 감사합니다.
4: 박성우 씨와 홍주 씨가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 그거는 뭐 근데 혹시 또 모르죠?
6: 맞아.
5: 진짜 모르겠어.
6: 이게 처음에 내려놨다가 지금 슬슬 약간 욕심이 생기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아,
5: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쟤는 좀 일어나기 좀 싫어하기는 스타일이라.
4: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지금부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뺏고 뺏기는 이 현장, 다음 도전자는 빼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집으로 가게 될지. 다음 도전자 보채소리입니다. 보채소리는 매 판마다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가 싹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판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남은 팀이죠.
7: 아내분께서는 어떠셨어요?
8: 정말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극복될까? 지나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고 나서는 근데 진짜 하늘이 또다시 주시는구나,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후회 없이 내려오자라고 다짐하고 좀 갈아보았습니다.
9: 1라운드 때 쑥대머리를 했고 쑥대머리
10: 정마고
9: 2라운드 때 저희가 UV의 이태원 프리덤을 했고
11: 사랑해요 모두 앞에서 노래해요 이태원 프리덤.
9: 3라운드 때는 김주환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했잖아요.

0: 정작 저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1: 1라운드
0: 대머리 네, 빼고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저희는 서유석 씨의 홀로 아리랑을 준비를 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아끼고 아꼈던 저희 히든카드 같은 곡이라
1: 딱히 트릭을 쓰거나 무언가 연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간장에 썩은 눈물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오늘 내장을 뺄 각오로 다 그냥 갈아 마실 거니까요.
1: 고어물인가요?
0: 네.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1: 화이팅!
2: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3: 화이팅!
4: 화이팅! 네!

0: 진짜 같이 가고 있어.
1: 벌써 끝났어?
2: 잘했다. 아, 멋있네.
3: 꽃의 소리에 무대였습니다.
4: 아, 이건 위험한데.
5: 초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0: 열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 아, 욕심나대요.
0: 고체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2: 저희가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올스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0: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떨어져도 좋으니 올스타를 받고 싶다. 올스타를 받으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긴 한데.
3: 그걸 또 꼬치를 잡으세요.
0: 아니 아니 아니. 그만큼 올스타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미선 씨.
3: 노래하실 때 왜 이렇게 우셨어요?
4: 그만 울어야 되는데 진짜 주책이네요. 왜 계속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3: 남편한테?
4: 네, 아 계속 아,
5: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6: 아, 감사합니다.
5: 계속 제가 막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7: 그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 동일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빨리 동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 분명히 잘 보지 못했던 무대를 보여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0: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리꾼들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한희 씨가 너무 생각이 심하게 많고 너무 스스로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는가. 그 중압감이 사실은 관객에게 들통나는 순간 아무래도 우리에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또 한 분이 뭐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홍주 씨, 예,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한 개 차이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2: 일단은 자리를 뜨기 전에 너무 축하드리고, 예, 그다음에
3: 귀여워.
2: 되게 일찍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다가 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예,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 진출에 유력해졌습니다. 자, 보채 소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저는 솔직히 10년 동안 거의 무대를 떠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저 산이 내가 길을 막혀서 왠지 조선판 스타를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5: 아이고. 저는 진짜 올스타 나갈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6: 아, 근데 자음이 너무 빡센 사람들 둘이라.
1: 다음 도전자 유태평양입니다.
7: 아, 네. 잘 갔어요. 웃고서 왔구나.
1: 유태평양 씨는 국악 신동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8: 아이돌.
1: 하지만 지난 세 번째 판에 경로 이탈과 대결을 펼쳐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9: 심리적인 압박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이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
2: 그래서 지난 무대 이후에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9: 후폭풍이 크더라고요. 네.
2: 아무리 괜찮을 줄 알았는데.
9: 네. 촬영장에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같이 셀카도 찍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집을 딱 가서 혼자 딱 침대 누워 있는데 막 이불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사 실수한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날은 자기에게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정말 대노한 감정까지 치솟았던 것 같아요.
10: 침대 들어놓아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너무 부끄럽죠.
9: 전 입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0: 어디다 못 내놓고지 얼굴을. 네. 그거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 소리 한 사람 쪽 솔직히.
11: 맞아요.
12: 그렇죠.
10: 소리 한 사람 쪽지. 다 경험했던 사람 부끄러워서 입을 속에서 안 나오고 혼자 부끄러운 거야.
9: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려보자. 오. 다른 건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노래 부르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0: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또 가사를 또 한번 틀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네.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거의 제 마음속엔 거의 결승이에요, 지금 느낌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고 좀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항상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노래가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고 오늘 저의 마음이 이 노래와 너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존의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제가 좀 유태평양 스타일로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경영아 화이팅!
2: 여러분을 골랐다는 건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지?
3: 그죠.
2: 더 이상 갈 데 없다 인간이야.
3: 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뭔가 느낌이.
4: 유태평양의 무대 판 스타트.
0: 그래도 붙어야죠. 저는 그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0: 잘한다.
1: 나도
2: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결정 끝내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뺏고 살려고 합니다.
0: 별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신은총 15개 별을 받았습니다. 자, 올스타를 획득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2: 그냥 저는 오늘 무대에서 논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먹먹합니다 지금.
3: 멍하지.
4: 지난 경연에서 만약 이 노래를 했으면 경로 이탈이 위험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흡입력으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한 번의 기대치겠죠.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3: 맞아.
4: 오늘만큼은 진짜 이 구학계의 좀비다. 대국에 살아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5: 이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본인 노래 실컷 즐겁게 불렀던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뻥 뚫린 느낌이에요.
6: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기분. 첫 소절에서부터

0: 유태평양 씨의 그 특징적인 그런 성음들이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저 무대에서 같이 또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막 이렇게 가슴 뛰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유태평양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서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서 좋은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준 보채소리가 이제 자리를 떠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3: 이번 조선판스타 무대가 아니었으면 실은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정말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저게 참 잔인한 거구나.
5: 너무 멋있었어. 그래. 진짜 너무 멋있었어.
6: 아니었어. 파이팅.
7: 네, 떨어졌어요.
3: 팔세초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죠. 네. 네, 저희의 음악 활동으로 또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만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두 분 다 올스타를 획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도전자 역시 올스타가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어차피 올라가는 건 두 명이니까.
0: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꾸밀까요?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정초롱 씨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올스타의 신화를 쏜 실력파 도전자죠.

0: 정철웅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가 듣기로는 이 패자부활판에 참여하는 거 이 자체를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2: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3: 왜요?
2: 저번 라운드를 끝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 무대가 무섭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웃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끝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무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보자.
4: 마지막 순서잖아요.
2: 네.
4: 어떠세요?
2: 처음엔 사실 7번 뽑아서 굉장히 좀 기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올 사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저는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1: 한번 즐기는 사람 또 못 이기는데. 아.
0: 정철웅 씨가 올스타를 받게 되면 다음 판에 진출할 팀은 두 팀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두 분을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철웅 씨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2: 제가 이번 곡에서는 저 안에 있는 다른 정철웅을 한번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곡도 해봤으니까요. 오늘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5: 어떻게 하려고 또.

0: 그어달라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초롱입니다.

0: 3라운드부터 저는 국악적인 창법으로 가요를 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소리의 대목이나 아니면 남도 민요나 이런 정말 좋은 대목들, 좋은 민요들이 정말 많아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크로스를 해보자라는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 어떻게 이 두 개를 딱 한 음악처럼 들리게 할 것이냐 이게 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 오늘 무대에서 미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끝납니다.
1: 눈빛 달라지셨어.
2: 오 마이 갓.
1: 멋있다.
3: 화이팅!

0: 엔딩 아니야, 엔딩. 이거 완전 엔딩인데?
1: 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2: 정철홍 씨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3: 최고였어, 최고.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제가 3라운드 끝나고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걸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표출시켰던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기자, 즐기자.
2: 별을! 눌러주세요!
5: 올스타잖아. 100% 올스타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세 명 올스타야.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2: 울컥하셨어요?
6: 사실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고 울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번 3라운드 끝으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저 이 무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또 언제 서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1: 원래 그 이성희 선배님 노래 빰빰 빠라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등장부터 깔았다라는 거는 오늘 니네 다 죽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6: 좀 힘을 얻고 싶었어요.
7: 아니 사실 그 제 자리가 사실 약간 소외된 자리예요. 사실 저 약간 졸린 상태였는데 첫 소절에 빰 이러는데 저 반짝 놀랬거든요. 근데 조선 판스타라는 그 본집을 대자부활전을 듣고 약간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8: 아니 뒤에서 재밌었어요.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저런 분이 왜 안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9: 야, 어우, 화가 다 됐어. 아, 어머, 왜 안 나오려고 한 거야?
7: 왜 안 나오려고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10: 일단 태자부활판 자체가 오늘 출전하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 빼뜨릴 분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분이나 올스타 나와서
11: 아까 무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쯤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음악이 끝난다, 뭔가 무대가 끝난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니까 되게 서운해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래 마지막에 부를 때 진짜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12: 여보세요? 지금
2: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12: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고민스러워. 어쩔 거냐, 어쩔 거냐.
9: 얼쑤!
12: 너무 노루설 어쩔 거냐. 미치겠네, 내가.
2: 정철홍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13: 고생했어요. 아, 얼마나 떨렸을까.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9: 내가 근데 즐기는 게 뭐야?
2: 케이 소리로 싹 가능. MBN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만이 네 번째 판 사생결판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올스타를 획득한 분이 세 분이 돼서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 손 안에 그 결과가 있는데요. 유튜평양 씨, 누가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3: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세 명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2: 예, 네. 박성우 씨.
14: 계속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사실 의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좌불안석이었거든요, 내내. 진짜 이렇게 세 명이 올스타 받았으니까 누구 이렇게 가는 거 없이 다음 무대에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2: 그래도 지금 두 명을 예상해 본다면
15: 어떻게 예상해?
14: 죄송합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2: 네, 정철홍 씨도 대답하기 힘든가요?
6: 아니요,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명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8: 안 돼.
6: 안 되죠. 안 되는데요. 결과는 나왔죠. 제 말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2: 예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3: 그럼 저한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2: 예,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3: 아, 예, 죄송합니다.
2: 예. 아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패자 부활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아,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진출자. 정초롱 씨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뛰어났어.
0: 두 번째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유태평양 씨 축하드립니다.
1: 끝인가요?
0: 자 그리고 여러분
2: 네, 저는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0: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3: 이게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 아니, 다른...
4: 근데 여기는 만점자들이라.
5: 올스타가 아닌 모르겠는데 쟤 또 올스타니까. 올스타 바꿔.
6: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
7: 그래.

0: 진짜 마지막이라고 원 없이 쏟아내니까.
1: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 분 다 올스타를 받으셨고 진짜 어느 한 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희 모두의 의견이었고요.
2: 맞습니다.
1: 어느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상회생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 꼭 약속해 주세요.
3: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우리 조성 판정단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세 분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지금 이번 무대부터는 정말 무대를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무대도 정말 더 신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0: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2: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2: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2: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3: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4: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3: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5: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5: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2: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3: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습니다.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0: 우와, 예쁘다.
1: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퓨전 국악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골쳤습니다. 저희 평균 연령이 67세이십니다. 마지막 봄은 인생은 70부터야.

0: 먼 옛날 동물들이 국악기를 연주하며 놀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1: 자,
0: 검은고의 아버지 왕산악이 만든 검은고는 국악나라를 지켜주는 성스러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0: 두루미 이 녀석, 성스러운 검은 거는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자는 거 아니야? 천둥 소리잖아. 으아? 검은 거가 없어졌어. 루미, 괜찮아?
1: 고마가 검은 고를 가지고 갔어.
0: 뭐? 고마 이 녀석도?
1: 호랑, 검은 고가 없으면 구강나라의 평화가 깨져버려. 늦기 전에 검은 고를 되찾아와야 해.
0: 그래, 알았어. 가자.

0: 여기가 곰마가 사는 성이야. 자, 어디 한번 볼까? 뭐야? 철창문이 굳게 봉인되어 있잖아. 백호라면 열 수 있을 거야. 사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 좋아, 꽉 잡아. 자, 간다.
1: 괜찮아, 놈이. 안 되겠어. 주작, 현무, 백호를 부를게. 구강나라의 호랑인 사신도에게 말하노라. 불을 다스리는 주작이여, 물을 다스리는 현무여, 쇠를 다스리는 백호여, 네 앞에 나타나라!

0: 타고 도착해. 고마 이 녀석. 데코, 문을 열어줘. 가자, 루미.
1: 그래, 호라.
0: 고마워, 얘들아. 고마는 어디에 있는 거야?
1: 그러게, 검은 고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을 텐데.
2: 누구야? 내 잠을 방해하는 게.
0: 고마, 어서 검은 고를 내놔.
2: 싫어, 검은.

0: 고로 이 성을 국왕나라보다 더 멋있는 곳으로 만들 거야.
1: 너 때문에 지금 국왕나라는 암흑천지에 빠졌다고.
0: 아이 몰라 몰라. 하여튼 이 검은 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1: 그건 안 되지.
0: 정말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2: 지금 내 앞에 나타나라!
3: 제발 나와줘.
0: 이 녀석, 청룡을 불러내다니.
1: 이야.
2: 자, 고마.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다시 되찾은 검은고 소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구강나라 전체로 울려 퍼졌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기고 이것도 춘향목이 여기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0: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것도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1: 여기에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2: 그런 것은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조이게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네.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응? 이거 를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의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직진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응. 오빠가 봄 갔다면서? 이거는 확 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 핀 거고.
1: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이 작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질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피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호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몇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게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벗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벗 만들기 해놨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쇼트 좀 보겠네.
1: 네, 한번 써보십시다.
0: 우리 필정은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털하고 소털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0: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0: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0: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러니 이거를 맡기니까 또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 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채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이로 빳빳해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저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지금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이렇게 잘 가꿔진 눈부시게 푸른 녹지 공간을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분명 대단한 행운이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선 왕릉은 지금도 그 원형을 간직한 채 서울 시내 곳곳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왕릉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신성한 곳, 뭔가 대단한 격식을 갖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 같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친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엔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에 참 좋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동근흥, 서운흥, 정릉, 이 왕릉으로 소풍도 참 많이 갔었거든요. 봉긋한 봉분과 잘 가꿔진 잔디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던 곳, 한없이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고층 빌딩이 늘어나는 개발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껏 숨쉬고 천천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고마운 일인데요. 왕의 기운이 깃든 영원한 안식처로 조금 더 천천히 거닐어볼까요?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519년 동안 지속된 조선 왕조의 왕릉이 모두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릉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야도 아니면서 산도 아닌 적당한 경사가 있는 비산비야의 자리에 있다는 점입니다. 야트막한 평지에 있는 경주나 부여의 왕릉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금천교와 홍살문으로 구성된 진입공간은 참배자의 공간으로 속세의 구간입니다. 홍살문에는 정자각으로 향하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지나면 제사를 지내는 제향전이 공간이 나오는데요. 성역과 속세가 만나는 곳입니다.

정자각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능침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으로 속세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성역인데요. 이곳의 석조물과 조형물은 조선의 뛰어난 예술성과 함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조선 왕릉의 모습. 마치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한 격식과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조성된 조선 왕릉은 당대의 시대적 사상과 정치사, 독창적인 예술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집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은 능, 왕의 친부모와 왕세자, 왕세자빈이 묻힌 곳은 원, 그 외에 왕족과 후궁,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은 격을 낮춰서 묘라고 부르는데요. 당연히 능이 제일 규모가 크고 무덤 주변의 장식 또한 화려합니다. 조선 왕릉과 같이 500년 이상 이어진 한 왕조의 왕릉이 훼손 없이 온전히 남아있는 예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1392년부터 1910년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통치했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무덤은 총 44기인데요.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 40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4기는 어떤 이유로 제외됐을까요? 제외된 4기 중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왕릉 2기가 있고요. 나머지 2기 무덤의 주인공은 누군지 짐작되십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조선은 철저하게 효와 예를 지키는 유교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네, 바로 순리를 거스르고 무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연산군과 광해군인데요. 두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릉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었고 두 단계나 강등된 연산군묘, 광해군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불멸의 성역에 잠든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 조선 왕릉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이 있는 곳이죠. 조선의 9대 임금 성종과 계비, 정현 왕후의 능인 선릉,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 부르는데요. 빌딩 숲속 오아시스처럼 자리한 고즈넉한 선정릉을 거닐어 봅니다.

선릉과 정릉처럼 왕과 왕비 그리고 직계 왕손이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 한 곳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궁궐이 있던 한양이 아니라 낯설고 척박한 곳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의 품에서 자라 11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6대 왕에 오른 단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종 가까이에는 어린 조카가 앉아있는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던 숙부가 있었죠. 결국 단종은 재위 3년 1개월 23일 만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신분도 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돼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혈혈단신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 끝내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단종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하나같이 앳된 아역 배우였던 것도 이런 슬픈 사연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짧은 생을 살다가 간 비운의 왕이 잠든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묻혀 있는 곳. 한양도성 백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왕릉과 달리 그의 능은 강원도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아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왕위에서 밀려난 지 3년 만에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소녀는 가마와 배를 타며 7일 만에 청령포에 도착했는데요. 육지 속의 섬처럼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 고립무원 유배지에 갇혀 지냈던 어린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종은 이곳에서 밤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비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데요.

유배되던 그해 여름, 영월에 홍수가 나서 청명포가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외로운 날들을 보내던 어린 단종은 저녁 노을이 물들 때면 관풍헌에 있는 정자 자규류에 올라 부인 정순왕후가 있는 한양을 바라보면서 애절한 시를 읊었다고 하는데요. 행간에 스며있는 외로움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나와 외로운 몸 외짝 그림자 푸른 산중을 헤매이누라. 밤마다 잠을 청하나 잠은 이룰 수 없고 해마다 한을 다하고자 하나 한은 끝이 없네. 자규 소리도 끊긴 새벽 맷불이 달빛만 희고 피 뿌린 듯 봄 골짜기 떨어진 꽃이 붉구나. 하늘은 귀머거리라 슬픈 하소연 듣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수심많은 내 귀에만 홀로 들리는가. 하지만 관풍헌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단종은 결국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가 남의 눈을 피해 급하게 암장을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무덤의 주인은 죽은 지 240여 년이 지나서야 왕으로 복이 됐고 무덤은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장릉에는 다른 왕릉과 다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왕릉 부지 내에 왕 외에 다른 일을 추모하는 건물과 유물들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종으로 인해 희생한 충신들, 환관이나 군사, 노비, 시녀와 무녀들까지 합동 유폐를 모셔놓았습니다.

공경에 빠진 왕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지위 고하를 떠나 그들의 영혼까지 품고 있는 사당이 왕릉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바탕에는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조선의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왕과 신하가 서로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군신유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분을 뛰어넘어 인간적으로 신뢰와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도 영월에서는 단종을 추모하고 목숨을 바쳐 충심을 지킨 신하들의 넋을 기리는 단종제례가 해마다 열리면서 지역이 큰 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땅에 묻힌 조선의 왕과 왕비, 그들을 한자리에서 추모하는 제례가 열리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 종로 3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종묘인데요. 당대의 영광과 오역의 역사를 걸어온 왕들의 업적을 기리고 넋을 위로하는 왕실 제례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 전통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00년 조선왕조 왕실의 사당인 종묘. 조선왕조 역대 임금이 신위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 초 태조 이성계의 4대조 신위를 종묘에 모셨지만 그 후 당시 제위하던 왕의 4대조와 조선시대 역대 왕 가운데 공덕이 있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19개의 방에 왕들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데 칸마다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어온 왕들의 신위를 모신 사당치고는 건축 양식이 상당히 간결하고 소박하면서도 장중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19칸이 옆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 단일 건물로는 가장 긴 건물이고요. 또 동시대 단일 목조 건축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대규모 제례를 지내는 건 왕권을 다지는 측면도 있었지만 왕실이 솔선수범의 효를 지킴으로써 민족 공동체의 유대감과 질서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건축가들이 뛰어난 공간 창조 예술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종묘. 이곳에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대제가 열리는데요.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전통적 의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고 2006년에는 그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와 제사 때 쓰이는 종묘제례악이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전통 건축물과 음악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세계 유산이 한 곳에 모인 종묘와 종묘대제는 600년을 이어온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선왕에게 제사 지내는 최고의 격식과 검소함을 건축 공간으로 구현한 종묘.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중하고 엄숙한 제례가 아름다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 600년 넘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놀라운 전통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조선 왕릉이 엄격한 유교 정신의 전통과 철학을 담고 있듯이 시대를 막론하고 왕의 기운이 깃든 무덤은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신이 압축되어 있는

생생한 역사의 발자국이기도 하죠. 물론 크고 장중한 왕의 발걸음은 국태민한 한 곳으로 향해 있겠죠.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 모두가 행복한 세상.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마침 운명의 북소리가 들리면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펼쳐내는 유럽에 우리 젊은 국악인들이 걸어 들어갔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젊은 국악인들, 그들의 힘찬 발걸음을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만나본다. 유럽에 울려 퍼져 현대음악에 스며드는 우리 젊은 국악을.

템즈강을 중심으로 20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영국 런던은 유럽 대도시 중 가장 큰 권역으로 런던 내에서만 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아침은 날마다 다르게 열린다. 도시의 아침이야 어디든 그렇겠지만 런던의 아침은 더욱 다양한 소리와 빛깔이 어우러진다. 날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매일 분위기도 기분도 다르다. 언어를 익히는 일부터 연구 계획서, 시험까지 한 발자국씩 성취해낸 3년 동안 늘 그랬다.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소아스는 글자 그대로

0: 대로 오리엔탈 아프리카 대학이다. 130여 개국에서 온 학생 5천 명 이상이 다니고 있다. 성초롱은 민족학 관련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이 학교에서 음악 인류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 네, 영국 내에서는 지역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학교고,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0: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 학문의 영역을 스스로 넓혀가는데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2: 어, 언니.
1: 다리 안녕.
2: 지내고 있어요.
1: 네. 오랜만이다.
2: 혹시 준비하셨어요? 연습.
1: 키아나 가지고 왔어.
2: 길이니까.
1: 키아나 몇 시쯤 도착해?
2: 5분 정도?
1: 네. 가서 악기 가지고 올게. 네.
0: 한국어가 유창한 다미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1: 악보 가지고 왔어.
0: 각국의 민속악기를 비치해둔 학교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고 익히면서 이들의 학문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1: Hey, Kiara. Hi. How are you?
2: I'm good.
3: Hello.
1: Oh.
0: 동서양의 연주자 두 사람이 모였다.
1: Yeah.
2: So you're going to start with section A, which is the introduction.
1: Okay, sure.
2: Yeah. Chirong's gonna play section C.
1: Okay.
2: This is the
1: yeah. Okay.
2: Yeah, should be fine.
1: Yeah. 오늘 연주할 곡은요, Theme and Variation of 개명가락토들이라고요. 그 천년만세에 있는 천년만세 중에 한 파트인 개명가락토들이에서 다미가 영감을 받아서 그 메인 멜로디를 차용해서 첼로랑 12형 가야금으로 같이 듀엣으로 연주할 수 있게 편곡. 작곡한 곡이에요.
4: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2: 없어요. 네, 네. 한국 문화원에서 배웠어요. 오. 네, 처음에. 신화의 좋아하는데 악기는 검은 거. 네, 검은 거. 네, 네. 다시 태어나면 그거 배우고 싶어요. 네.
0: 가야금을 전공한 성초롱과. 인디언 첼로를 전공하는 키아나와 작곡을 하는 다미. 이들에게 학교는 세계 각국의 사람과 음악이 만나 또 다른 창작을 해보는 생생한 배움터다. 두 악기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한다. 각자 기본기를 갖추어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합주의 묘미. 그래서 이곳은 준비된 이들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2: So I grew up in a quite classical background. I had lessons on the cello since I was seven, so started very young. And then when I went to university, I decided I didn't want to go to a conservatoire or something like that. I wanted to have a more varied study. So I chose SUS because it's really the best place to have a varied study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classical music.
0: 전통음악에는 언어가 있다. 정서의 심연을 건드리는 세계 공용어가.

0: 소아스는 민족음악과 문화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중 한국 관련 서적도 4만여 권이나 비치돼 있다. 한국 학생들과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was founded more than 25 years ago, and we welcome students who study any aspects of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even the Korean diaspora too, and that of also of course includes music as well.
0: 소아스의 축적된 자료와 준비된 교수들이 학습의 필요 조건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와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충분 조건일 것이다.
2: Students of sustainability, ability of musical traditions, musical repertoires and genres to be self-sustaining, to continue being transmitted, to be alive. About this sense of stories that we have. And so
0: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만큼 학교에서도 한국 전통 음악에 관심이 많다.
3: I mean the thing that strikes me at the moment is just how popular traditional Korean music has become. I think maybe 5 or 10 years ago we had a few gayagam on the shelves and they were very dusty. But today You know, there are very active gayagam group. There's a very active pansori group. You know, pansori is not a music that is immediately attractive to most European ears. But over the last few years, it's become extremely popular.
0: 한국 전통 음악이 유럽의 흥미를 끌게 된 요인 중에는 진취적인 국악도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열정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 분석 융합하며 국악의 장을 넓히고 있다. 인도의 마리당감과 한국의 장구. 악기는 달라도 금세 하나가 될 수 있는 음악 세계에서 언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0: can have a dialogue between two instruments. And then she learned it. She's very interested and very quick and very sharp. And she got the sound in the hand. Usually it takes at least 2 months to get the sound. She could immediately like this. She picked up like this.
1: Oh, really?
0: That's good.
2: 같은 비트 안에서도 이렇게 박자를 쪼개거나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3: 김지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타악기를 전공하고 영국 소아스의 석사과정으로 온 지 1년이 됐다.

0: I hope you did enjoy a taste of salmonuri there. So like I say, I will be exploring on this as I come back, and I'll be doing more shows. So don't worry, that's just a taster of what salmonuri is supposed to sound like.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genre, at SOAS University we do have a salmonuri society, which you can definitely join, run by the amazing Jihei who's here with us today. Because she's a Django specialist. Yeah.
1: The rhythm is gone. Yeah.
2: 다미가 진행하는 대학 내 국악 방송은 우리 음악을 알리는 통로다.
0: Okay. We're going to go on to Pansori now. Ha! My favorite. Because I like An Suk Son's voice. Yeah.
2: 한편 성철홍은 학교에 낡은 가야금을 수리해 가야금 소사이어티를 만들었다. 악보도 읽지 못하는 초보자들이라 귀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수업을 한다.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치지만 그래도 8주 코스가 끝나면 무대에서 발표회도 한다.

0: ago, and I've quite missed playing string instruments. And also I study Korean, so I wanted to learn a bit more about Korean music and Korean folk music.
1: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시험 기간하고 맞물리는데도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네, 너무 좋죠.
2: 도시는 번잡하다. 그리고 그만큼 외롭다. 유학 생활 1년, 김지혜를 키운 건 바로 그 외로움이었다. 외로워서 음악에 집중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런던에서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 혹은 다른 전공자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해볼 수 있다. 오늘 밤에는 또 다른 작업을 해보려 한다.
3: 첫날 봤을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2: 시티 모놀로그는 한국 타악기 연주자와 작가, 홍콩 무용가가 만나서 함께하는 공연이다.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은 외로운 도시인 그들의 독백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도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업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소재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강의실에서 보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찬 뮤지션 김지혜가 무대를 꽉 채운다.

0: 실험적인 공연이 가능한 런던. 문화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곳 분위기가 예술가를 자유롭게 한다.
1: 보통은 주로 연주만 이제 평소에는 하는데 오늘은 조금 움직임이나 행위예술이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집어넣으려고 해봤고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2: 엄마랑 따따따따 비행기 타러 가야지. 그치?
0: 유학 생활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만남, 사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혼자 떠나와서 셋을 이루게 된 가정은 안정감을 찾게 한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김혜림은 아내와 엄마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악인이 된다.
3: 한국 음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음악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늘 이렇게 인식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 음악 왜 그 튜닝 피치가

0: 틀리지? 왜 우리나라 음악은 왜 이렇게 거친 음색이 많을까? 특히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생각해 들었을 때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만의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1: Why not? You can make it artistic.
2: 앨리스와는 K-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만났는데 젊은 재즈 뮤지션을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김혜림과 앨리스와의 협연을 한국문화원에서 추진했다.
1: Like a sort of tango.
2: Which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즉흥 연주의 시작.

0: playing with Hylium has really opened my ears to new ways of playing. I think because with the Tegum, the buzzing and the such rich texture of the sound, and each note has its own life.
1: Mm-hmm. 저마다의 삶이 모여 음악을 이루고 그 음악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세계 속의 국악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익힌다.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는 독일 베를린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유럽 현대 음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0: 현대음악이 격변하는 현장에 뛰어든 한국의 전통 음악가들이 있다. 대금 연주자 유홍은 베를린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쉽지 않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코스만을 밟아온 유홍도 힘겹게 자리 잡았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소아스에서 민족음악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작곡가 정일련의 제안으로 아샤나타 앙상블을 시작했다.
1: 저희 앙상블에서 연주하는 곡이고요. 정일련 선생님이 작곡하신 그래비티라는 곡인데 네, 꽤 큰 규모의 앙상블 곡이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대금, 생황, 고토, 가야금 등 동양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모인 연주팀이다. 2009년에 창단한 이들은 첫 앨범이 2016년 독일 현대음악 음반상을 받는 등 현대음악의 중심지 베를린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앙상블의 중심에는 재독 한국인 작곡가 정일련이

0: 전통과 현대는 베를린 어디에서도 잘 어우러져 있다.
1: 베를린에서 이제 연주 생활 시작하면서 저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독일의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걸 잘 몰랐고 그렇게 많이 연주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 제가 많이 해오던 음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언제나 매번 연습 때마다 긴장하고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됐고
0: 안녕하세요. 독일,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온 연주자들 10년 가까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음악을 하는 동안 자연스레 파트너십이 생겼다. 이제는 모두 동료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돼 협연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자기 악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2: 특히 베를린에서는 이 문화들이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음악하는 게 좀 다양한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 단체로서 이제 이거를 한번 형식을 만들어서 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음악 언어를 찾는 거죠.
3: Yeah, it's very challenging to play this new music because it's new techniques and some of it is really very very challenging and I have to work hard at home to practice the parts and work hard in rehearsals. But I find that it really helps my brain cells stay active.
0: 독일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이 곡은 악기의 전형적인 소리를 활용한 작품이다. 악기와 악기, 연주자와 연주자가 맞설 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최고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작곡가는 말한다.

0: This is a song against darkness. Huh? This poem here is describing what will happen if we do not sing. Something very terrible could hit me, could destroy me. So I sing against these dangerous things.
1: Berlin은 현대 음악의 용광로라 불린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역사는 급변했고 베를린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많은 예술가들이 베를린을 찾고 있는데 파리나 런던에 비해 낮은 주거 비용 등 효율적인 시의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2: Berlin had, this is past hand, had enough space for those clubs and other locations that where there that still until now situated basically where once was the wall. That the city government through a funding system attracted a lot of musicians, and the funding system is not bound to citizenship. So any kind of artists, not only musicians, can get funding in Berlin. The only condition that you have to meet is that you have to work and live in Berlin.
1: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다. 3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왔고 인생의 4분의 1을 다른 나라에서 살며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도 아직 미지의 세계가 남아있다면 그건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앙상블 엑스트락테는 동서양의 전통악기 즉흥 연주팀.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의 도전은 끝이 없다.
3: 어떤 곡인지 조금 있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른대요. 지금 물어봤는데. 오케이.
1: 즉흥 연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4: The piece, the whole concert starts with an empty stage. Out of the emptiness, four people, four singers, start the first piece. During this piece, Sören and Klaus come on stage.

0: 앙상블 엑스트락트를 이끌고 있는 작곡가 산딥 바그와티는 전통음악이 새롭고 아방가르드한 음악으로 탈바꿈하며 음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매번 즉흥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진행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데 한국의 전통악기가 이 팀의 주요 요소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1: Integrating Korean instruments for me was very natural because this is our sounds that I really like and really find very special and interesting. And also the, you know, this intensity in the music and this notion of being very intense and very precise, especially in the rhythm, which is very, you know, there's lots of emptiness, but then there's suddenly there's something. And I like that very much.
0: 베를린에서는 초연되는 작품이 많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실험음악의 본고장이라는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앙상블 엑스트락트는 이렇게 유럽 스타일의 전위적인 사고방식을 자신들의 다양한 전통음악에 반영한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거운 만남을 향해 간다.

0: 세바스찬, 클라렌과 유홍은 대금을 통해 만났다.
1: Please come in.
2: Dress.
3: I'm not.
0: I know. 2년 전 한국문화원 대금 장인전에서 세바스찬을 알게 됐다.
2: Yeah, let's start. Mm-hmm.
0: 오선지가 아닌 국악 악보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워 보이는데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세바스찬은 2년째 유홍에게 대금 레슨을 받고 있다.
2: If you make this small ornamentation, it should be more like a
3: I must say I was very very lucky to meet Hong because he's such a dedicated person and a great teacher, actually, a very

0: can you say a severe teacher?
1: Sebastian은 유럽 음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밀한 소리를 대금에서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에 매료된 그는 현미경 위에 음악을 얹어 확인하듯 세세하게 소리를 들은 후에야 대금을 위한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2: 2014년도 우리가 만나고선 대금 레슨을 받으면서도 대금곡을 자기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었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바스찬 클라렌이 이제 저한테 그렇다고 당장 쓴 게 아니라 저한테 레슨을 충분히 받고 어느 정도 자기가 악기를 불게 됐을 때, 그래서 2016년에 결국은 곡이 나와서 제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아시안 아트 앙상블 공연을 하는 날. 공연장 라디엘 시스템 5는 건물도 무대도 활짝 열린 예술 공간. 이 현대음악의 중심지에서 전통과 혁신, 새로운 형식과 장르 간의 만남을 아시안 아트 앙상블이 선보일 것이다.
1: 국악 관현악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여기서 서양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어떤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생각에 시장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넓히려면 어디예요? 전 세계죠.
0: 서양의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유럽 관객들에게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어떤 소리로 들릴까?

0: the impressions are fresh now.
1: Very tense.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2: Berlin에서 우리 국악은 지금 울림으로 팽창하고 있다.

해가 지는 프랑스 서쪽 해변. 저녁을 즐기러 모여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한 동양인 이정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검은고는 연주를 들려줘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검은고와 콘트라베이스. 이 연주팀의 이름은 만남. 두 나라 다른 악기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각자의 문화를 전파한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0: 이 밤 사람과 음악,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음악과 음악이 만났다.
1: And it was a pure moment of magic.
2: Donc c'est un vrai mélange de culture et ça nous a transportés.
3: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했습니다.
4: And it was a very good opportunity to present, to introduce them, Jungju. And they really enjoyed.
3: Oh, yeah. Yeah.
0: 타임지 선정 살기 좋은 도시 1위. 2013년 유럽연합 녹색 수도로 지정된 낭트는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낭트에 사한 지 10년, 무엇이 이정주를 이곳에 정착하게 했을까?
3: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낭트는 그냥 방문차 왔었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런데 차가 멈추더라고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어? 재밌네. 이런 다른 도시랑 좀 다르구나, 벌써. 그리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이, 너 뭐 먹을 거니? 이렇게 친구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이게 또 따뜻한 거예요.
0: 이정주가 들어서자 카페 안에 활기가 넘친다. 빡빡한 일정 중에 반갑게 만나는 이들과는 이웃을 넘어 친구가 됐다.
5: 'Parce que je ne m'attendais pas à ce qu'une femme joue d'un instrument aussi difficile, aussi compliqué, l'histoire de cet outil de djenju et de vouloir faire connaître la musique coréenne à ce public nantais.
6: J'aime beaucoup Junju parce qu'elle nous a fait partager sa musique et je l'aime beaucoup pour sa maîtrise de l'instrument et son petit grain de folie.
0: 최연소 한갑등류 거문고산조 이수자였던 이정주는 18살 때부터 10년 동안 전남 도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했고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위해 전자 거문고를 개발했으며 한예종을 거쳐 2009년 낭트로 이주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 이정주의 연주를 본 사람들은 연주 공간을 내어주거나 친구가 되고 싶어했다. 라머신 드릴의 피에르 오르피스 대표도 그랬다. 작가 쥘 베르네 고향 낭트답게 공상과학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해낸 이곳은 2007년 파리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특별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다.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3: 이 머신드릴 쪽이 그 배드를 고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장소 자체를 허물지 않고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재활용된 이 장소에서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조 지구로 지금 변화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검은 고를 연주를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 것을 보면서 저도 이 검은 고의 옛 검은 고의 소리를 가지고 현대화 작업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까지 이 검은

0: Et c'est peut-être pour ça que j'ai été capable de proposer à un artiste français et à une artiste coréenne avec des instruments différents de jouer ensemble. C'est parce que pour moi, c'était une découverte, c'est nouveau et tout est possible. Voilà, quand on découvre quelque chose.
1: 마흔 살에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프랑스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지금은 오로지 연주만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예술가의 삶을 지원해주는 유럽 시스템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덕분이다. 여러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낭트는 이정주에게 특별한 도시가 됐다.
2: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나페티.
3: 노르간만 먹으면 맛이 안 나.
1: 한의학을 공부하는 미라보데즈는 2002년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이정주를 만났다. 그 후 이정주가 낭트로 오면서 둘은 의기투합해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다.
3: 동네 사람들이랑 한국 문화를 먼저 알리려고 싶어서 하우스 파티를 조금 했었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서서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1: 한국의 봄 축제는 프랑스의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인데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교류이기에 강력하고 끈끈하게 이어져가고 있다. 한국의 봄은 이정주에게는 고국을 알리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입양된 미라보데즈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봄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미라보데즈 같은 한국 입양인이 또 있는데 그 역시 친어머니를 찾는 마음, 한국에 대한 갈망이 매우 크다. 이정주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연극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희로애락을 그리고 있다. 앉아서 하는 연주와 달리 움직이며 하는 연극은 활기차고 즐겁다. 게다가 어학 공부에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4: Oui, il fait chaud.
5: Ah non, je le dis plus ça.
4: D'accord. L'autre jour, il fait chaud. Alors, on laisse la porte ouverte. Les gens ne sont pas obligés de toquer à la porte avant d'entrer. Voilà, elle a quelque chose en elle. C'est-à-dire que j'en joue, elle donne tout. Elle donne l'émotion. C'est un tout, j'en joue. Et quand on lui fait dire des choses, des témoignages sur la parentalité et sur les différences de culture, comment, avec sa propre culture, comment elle dit les choses, c'est très émouvant.
1: Arirang, arirang, arario.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네 사람의 하모니는 우정을 타고 국경을 넘어 낭트의 밤을 울리고

0: 드러나는 모습 뒤에는 뒷받침해주는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1: 이렇게 사람들의 모이는 거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예쁘게 재밌게 아페리티브 만들어요.
0: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랑스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 왔다.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이들은 모두 친구. 문화와 관습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2: moi ce qui m'a impressionné chez Dindou c'est son instrument de musique qu'on n'a jamais j'avais jamais vu et les sons et l'ambiance qu'elle en sort ça m'a impressionné et autrement c'est une bombe vivante et moi aussi
3: 너무 행복하죠. 왜냐면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보고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행복하는데 뭔가 나눌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계속 바깥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0: 이정준은 1년치 연주 스케줄이 꽉 짜여 있다. 거문고 연주자 겸 공연 기획자인 그는 새로운 악기, 새로운 멤버들로 팀을 결성하기도 한다.
3: 오늘 공연은 그 문고고 그룹이거든요. 블루스 락 그룹이에요. 페데리코 펠리그리니시라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신 분하고 거문고 저하고 듀오예요.
0: 페데리코 펠레그리니는 90년대 프랑스 인디 음악의 주축이 됐던 그룹 더 리틀 레비츠의 보컬 겸 작곡 담당이었다. 2006년부터 프렌치 카우보이로 활동하다가 이정주와 문고고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거문고를 거꾸로 한 재미있는 이름이다. 생 나자르 VIP 공연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스 록이나 메탈 가수들이 공연하는 곳. 연주자의 행복은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 낭트의 이정주가 우리 국악의 흥을 울리고 알릴 것이다. 블루스 락과 거문고의 만남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서. 관객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연주자에게는 신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인 팬들에게는 정주의 음악이 고향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얼굴을 다듬고 마음을 다진다.
3: 떨리는 것보다는 오늘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을까?
0: 오케이. 이제 즐기러 들어가 볼까? 카우보이와 전자 거문고의 만남은 우아하면서도 달콤하게 국악이면서도 펑크같이 귀에 착 달라붙는 멜로디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전통은 이제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는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됐다.

0: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은 현대를 가로질러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 거침없는 울림에 유럽은 열렬한 환호로 화답하고 있다. 그들은 떠났다.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루어냈다. 이제 유럽에는 그들의 울림이 스며들고 있다.
1: 음악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학문적인 힘을 더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내 악기를 특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환영하죠. 네. 오면 또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곡들을 위촉하고.
3: 비우고 떠나라. 한국을 떠나면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악기의 소중함, 그 소리가 훌륭함, 이것을 이 친구들이 직접 느껴야 되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청담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씨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흥부가 좋아요. 흥부가 좋아요.

판소리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천지 마물삼전할 때 학색 총목이 먼저나 빈황시실롱시 부모 조를 허였고 흔든 시장 누구이 제부

무슨 주고 산조든 아라든지 그 한지 태평이며 문안지 간다 먹을 빛

약도 판 해밥통 뒷간간에 소용대로 다 하네 남은 것은 목줄을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로운 타박수염

자. 에 엄전히 세웠더니 에비 선지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의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꾼 장성빈 열시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발주일에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이 딱 맞는데 이목이 취향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시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 도리 도리도 시임산촌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며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눈빛만 봐도 성빈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0: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서님인가 판서님인가 장월중산 명창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금요일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온다.
1: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제 척배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 선생님 제 선생님 세다가 제 선생님 딱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소리를 전가부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비 네가 국악에 처지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이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하늘 날아가 그분이다.

0: 현빈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아유,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니지.
1: 끄덕이 그냥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보더라고.
0: 원몰 타임.
1: 이제 성빈이가 더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0: 쟤는 판소리꾼이고 어머니는 잔소리꾼.
1: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0: 소리꾼이야, 소리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는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내가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TV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 못해? 아, 말해요.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곡 해주시면 어때요?
1: 자, 일단 신청곡 받습니다.
0: 아리랑을 한곡 부탁해.
1: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거문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은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형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애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 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쿵쿵쿵쿵.
1: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선생님, 대점 칠 때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박이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하고 나서 해보세요. 시작. 쿵쿵쿵쿵.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쿵쿵 쿵 쿵 해야 되는데
1: 야하
2: 잔잔나 안고 쿵쿵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누르고! 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1: 판수 따로 고법 따로 보지 않고 판수 예나자가 같은 파수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관계심이 오면
0: 최고.

0: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1: 이제 먹어요.
2: 안녕하세요.
0: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0: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1: 이렇게 되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소 오징어 팔팍! 방청자 중에 이용금 방금 변자청 오고 주세요. 장남 오고 주장 잠시만 뒷근장 사장을 하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내가 그저 끝소박에 숨을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 삼각형에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저기 부별남성 이렇게 시작.
0: 성빈 씨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1: 꾸벅꾸벅꾸벅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0: 역시 노력파다운 면모. 가르침도 열정적이죠.
1: 꾸벅꾸벅 하는 거야.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3: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5: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1: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려내는 소리꾼 장성민입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세, 넷, 흥동을 좋아하는 흥동을 좋아하는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하늘을 나는 택시가 개발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다니는 세상이 됐죠. 과거엔 상상만 했던 것들이 점차 우리 삶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 둘 실현될 수 있었는지 명상을 통해 배워보고 우리 몸속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고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의지를 불태우면 곧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처럼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건 우리 꿈을 현실로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때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요. 과거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혁신적인 발전을 누군가의 의지를 갖고 실현했듯이 우리의 목표와 꿈도 비록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결국엔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부르마디야 드리스트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평소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과 비장, 췌장 등 몸속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자타라 파르바르타나사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아랫배 유지하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유지하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오고 시선 또 정면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왼쪽 45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때 시선은 나의 오른손 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90도가량,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45도 호흡 두 번, 하나 둘. 좋습니다. 마시면서 정면, 시선 또 정면 바라보면서 유지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시면서 정면. 하나, 둘. 자, 이번에 왼쪽으로 45도로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으로 하나, 둘. 자, 마시면서 45도. 하나, 둘. 마지막으로 돌아옵니다. 정면으로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손을 골반 옆에다가 세워놓고 다리를 펴올립니다. 자, 몸을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바닥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몸속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복부에 자극을 줘 군사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복부 안쪽 장기 기능을 활성화해 면역 기능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팔은 수평하게 놓는데요. 두 무릎은 수직으로 세워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시면서 아랫배를 힘을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45도 유지하고 시선은 왼손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내려가 보고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자, 이번에는 바로 연결해서 응용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팔을 수평하게 놓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쭉 펴올려 봅니다. 오른쪽으로 마시고 내쉬면서 45도를 유지합니다.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하나, 둘. 자,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내려오면서

복부 근력을 키워주는 아난타사나와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입니다. 아난타사나는 복부를 단련하면서 골반 부위에도 자극을 집중시켜 탈장 예방에 도움을 주는 동작인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 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당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고 손을 풀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펼 수 있는 만큼만 펴봅니다. 호흡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당길 수 있는 만큼만 당겨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마시면서 피고 손을 놓고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탈장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복부 근육과 함께 허리 근육까지 단련시킬 수 있는 우르드바 프라사리타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조금 더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하나, 자, 반대로 다리를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바닥에 닿을 듯 닿을 듯. 하나.

둘, 두 다리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면서 조금 떠들어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위까지 끌어오면서 하나,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 다리 양옆으로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복부에 강한 자극이 가는 만큼 복부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 안쪽에 있는 위와 장에도 영향을 줘 위장장애 완화와 가스배 치료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집에서 수시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몸을 옆으로 눕습니다. 팔을 머리에 지지해주고 왼쪽 엄지발가락을 쥡니다. 무릎을 핀 상태 천천히 밀어서 다리를 펴보고 밀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 바닥을 밀면서 다리 뒤꿈치를 밀고 바닥에서 조금 들어봅니다. 이번에는 45도로 들어봅니다. 하나, 둘, 90도까지 당겨서 들어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에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던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 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저희는 소리맨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0: 전국 방방곡곡 예술 명소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미술 여행 우리 동네 미술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아, 오늘 제 첫 진행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뭔가 단비가 내리는 것이 네. 우리 동네 미술관이 더욱더 잘 되려나 봅니다.
1: 네, 저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0: 네.
1: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네, 사실 저는 네. 방송에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너무 많이 봐서
0: 네.
1: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웠고 마치 방송 선배님 보는 것 같아요.
0: 아니, 저는 원래 우리 동네 미술관 정말 좋아하는 프로였거든요.
1: 네.
0: 전 너무 흥분되는 게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시는 우리 정우철 도슨트님 옆에서 정말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1: 네, 그리고 3월부터가 전시 성수기거든요.
0: 그렇죠.
1: 저희가 다닐 미술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네. 계셔서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0: 아, 저도 그러면 운동하신지는 않았지만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 잘 쫓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첫 번째 장소도 아주 멋진 곳이네요.
1: 네, 뒤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전통과 장인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서울 공예박물관입니다.
0: 네, 아, 저도 처음 와보는데 너무 외관부터가 멋지거든요. 네. 함께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
0: 자, 이곳은 네. 상설 전시관이죠.
1: 네, 여기부터 둘러볼 건데
0: 네.
1: 여기는 직물관인데요.
0: 네.
1: 이 한국 여인들의 어떤 손재주 그리고 아름다운 미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0: 그래서인지 자수,
1: 네.
0: 꽃이 피다,
1: 맞아.
0: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텐데 과연 네.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 아, 좋아요.
0: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
0: 이쪽에는 지금 와 엄청 큰 병풍 작품이 있습니다.
1: 화조도가 꽃과 새를 그리는 작품을
0: 그렇죠.
1: 얘기하잖아요.
0: 네.
1: 이 꽃과 새가 그려지면 보통 어떤 다산도 상징하고 가정의 행복
0: 네.
1: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해요. 가까이서 보니까
0: 하나하나
1: 유화물감이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0: 그러네요.
1: 하고
0: 그러네요. 네.
1: 예쁘네요.
0: 이쪽은 매화인 것 같고
1: 네.
0: 여기는 연꽃인 것 같고 화조도 옛날부터 이제 그림으로도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병풍을 만들 때에는 자수를 놓은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사실 자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거에는 귀한 거였잖아요.
0: 네.
1: 삼국사기에 보면은 귀족들이나 입는 옷에 그 자수를 새겨놨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임금이 입는 곤룡포에 이제 자수가 들어가고
1: 네.
0: 뭐 양반 귀족들의 결혼식 때 입었던 화롯이라든가 이런
1: 맞아요.
0: 데에도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1: 네.
0: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딴 것처럼 예, 그렇게 손작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